0: 이게 하다 보면 안 아파지는 게 아니라 거기가 이제 계속 쓰니까
1: 아, 맞아요, 맞아요. 네,
0: 못 느끼는 거지.
2: 맞아요, 감각이 아, 사라지죠. 그렇죠.
0: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도 무릎이 좀 펴요.
3: 아, 지금은
0: 괜찮았어요.
3: 괜찮아요.
0: 네. 아, 다행이다.
4: 너무 멋있게 나왔어요.
2: 멋있긴 해.
0: 멋있어요. 지금 보는데도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 그리고 더 대단한 게 지금 뮤비가 조회수가 지금 제가 아까 와서 대본 받았을 때랑 또 달라졌어요. 5,225만 회를 돌파했다고. 이거 알고 계셨어요? 보세요. 지금 확인, 눈으로 확인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3: 그러네요. 우와.
0: 와, 지금 뭐야? 대박입니다. 제가 지금 4,000대까지 보고 있었거든요. 지금 한 2, 3일 전에. 근데 지금 5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3: 아, 너무 영광입니다.
4: 와. 감사합니다.
0: 솔직히 요 정도면 진짜 대박 이상이죠. 그죠, 솔직히.
5: 너무 나
0: 미친 거죠, 이거 진짜 솔직히.
5: 메이징.
3: 저희 팬분들께서 또 계속 스트리밍 해주시고.
0: 저도 지금 집에 켜놓고 왔어요.
5: 아, 감사합니다.
0: 보고 왔거든요, 제가 어제부터 계속.
3: 그래서 더 올라갔네요.
0: 만나야 되니까. 도움이 됐길 바라면.
2: 정말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0: 근데 솔직히 내가 그거 틀어놓는다고 뭐 얼마나 올라가.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는 건데. 안신이 어떻게 만족스러워요? 어디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4: 저는 계속 올라가면 좋겠어요.
0: 앞자리 뭘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4: 1, 2, 3, 4, 5.
0: 그러니까 한 자리 더 올라가자. 매워 약간 이런 건 거잖아.
4: 할 수 있으면.
3: 좋아요, 좋아요.
0: 와, 혹시 그러면은 멤버들 중에서도 계속 스밍하고 계신 분들 있으세요? 나도 계속 켜놓는다.
3: 저희 숙소에 계속.
5: 맞아요. 아, 그리고 특히 그래. 리오 형이 차에서 네. 계속 들어요.
0: 그래.
3: 맞아요.
0: 같이 해야 돼. 그리고 다른 연예인들이라고 안 하겠어? 다 한단 말이야, 그렇지? 우리도 해야 돼. 조회수의 큰 일조를 그러면은 리오 씨가
6: 네네네.
5: 멤버 중에서는
6: 네, 제가 아마 좀 책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음원 사이트에서 좀 노래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0: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 지금 혹시 몰랐던 분들도 이제부터 알아가야 됩니다. 너무 매력 있는 친구들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더 앞자리가 1로 다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알파 드라이브 1과 함께하는 스피드 질문 시간인데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걸려있습니다. 제한시간 60초 안에 대답한 질문 개수대로 청취자분들께 RD1 이름으로 떡볶이 세트가 나갑니다. 자, 근데 다섯 개를 성공하면은 다섯 분께 드리는 건 거예요.
3: 네, 6개면 많이 하면 좋은 거죠.
0: 그렇죠. 자, 여러분들께는 저희가 어떤 질문이 가는지 보여드리지 않았고요. 저에게만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면 안 돼요.
3: 알겠습니다.
0: 자, 알파 드라이브 1 준비되셨죠?
5: 네.
0: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자, 준서 씨.
3: 네.
0: 하나만 고른다면 김종국과 운동하기, 궤도와 과학 공부하기. 하나, 둘, 셋.
3: 저 김종국 나가보고 싶습니다. 김종국 선배님과 운동하고 싶어요.
0: 오케이. 자, 리오. 더 괴로운 건 간식 못 먹기, 침대 못 눕기. 하나, 둘, 셋.
6: 침대 못 눕기.
0: 자, 아르노.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어는?
3: 아르노입니다.
4: 아이디원.
3: 아이디원 영어.
0: 영어인 것 같긴 한데 우선 넘어가 볼게요.
3: 네, 일단.
0: 자, 상원. 하루 동안 다른 멤버로 살 수 있다면 누구? 하나, 둘, 셋.
3: 상현.
0: 오~ 네. 자, 신롱 갑니다. 더 힘든 건? 하루 동안 춤 안 추기, 하루 동안 말 안 하기. 하나, 둘, 셋.
7: 하루 동안 말 안 하기.
0: 자, 안신. 네? 멤버들 중 셀카 제일 못 찍는 사람은? 하나, 둘, 셋.
4: 리우 형.
6: 자, 그럴 줄 알았어.
0: 자, 상현. 멤버들 중에 이 형이 내 친동생이었으면 좋겠다. 누구?
5: 리오 형.
0: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문제였죠?
3: 그래도
0: 여섯 개 성공했고, 오케이. 아, 또 솔직하게 또 가네. 그거 하나 더 가지고. 자, 일곱 개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3: 선배님 덕분에 한 분께 더 드릴 수 있는
0: 거죠. 그럼요. 저는 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 오늘 다 뿌리고 갈 거예요.
3: 너무 감사합니다.
0: 지금 약간 짐종국 나왔고, 침대 못 눕기, RD1. RD1 애매했어요. 그 와중에 지금 또 생각난 한국어 있어요? 단어? 혹시?
3: 우리.
0: 응? 우리.
5: 우리.
3: 우리 하나 다 할 때 우리.
5: 우리.
3: 한국어 잘해.
5: 우리.
0: 너희 정말 멋있구나. 와, 그 와중에 딱 그 잠깐 사이에 또 우리라는 단어를 또 찾아가지고 똑똑하기까지 해. 와, 미치겠다.
4: 우리 윤호 씨.
0: 자, 어떻게 하나씩 한번 파볼게요, 우리.
3: 네.
0: 준서 씨.
3: 아, 네.
0: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운동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3: 아, 이제 지금은 바빠서 좀 못하고 있긴 하지만 네. 평소에 운동을 즐겨서 합니다.
0: 진짜. 네. 그래서 짐종국에 나가서 운동을 좀.
3: 아, 선배님한테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0: 내가

0: 침종국 나가면은 종국 선배님보다 요건 잘할 수 있다 하는 부분 있을까요?
1: 운동을 잘할 수 있는 거요? 아,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저는 이제 이 대흥근 근육이 좀 자신 있어가지고. 네. 아. 그래도 벤치프레스 좀 많이 배워가지고. 네. 좀 좋은 자세로 하면 좋지 않을까.
0: 이게 기세예요. 무조건. 네. 내가 이거는 선배님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자극받고 선배님이 바로 부르지. 어? 이 친구 보소 하고서 이제 불러가지고. 아, 하는 거죠. 네. 준서씨가 마포구 헬스 트레이너 이거 뭐야?
2: 맞습니다.
0: 제 별명이에요?
1: 전에 좀 그렇게 많이 불렸어요. 왜냐면 골격근량이 꽤 많이 나왔었는데. 네네네. 그래도 골격근량이 한 38, 40 이렇게 좀 많이 나간 거긴 하거든요.
0: 상상할 수 없는.
1: 지금은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다시 운동 시작하면 그래도 좀 많이 또 건장해 보이지 않을까.
0: 아니 근데 지금 이 자켓이 되게 얇잖아요. 네. 근데 어깨가 여기 아예 그냥 돌출됐어. 와 진짜
2: It's a door.
0: 옆에서 또 그 또 때리 얇은 옷이라 때리면 아픈데
1: 약간 따갑긴 해요.
0: 그렇죠.
1: 죄송합니다.
0: 그렇죠.
1: 괜찮습니다.
0: 아, 어쨌든 한번 침종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 아,
1: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0: 누려보면서. 자, 우리 리오 씨는 침대 못 눕기. 아, 침대 눕는 거 좋아요? 자는 거 좋아요?
3: 제가 진짜 아이라서. 네. 저는 진짜 이제 침대를 그냥. 네. 사랑하는 숙소를.
1: 아이랑 상관이 있나요?
4: 있죠. 그쵸? 있죠.
2: 혼자만의 시간을.
3: 아, 그래? 왜냐면 외향인들은 예를 들어서 뭐 휴가 이런 거 받으면 일단 나가고 싶어 하잖아.
1: 난
0: 그쵸 그쵸 그쵸.
3: 근데 저는 그냥 무조건 집에서. 하루 종일 있어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1: 와, 신기하다.
3: 하루가 너무 짧고 막. 근데 간식은 모르겠어요. 옛날엔 진짜 좋아했는데. 네. 요즘엔 그냥 밥을 좀 많이 먹어서.
0: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한식파여서. 네. 간식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간식 뭐 있어요? 달달구리? 뭐 추천해주고 싶은 거?
3: 뭐
0: 좋아하는 거 중에?
3: 뭐 어떤 거?
2: 아샤츄.
0: 아샤츄 좋아요?
3: 아샤츄 커피를 잘 못 먹어서.
0: 아, 나 아샤츄는 좋아해요.
3: 네, 맛있어.
0: 그래가지고 그냥 물에다가 그 티 스틱 있잖아요. 네. 그거 세 개랑 커피 하나. 아. 해가지고 흔들어서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3: 아, 진짜 그냥.
0: 네, 네. 왜냐면 그 매번 사러 가기도 귀찮으니까. 아. 아예 그걸 집에 박스로 사놨어요.
2: 진짜 영양으로.
0: 아, 그래서 한 입 먹고. 네. 거기다가 이제 그 네 팩을 넣으면은 딱 맛이 딱 간이 맞더라고요. 아, 그리고 다행이다. 난 빵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1: 저는 그 김부각 추천드립니다.
0: 김부각은
2: 비비고 김부각.
1: 비비땡. 네. 비비땡. 김부각.
0: 그거는 본인들이 많이 먹어봤겠어요? 제가 많이 먹어봤겠어요?
1: 아, 당연히 많이 드셔봤겠지만.
0: 당연히. 많이 맞아요. 근데
3: 자신감에서 나오는 말씀 같아서.
0: 맞아요, 맞아요.
1: 또, 네.
0: 아, 그런 거 좋아요?
1: 저희가 또 엠버서더로 활동하고 있어서.
0: 이런 거 좋아요. 아, 자신 있게. 감사합니다. 저희가 엠버서더인데. 아, 이거 드셔야죠. 이런 것도 땡. 좋죠.
1: 너무 맛있기 때문에 또 서바이벌 프로그램 당시에도 너무. 네. 힘을 받았던 간식이어서. 아, 또 선배님께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0: 눈빛에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나한테. 어, 오케이. 자, 우리 아르노 씨. 우리라는 말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럼 알디언 멤버들 내에서 요 안에서 유행어가 있다면 뭐가 있어요?
4: 요즘
0: 많이 하는 말.
4: 우리가 사실 유행어 진짜 계속해서 계속해서. 네. 새로운 거 생겨서.
0: 진짜요?
4: 유행 계속 바뀌어요.
0: 바뀌어요? 네. 따라하기 힘들겠어요?
4: 네, 저는 좀 따라하기 힘들어요.
0: 특히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어떤 말이?
2: 알레노.
1: 알렌더.
4: 요즘 뭔가 제 말투 많이 따라해요.
2: 알렌더.
1: 알렌더입니다.
4: 방송에서 한번 제 자기소개 했을 때 제. 네. 이름을 잘못 불렀어요.
0: 네.
4: 아르누 해야 되는데 아늘루라고.
2: 안녕하세요. 아늘루.
1: 아, 그래, 르노가 곡 소개하는 거 따라할 수 있어요.
0: 아, 어떻게 해볼까요?
5: 너무 잘했어요.
1: 저희 미니 2집 소년 피스트. 그리고 타이틀곡 봉다이어. 봉다이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0: 귀여워.
3: 말투가 귀여워.
0: 네. 그럼 이제 외국 친구들이 한국어를 써주는 것 자체가 너무. 맞아요. 사랑스럽고 귀여운데. 봉다이어 어떻게 한다고요?
2: 봉다이어.
0: 자, 먼저 들어볼게요.
2: 봉다이어.
1: 귀엽습니다. 귀엽습니다.
0: 어떻게 보면은 팀 안에서 그 유행어가 그냥 놀리는 거네요, 우리 아르노를.
4: 재밌어요.
0: 재밌어요.
3: 아르노 놀리거나 상현이 놀리거나.
0: 아, 진짜. 예. 상현 씨 때문에 생긴 유행어도 있어요?
4: 샤오쥬.
3: 너무 많죠. 평소에 말투를 따라하고.
0: 아, 진짜. 즐겨 확실히 이라서 본인을 놀리는 것도 즐거워하네요. 괜찮아요? 네,
3: 관심 받는 거 좋아해서.
0: 관심 받는 거 좋아.
3: 좋은 거죠, 좋은 거죠.
0: 아, 좋습니다. 우리 상원 씨는 상현으로 바꿔 살고 싶다라고. 네. 했어요.
2: 아우.
5: 아, 이제 제가 진짜 옛날에 연습생 생활을 네. 할 때, 그때 제가 완전 막내였습니다. 뭔가
0: 그때는
5: 그때 감성이 너무 좋기도 했고 네. 이제 형들의 예쁨을 받는 그 감성을 네. 요즘 다시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네. 많이 들고
0: 그렇죠. 또 이제 막내를 해봤기 때문에 네. 그 좋았을 때가 또 있잖아요. 네. 그럼 약간 상현 씨는 봤을 때 나는 막내여서 이런 게 힘들던데라는 것도 있어요?
2: 막내여서 여섯 명한테 공격을 받습니다.
1: 진짜 뭘 또 공격이에요.
2: 한 시간에 진짜 50번씩 돌려요.
0: 와, 와 그래도 한 시간에 50번이면 한 10분 정도 쉬게 해주네요. 그렇죠.
2: 그 정도면 쉬면은 아, 안 될 것 같아요.
0: 상원 씨. 네. 50분 정도 괴롭히면 괜찮잖아요. 60분 아닌 거 그죠?
5: 그쵸, 예.
0: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5: 맞아요. 저도 자, 예, 잘 버텼었습니다.
0: 그렇죠. 네. 막내에게 이런 거 되게 좋아 한 말씀 해주신다면.
5: 근데 이제 막내라는 자리가 네. 진짜 뭔가 좋은 게 사랑도 되게 많이 받고 상현이가 이제 나이가 얼마나 이제 더 차든 그때도 아마 사랑받고 있을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막내로서 진짜 아티스트로서 멋지게 하면은 네. 이제 막내 온탑이라는 별명도 황금 막내
0: 그렇지,
5: 이런 타이틀도 얻을 수 있고 아~ 좋은 자리예요.
0: 상원 씨가 네. 진짜 약간 막내 자리. 그러면은 다 말 놓으라고 하고 막내 하세요, 상원 씨.
4: 그래.
0: 그래. 그래.
1: 바로
0: 상현 씨.
1: 바로
0: 바꿔. 이 정도 그리우면 바꿔.
4: 그래.
0: 그래. 또 그래, 그래 그러니까 그래. 또 네, 그 자리에 그래. 있는 걸로 좋습니다. 신롱 씨는 네. 말 안 하기가 더 힘들다. 저는 약간 중저음의 목소리여서 의외로 말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차분한 걸 좋아할 거라 생각하는데 말하는 거 좋아하세요?
6: 아, 저 잘못 이해했어요. 저 이거 말 안 하기랑 춤 못 추기 둘 중에 하나.
0: 네, 골라야 돼요.
6: 네, 말해서 하루 말 안 하는 걸로
0: 됐습니다. 잠깐만 그러면은. 원래는 아니었다.
5: 춤 안 추는 게 더 힘들다.
0: 더 힘들다.
6: 네. 또 특히 예.
0: 얘기하세요. 예,
6: 또 특히 저희 MBC 라디오 들으면서 또 네. 좋은 노래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1: 춤춰야죠.
0: 춤춰야죠. 와 지금 그러면은 한 5분간 계속 춤 시킬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1: 할 수 있어요.
6: 할 수 있죠.
0: 진짜요?
6: 네.
0: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계속 이제 질문을 할 건데 지금 7개 마무리 할 때까지 계속 혹시 그럼 흥을 좀 보여주고 계실 수 있으세요? 다른 멤버분들 자 저희는 이제 계속 진행을 가볼게요. 그러면
4: 계속
0: 하셔야 돼요.
2: 좋아요.
0: 자, 우리 안신 씨는 멤버 중 네. 셀카를 제일 못 찍는 사람은 리오라고 했어요. 자, 그런가요? 자, 신롱 씨, 앉으실게요.
2: 너무 시선 강탈입니다.
0: 굽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들려가지고. 근데 시키면 계속 할 것 같아요. 네, 인정합니다. 자, 우리 안신 씨.
4: 네.
0: 셀카 그렇게 못 찍어요?
4: 사실 방금 좀 고민했는데.
0: 네.
2: 누구랑 고민했어?
0: 그래, 한 명 더.
4: 맞아.
0: 상현이. 누구?
4: 상현 잘하는데? 이거
2: 바꾸. 상현이 잘해.
0: 상현 씨 잘하고.
4: 네.
0: 리오 씨랑.
1: 공이?
0: 누구?
1: 설마 난가?
4: 왜? 저는 진서 형랑 그 리오 형 고민하고 있어요.
2: 왜요?
4: 왜냐면 나 그거 봤어요. 그 준서 형 포토 카드. 가도 다 똑같아요.
2: 뭔지 알겠어.
4: 알겠다. 완전 다 똑같네요.
0: 왜 그렇게 된 거예요?
1: 이제 어쨌든
2: 제일 잘 나오는 얼굴이니까
1: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뭔가 이제 약간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거기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이게 근데 또 여러 가지 포토카드를 모으시는 팬분들한테는 이게 또 약간 그런 것처럼 질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거는 피드백을 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귀엽게 막 이렇게
4: 재밌게 근데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 그 가도도 같은데 옷을 좀 달라서 약간 그런
2: 그 맛도 있을 것 같아.
4: 있어.
2: 이게 넘기면서 이 각도는 똑같은데 옷만 바뀌네.
0: 그것도 재밌네. 그것도 재밌네.
4: 약간 게임 같아.
5: 패션쇼 느낌.
4: 맞아요.
0: 그거를 이제 불투명을 좀 100 말고 한 50으로 해놓으면은 아니죠 얼굴은 그대로 이렇게 옷만 바뀌는 거. 옷만 색깔 진해지고 얼굴은 그대로 있는 거.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말이죠. 똑같은 표정, 똑같은 자세로 사진을 찍어서 10년을 봐도 20년을 봐도 질릴 얼굴들은 아니에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약간 좀 이제 안신 씨는 봤을 때 이제 다 찾아봤는데 너무 똑같았다.
4: 너무 귀여웠어요, 진짜.
0: 리오 씨는 왜?
4: 리오 형은?
2: 이거 있어요.
0: 아, 입술 왜 그 똑같은 표정이 있어요?
1: 아, 리오도 좀 그런 느낌도 있고. 네네네.
0: 인정하시나?
3: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사실 네. 셀카를 잘 못 찍기도 하고. 네. 뭔가 막 관심이 크게 없어서 막 이런 거 찍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들한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0: 아, 다 인정을 또 하시네요.
3: 아, 네. 뭐 그냥 얘네 너무 잘하고 네. 저는 잘 몰라서.
2: 아니, 충분히 너무 잘 찍어요.
0: 다 파트가 또 있는 거니까.
7: 근데 리오 형 그런 사진 잘해요. 다른 사람
4: 남직사
7: 진지면.
0: 네.
4: 남직사.
2: 남직사.
4: 아, 남직사.
1: 네. 아, 이것도 알아?
3: 남직사. 셀카에 유독 약한.
0: 아우, 아이신 말 진짜 잘한다.
4: 감사합니다. 남직사 진짜 잘해요.
3: 아, 고맙습니다. 진짜. 마음 좀 풀렸어요. 기분.
0: 괜찮아, 괜찮아졌어요.
3: 한마디로.
0: 아이, 그래요.
4: 안 때려져, 쑥스러워.
0: 만 가지 중에 뭐 약간 0.1 하나에 약간 지금 얘기한 거. 아, 그렇죠. 근데 좀 그런 것도 팬들은 좀 약간 귀여워하잖아.
3: 맞습니다.
0: 좋아하잖아요.
3: 아, 감사합니다.
0: 그렇죠. 상현 씨는 친동생이었으면 하는 멤버로 리오 씨를 골랐어요. 네.
1: 친동생?
0: 왜요? 왜요?
2: 아, 제가 사실 어제 라이브 방송을 한번 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질문 중에서 뭐 5살 누구 대 5명 누구 약간 이런 식의 질문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저는 5살 안신이 형과 5살 리오 형이었으면은 정말 귀여웠을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0: 네.
2: 그냥 또 저랑 나이 차가 나는 편인데도 저랑 너무 잘 놀아주고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로 이제 리오 형이 동생이었다면은 이제 애기 리오였다면은 훨씬 더 귀엽고 재밌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근데 진짜 웃긴 거는 리오가 애기였어도 널 놀렸을 것 같아.
2: 그렇죠.
0: 와, 아, 리오 씨는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3: 아, 뭐 재밌을 것 같아요. 상상해보니까
0: 본인을 좀 약간 귀엽게 본 거잖아요, 그죠?
3: 그 뭐 그렇게 생각해서 고맙죠. 네.
0: 근데도 리오 씨가 동생이 돼도 네. 잘 놀릴 것 같다.
3: 상현이 그대로 성격이랑 놀릴 것 같아요.
0: 아, 근데 아이치고는 좀 잘 놀리나 봐요. MBTI 아이치고는.
3: 네, 뭐 그건 상관없이 그냥 전 또 재밌는 걸 좋아해서.
0: 아, 맞아. 네. 다들 진짜 친하긴 친한가 보다. 여기서 보면서 약간 이제 약간 장난 쳤던 것들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그 표정들 보면 알거든. 아, 이 친구들 진짜 재밌게 노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는데 막둥이 괜찮죠?
2: 네, 괜찮습니다.
0: 그럼 약간 아까는 50번이라고 했는데 60번 놀려도 버틸 수 있죠?
2: 60번 놀리면은 놀리면 참을 수 있습니다.
0: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생각 너무 오래 했다.
3: 그래, 그 10분 쉬는 시간 드릴게요.
0: 그래, 네. 여러분 늘리지 맙시다. 네. 50번만. 네. 아시겠죠? 오케이. 그 이상은 안 돼요.
3: 저희도 네. 쉬어야죠.
0: 아, 그러면은, 저희도 쉬어야죠. 그래. 한 10분은 쉬게 해야지, 사람인데. 네. 자, 이렇게 해서 스피드 질문 7개 맞춰주셔가지고, RD1 이름으로 떡볶이 세트 7개 쏩니다!
2: 네, 축하드립니다.
0: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8: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새해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3: 뭔데 사람 듣기 좋게 가차운데 사람 보기 좋게.
4: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북한 평안도 철산 지역에서 재록된 나무하는 소리입니다.
3: 여기도 또 올라올로만 가는군.

0: 논매일을 끝내고 조금은 한가로운 이맘때 땔나무를 가득 장만해 두면 마음까지 넉넉해졌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 협찬이었습니다.
1: 잠시 후 2시에 데이트 안영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저기요. 아이 잠깐만 놀다가 아이 후회 안 해. 잠깐만 놀다가 봐요.
2: 광고 나가는 동안 아, 이 친구들 진짜 만능입니다. 제가 아까 1, 2부에서 요즘 뭘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국주답지 않은 얘기를 했었는데 저녁 메뉴를 우리 신롱 씨가 추천해 줬어요. 네. 이 메뉴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아, 네. 뭐죠?
3: 고등어 구이입니다.
2: 이거 팬들 사이에서도 알고 있나요?
4: 네네. 유명합니다.
2: 그거랑 또 다른 아까 메뉴 하나 더 있었죠.
3: 순두부찌개.
2: 순두부찌개? 와 대박이다.
5: 한국 오늘 사람입니다 완전.
2: 와. 진짜 나 오늘 메뉴 저녁 메뉴 지금 나왔어요. 찌개 하나랑 네. 지금 고등어 구이까지 지금 됐고.
5: 진짜 배고파졌어.
2: 배고파졌어. 네. 식사 이제 바로 하시나요? 아니 바로 스케줄로 가요? 또
5: 아마 아, 바로 밥 먹고 이제 또 스케줄 또 넘어갈 것 같아요.
2: 그래 고등어 구이는 네. 못 먹을 수도 있겠다. 그죠? 지금 네. 이 스케줄에는 그쵸, 너무 그쵸. 바빠가지고. 자 오늘 저녁 메뉴까지 추천을 받았고요. 우리 대세 루키 알파 드라이브 원과 함께했는데요. 역시 핫한 팀입니다. 실시간 기사가 엄청 많이 났대요. 지금 그 중에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셀럽 미디어 임예빈 기자님께서 알파 드라이브 원 데뷔 8개월 차에 트로피만 10개 진열장 만들어 간지.
4: 아, 감사합니다.
2: 알파 드라이브 원 상원 쇼 음악 중심 MC 발탁 MBC 감사합니다.
4: MBC 감사합니다.
2: MBC까지 넣어가지고 센스 있게 딱 해가지고 아까도 살짝 지나갔지만 춤춘다 MBC 라디오에서 좋은 노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안 출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3: 진짜 신롱이.
2: 자 우리 마지막으로 RD1을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한마디 해볼까요? 누가 할까요? 아르노?
6: 아르노
7: 아르노
6: 우리 RD1은 항상 다양한 네. 매력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더 깜짝 놀랬던 다양한 매력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2: 자 유행어 뭐였죠?
3: 자 타이틀곡 한번 또 읽어보세요.
6: 그리고 우리 Unbreakable 소년비스 타이틀곡 멍다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마지막까지 대박 터뜨리고 갑니다.
6: 멍다이.
2: 자 그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의 망곡 스페셜 DJ 이국주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시작부터 앞이 깜깜합니다. 오해 마세요. 제 얘기 아니에요. 9월 날씨가 그렇다는 겁니다. 뭔가 시작할 때는 뿅! 짠! 산뜻하게 가져야 되는데 올해 9월 아침부터 깜깜하더니 비는 주룩주룩 날이 흐려요. 하지만 날씨 따라 축 처질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두 배로 산뜻하고 청순하고 맑고 명랑하게 9월의 첫 날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이는 라디오 봐보세요. 엄청 청순하고 맑고 청아해요. 9월 1일 화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안영미입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9월 1일 화요일 첫 곡으로 저처럼 저의 모습처럼 청아한 미나 오카베의 Every Second 듣고 오셨어요. 지금 제 멘트를 듣고 부랴부랴 이렇게 보라를 보러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역시나 보자마자 조롱 시작. 김정아님 정말 청아하시네요. 어이구 감사합니다. 홍성영님 맑다 맑아 천연 안반수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아까 누가 또 삼다수 같다고 얘기하니까 저희 부장님께서 아 영미 씨 지금 물속에 들어가 있는 숯 같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숯 같다. 까만 숯 같아요. 제가 지금 까만 자켓을 입고 왔거든요. 이것 또한 남편 옷 입고 온 건데 아 저보고 지금 신지연님께서 까만 옷 입었다고 오늘 상가집 다녀오셨어요? 이러고 아 송미선님 또 낚었어 또 낚었어 9507번님 아 보라 키자마자 왜 남자가 앉아있어서 내 눈이 이상했나 싶었어요. 와 이제는 뭐 성별까지 뭐 신지연님 아까 말씀드렸고 김저몽님 청순하다고 해서 들어와 봤더니 점점점 4913번님 안녕하세요. 오늘 가게에서 컴으로 손님들과 보라 확대해서 영미님 모습 커다랗게 보고 있어요. 어 신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되게 좀 신나는 모습이죠. 제 얼굴이 맑고 청아한 게 아니라 지금 되게 신나는 외모예요. 예, 네, 알겠어요. 김재현님 대구는 구름이 간간이 지나가는 중에 거의 해가 쨍쨍이라 덥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습한 게 너무 짜증나는 것 같아요. 아, 흐려도 괜찮고 쨍쨍해도 괜찮고 다 괜찮아. 근데 습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박효정님 9월 첫날 포항은 뜨끈뜨끈합니다. 그렇군요. 9063번님 여기 속초는 며칠째 비가 오네요. 아 그러니까 이 비가 참 제가 아까 그 날씨를 검색해서 봤더니 그래 언제까지 오나 보자 하고 봤더니 수요일까지 좀 흐리고 비 오고 그러다가 목요일부터는 또 쨍 하더라고요. 한번 희망을 또 가져보자고요. 자 9월의 시작을 여러분의 사랑으로 한번 꽉 채워주세요. 문자로 좀 채워주십시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커피 아메리카노 쏩니다. 자 2시에 데이트 도와주시는 감사한 분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상태 괜찮다고 맑고 청아하다고 여러분들 오늘 흐리고 꿉꿉하고 짜증나시죠? 제가 맑고 청아한 버전으로 광고 소개해드릴게요. 가시죠.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신 거 아니에요? 주식회사 해리지 하부해 한국자산관리 공사 샘표식품 주식회사 가지 마세요.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함께합니다. 지금 홍성영님께서 검은 산호초다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면 썩은 산호초죠. 썩은 산호초. 582번님 첫음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닐까요? 아니 나 원래 혼자 있을 때 되게 잘했는데. 고은미님 아유 볼륨 줄여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원래 괜찮았는데 왜 이러지? 왔다시 왔나 왔다시 노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3: 네, 지금 두댕이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윤선영님, 맑은 하늘에 날벼락 같은 삑사리. 김정원님, 청순은 체질이 아니야. 박지연이, 와, 못 들을 걸 들었다. 알겠습니다. 사주의 의미로다가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 귀 씻어드릴게요.

네, 이현경님께서 이 노래 제목이 뭔가요? 인별그램 짤에서만 듣다가 여기서 전곡을 다 듣네요. 해변 달리는 차 안에서 들으면 딱인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노래는 원곡은 마츠다 세이코의 푸른 산호초인데 요거를 이수연 씨가 리메이크했어요. 푸른 산호초 이수연 씨 버전으로 듣고 왔습니다. 저는 마츠다 세이코가 아니라 마츠다 사이코처럼 불렀다고 아까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괜찮지 않아서 나는 원곡이랑 얼추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뭐 차이점을 나는 못 느끼겠는데 주하미님 이제야 귀가 정화되는 것 같네요. 최승훈님 듣고 나니 알겠다 우리 영미 누나는 빨간 산호초다 라고 했는데 빨간 산호초 원하세요? 나중에 빨간 산호초 버전으로 또 한번 해드릴까? 섹시한 버전으로 한번 해드릴게요. 아, 4844번님. 제가 이래서 안영미를 사랑해요. 이렇게 매니아층 분들이 계셔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대중이 다 사랑하진 않지만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지만 또 저를 이렇게 유독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7897번님. 영미 언니 저 사무실에서 이어폰 한쪽만 꽂고 킥킥거리고 있어요. 왜 제가 수치스럽죠? 아니 왜? 왜? 나 괜찮은데? 아, 나 오늘 목소리 괜찮았는데? 왜 그러지? 8923번님. 아, 얼마 전에 출산한 영미 언니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 우리 모두 열심히 삽시다. 우리 이거 남의 돈 이거 쉽게 버는 거 아니에요. 영혼을 갈아야 돼, 이제는. 한 푼을 벌더라도 영혼을 갈아야 되더라고. 9847번님. 지난 주말에 신인밴드 에스플릿 사연 보냈던 에스플릿 가족입니다. 사연 소개된 것만으로도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는데 영미님께서 밴드에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너무 감동이었어요. 멤버들에게 너희 이야기가 두대 라디오에 나왔어 라고 전해줬더니 우와 진짜요? 하면 정말 기뻐하면서 좋아했답니다. 영미님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건네주신 그 한마디가 에스플릿 멤버들에게 정말 큰 힘과 응원이 되었어요. 언젠가 정말 두대에서 영미님과 에스플릿이 만나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제 에스플릿 이제 식구죠. 우리 두대 식구죠. 왜냐하면 첫 시작을 우리와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음악만 틀어드렸지만 한 번 또 나와주셔가지고 같이 또 인터뷰도 하고 멤버 한 분 한 분씩 개성도 또 이렇게 살려가지고 홍보를 하면 이게 또 성지 방송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두대 기운 좋거든요. 오셔서 기운 받고 가셔요. 아, 우리 식구 또 있죠. 소녀시대 유리 씨가 또 있잖아요. 두 대를 또 열심히 듣고 문자도 주시고 하셨는데 이번에 효리수의 신곡이 나왔습니다. 두댕이들도 뭐 제가 굳이 뭐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라고 안 해도 이미 뭐 핫해요. 예, 효리수 이미 핫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 노래 또 안이 들을 수 없겠죠. 효리수의 이게 뭐야? 욕 같기도 하고 스키비디 듣고 올게요.

0: 스키베레.
1: 아, 효리수의 스키비리 듣고 왔는데 약간 제 정신세계 같네요. 약간 정신사납긴 한데 근데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 왠지 중독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스키비리 초딩 남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화제의 밈 스키비리 토일릿에서 파생된 감탄사라고 합니다. 맥락에 따라서 뭐 예쁘다, 멋지다, 웃기다 다 된다고 해요. 아, 이런 거구나. 저도 이번에 배웠네요. 그냥 이렇게 아 스키비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스키비리 이렇게 하는 거요? 아, 와, 진짜. 아, 이렇게 라디오 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김지연님, 효리수 공연 보면 늘 느껴요. 이래서 경력자를 우대하는구나 하고요. 그래, 이래서 경력자 하나 봐. 진짜. 이신혜님, 모두가 센터라고 우기는 효리수 노래군요. 좋다, 좋아. 효리수의 니가 가운데 있으니 유리가 센터네요. 오, 진짜. 아, 2309번님, 영면이 덕에 계속 웃고 있으니 잇몸이 말라요. 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배수아님, 보라 들어왔어요. 아, 오늘 예쁘십니다. 근데 약간 조정치 느낌도 나네요. 그래, 맞아. 저 조정치 오빠 닮았어요. 저희 그래가지고 예전에 어떤 시상식장에서 조정치 오빠 대기실에서 둘이 마주쳤는데 둘 다 처음 봤거든요. 근데 서로 빵 터졌잖아. 서로 얼굴 보고 빵 터졌어. 너무 거울 보는 것 같아가지고. 김영현님, 내가 이래서 영미 씨 사랑해요. 재밌고 진실되고 뭐든 열정적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이래서 나는 그래서 라디오 하러 오는 게 너무 행복해. 왜냐면 정말 저를 보고 싶어 하고 저를 사랑하는 분들만 이렇게 와주시니까 제가 진짜 뭐라도 됐냐 막 이렇게 우쭐우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5927번님, 안녕하세요. 제 문자도 읽어주시겠어요? 언니, 결혼 준비가 쉽지가 않네요. 원래 결혼 준비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건가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발. 아, 내년 5월경에 결혼 예정입니다. 내년 5월이면 지금 얼마나 남은 거야? 지금 거의 1년 남지 않았어요? 근데 벌써부터 결혼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걸 잘 모르는 게 저는 결혼식을 안 올렸거든요. 혼인신고만 하고 지금까지 드레스를 안 입다 보니까 이 준비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변에서 결혼하신 분들 보면은 할 거 못 돼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만큼 힘들어. 근데 보세요, 결혼식 준비는 이렇게 힘든데 결혼식장 가잖아요. 20분이면 뚝딱이야. 끝나. 공장 같아. 그리고 끝이야. 남는 게 없어. 사진만 냅다 찍고. 아유, 지금부터라도

0: 그냥 결혼식 굳이 해야 되나 싶지만 어쨌든 이거 양가 또 이게 집안 대 집안이 만나야 되는 거니까 식은 또 올려야겠죠. 아 정말 그러면 저희가 뭐 어떻게 혼수라도 뭐 어떻게 선물로 뭐 애기용품? 아 미리 어? 미리 선물처럼 들어오라고 끌어당기기 법칙 애기용품 저희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거 받고 좀 한숨 좀 돌리세요. 아 이게 서로 고집 피우다 보면 싸움만 돼가지고 이게 얼굴 붉히게 되더라고. 조금 한 발씩 양보하시고 예 그러십시다. 우은혜님, 영미씨 전 오늘 40대의 마지막 생일이에요. 즐겨 듣는 라디오 방송 FM4U 대구 방송에서는 문자 소개를 안 해주셨지만 영미씨가 축하해 줄래요? 아유 일로 와. 여기 축하 맛집이잖아요. 잘 왔어. 해드릴게. 일로 와봐.
1: 생일 축하합니다.

0: 해벌떼 to you. 당신의 마지막 40대를 축하합니다. 이제 50살이네요.
1: 자, 클래식 콰이의 내게로와 띄워드릴게요.

0: 찾아라 친환경.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으로 믿고 먹지.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으로 건강하자.
1: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0: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3: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2: 세종 기.

0: 두시의 데이트 안영우입니다. 위대한 일은 때때로 무계획에서 시작된다.
1: 오늘도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평론을 들고 왔습니다.
0: 본격 토크 노다지, 정보 노다지,
1: 노 주문에
0: 노 계획 노다지
1: 노노노.
0: 세상만사 모든 것을 평론하는 두대 평론가 니가 좋아 노중은 여행 작가님 어서 오사.
1: 안녕하세요. 세상만사 평론가 니까짓게 뭔데 주인공 여러분의 올드 미들훈 화요일 오후 2시 31분 04초에 인사를 드리면서 네. 오늘 9월 첫날이잖아요.
0: 네네.
1: 놀랍습니다.
0: 뭐가 놀라요?
1: 이 세월의 흐름, 시간의 빠름.
0: 아, 그치.
1: 늘 느끼는 거지만.
0: 그렇지.
1: 새삼스럽고.
0: 어어.
1: 그리고, 아, 뭐 또 이런 얘기해서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만, 정말 뭐 우리나라, 일본, 네팔, 돌발 홍수, 뭐 집중호우,
0: 그래,
1: 이런 그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0: 맞아요.
1: 자연재해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0: 네.
1: 새삼 인간의 무력함 또 인간의 업보 이런 걸 또 느끼게 됩니다.
0: 이제는 자연재해까지 또 분석을 하시고 정말 당신의 평론은 어디까지인가요? 라고 코너 제목을 다시 바꿔버리고 싶어.
1: 저는 모든 것에 말참견을 할 필요는 없는데
0: 예, 예, 예.
1: 제 그 본성이 그런가 봐요. 태어나기를
0: 그래.
1: 그런가 봐요.
0: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네. 이렇게 앉아서 걱정한다고 해서 네. 뭔가 나아질 게 없잖아요.
1: 그래도 마음은 함께합니다.
0: 그러니까 우리 두댕이들 없던 네. 근심 걱정 만들지 네네. 마시고 우리 코너에 집중이나 합시다. 날씨도 꾸질꾸질한데 왜 그러는 거예요?
1: 사실은 뭐 우리 코너 근심이 제일 커요.
0: 그래.
1: 내가 보니 우리 코너도 시들시들해 이제.
0: 당장 내 한날이 어떨지 네네네. 모르니까.
1: 반응도 예전만 못하고요.
0: 그렇지.
1: 그다음에 뭐 저를 예전에 귀여워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응원하던 그런 물결들이 썰물처럼 쑥쑥 빠지고 있고.
0: 네.
1: 이건 뭐 모든 건 다 제 잘못이고 귀책사유는 저에게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0: 갑자기 귀책사유까지 나왔어. 박준성님, 영미 누나랑 노 작가님 오늘따라 시사 교양 프로그램 같아요.
1: 못할 거 없죠. 저희가 못할 거 없어요. 실제 우리
0: 아, 할 수 있어요. 저는
1: 안영미 앵커 아닙니까?
0: 예, 예. 저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에헤 라디오라고
1: 그럼요.
0: 최욱 씨랑 같이
1: 맞아요.
0: 시사 프로그램 했었어요.
1: 그때만 해도 최욱이 예. 그 꼬마 최욱이
0: 맞아요.
1: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은 몰랐죠.
0: 그리고 그때 네. 또 본의 아니게 1년 동안을 제가 그렇지. 시사를 다뤘다는 점.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1년 내내 욕을 먹었다는 점.
1: 준비돼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0: 박지연님. 네. 노 작가님 시작 전에 몸 푸는 모습이 링 위에 올라가는 복서 같아요. 노노노가 그럴 일인가요?
1: 이게.
0: 아니 몸을 왜 푸는 거야 도대체.
1: 아 근데 그건 있다. 제가 뭐 저는 나름대로 자랑인데 라디오를 네. 한 20년 정도 하고 있잖아요.
0: 네.
1: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제가 나가는 모든 프로그램의 코너들은 다 제가 준비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0: 네네네.
1: 제 전문성을 살려서. 근데 이 코너는 정말 그냥 막 하잖아요, 제가.
0: 그쵸, 애드립이죠.
1: 100%. 그래서 이렇게 편한 건 처음이에요. 20년 동안 하면서 아무런 부담도 없고 제일 즐거워. 솔직히 근데, 말해가지고.
0: 아니, 부담도 없고 편한데 몸을 왜 푸냐고요, 도대체.
1: 아, 그거는 목이 뻐근해요. 이제 노화에 따른 경추 쪽이 약간 퇴화 현상이라고 할까? 굳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그렇습니다.
0: 아, 너무 편한데 목은 예. 뻐근해요?
1: 예, 예, 예.

0: 거의
1: 사이즈.
0: 정말.
1: 예.
0: 아유.
1: 아이, 그 안 풀러봐도 되고요.
0: 아이, 풀러보자.
1: 자, 이 와중에 너무 감사한 문자가 나왔습니다. 1583님, 그리고 노중훈 작가님께도 전해주십시오. 예전에 4시 프로 때부터 지금까지 왕팬입니다. 입담 최고. 정말 MBC 모든 DJ분들과 케미 정말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감사해야 하는 지점이 저런 거예요. 모든 DJ들은 합을 잘, 아이, 펼치지
0: 아,
1: 마.
0: 어떡해, 너무 귀여워.
1: 그게 말띠라 올해가 말해라면서요.
0: 네, 맞아요.
1: 그래서 이렇게 말띠 문양에 들어간 옷이 아마 잘 팔리는 모양이에요.
0: 어머, 너무 예쁘다.
1: 하지만 돌에 입을 수 있으면 큰 사이즈입니다.
0: 아, 예. 좋아요, 좋아요. 딱이에요, 딱이에요. 예. 왜냐면 지금 또 덩치가 더 커져가지고.
1: 아유, 장군님, 장군님, 우리 장군님.
0: 신생아 옷은 이제 다 안 맞아, 이제. 네.
1: 자, 옷을 개켜서 넣는 동안 제가 오늘 노노노 코너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네.
1: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노노노는 노중훈이 노계획으로 와서 랜덤으로 뽑힌 지역에 대해 노다지를 캐듯 수다를 마구마구 캐내는 코너고요. 오랜만에, 이게 지금 얼마 만입니까? 드디어 돌려 뽑기통이 우리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0: 드디어.
1: 네. 네. 자, 후보 지역 안내해 드려야죠. 총 네 곳인데요. 첫 번째는요, 해외에서 한 군데 골랐습니다.
0: 네.
1: 휴가철 인기 여행지 동남아시아의 싱가포르.
0: 싱가포르.
1: 가본 적 있습니까?
0: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1: 아하, 큰일 났네. 자, 이어서 국내 휴가철 최고 인기 여행지 중에 하나죠. 강원도 강릉.
0: 아, 강릉.
1: 강릉은 뭐 잘하시잖아요.
0: 네, 제2의 고향이지 뭐.
1: 제2의 고향이죠. 그리고 서울 관광지를 추천해 달라는 사연에 영미 DJ가 늘 얘기했던 곳이죠. 남산 일대가 공부에 올랐습니다.
0: 아, 제가 항상 남산 타워를 추천하곤 했죠.
1: 지금 이제 엔서울 타워죠.
0: 네, 엔서울 타워.
1: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의성도 하나 챙겨갑니다. 지난 28일 유네스코 창의 도시 네트워크 미식 분야의 국내 추천 도시로 선정된 경북 포항. 이렇게 네 군데가 되겠고요. 창의 도시 네트워크는 뭐냐? 네, 검색해 보세요.
0: 아,
1: 저희가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청자들의 자립심, 독립심을 저희는 고양시켜드려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0: 아니, 우리가 포항을 안 했던가? 왜 자꾸 포항 했었던 것 같은 느낌 들죠?
1: 안 했어, 안 했어.
0: 계속 얘기만 했었나? 그냥 포항,
1: 뭐
0: 포항.
1: 이것 정도로 이렇게 지나가듯이 한번 얘기 나왔었는데요.
0: 예.
1: 포항을 본격적으로 다룬 적은 없습니다.
0: 아, 그랬군요. 예,
1: 포항 너무 좋죠. 맛있는데 진짜 많아요.
0: 아, 예.
1: 예.
0: 아, 근데 싱가포르 나오면 이게 우리 두댕이들이 할 말이 많을지 모르겠네.
1: 일단 뭐 NNC
0: 네.
1: 아, 그 아이 알아요?
0: 누구요?
1: 어떤 그 아빠 엄마 이렇게 아기가 있는 세 명 가족인데
0: 네.
1: 그 아이가 NNC 천재인가 봐. 그게 SNS에 너무 화제가 돼가지고 뭐
0: 예.
1: 책도 내고 뭐 그거에 관련된 책은 아니지만
0: 아 그래요?
1: 아니, 모르시는구나. 저도 우연히 그냥 봤는데
0: 네네네. 네, 네.
1: NNC는 그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시범 보이면 돼. 포복절도에 기상천외에 너무 너무 잘하더라고요.
0: 그러면 이제 노 작가님은 하차하시는 걸로. 아니면 아... 누군가를 새롭게 데리고 오려면 누군가는 또 내쳐지게 돼 있거든요.
1: 저는 아, 네. 늘 후생과외 장강의 뒷물결에 밀려나는 앞물결이 되렵니다.
0: 아,
1: 언제든지
0: 예.
1: 이 자리는 제게 아니죠.
0: 최유진님께서 예. 포항 콜콜 여기 포항입니다라고 하셨고요. 최홍빈님 와우 싱가포르 좋죠.
1: 만약에 이제 싱가포르가 나오면 최홍빈님이
0: 예.
1: 적어도 한 3개 정도는 던져주셔야 돼요. 책임을 져주셔야죠.
0: 최홍빈님은 이 멘트를 끝으로 다시는 연락이 없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1: 그러니까요.
0: 야 포항, 예. 아이 싱가포르 좋지.
1: 싱가포르 너무 좋죠.
0: 거기 하. 좋지.
1: 아, 그리고 뭘 걱정으로요? 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설의 여행 작가 아닙니까?
0: 아, 예, 예.
1: 아, 다 읊어주죠.
0: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한번 뽑아볼까요?
1: 자, 뭐 오랜만에 뽑기통을 돌려보겠습니다.
0: 돌려. 돌림판, 과연.
1: 아, 바로 나왔고요. 아, 오랜 그린.
0: 그린.
1: 또 싱가포르 그린이 되게 많아요.
0: 아, 그래요?
1: 자, 과연 어디가 오랜만에 나왔을지. 종이를 펴입니다.
0: 과연.
1: 오!
0: 어, 뭔데, 뭔데?
1: 아, 이상해.
0: 아, 왜? 싱가포르라고? 또? 아,
1: 진짜 기운이 이상해.
0: 왜요, 왜?
1: 남산!
0: 와우, 남산! 아, 남산 할 말 많지.
1: 이상해.
0: 아, 남산이지.
1: 씨가 원하는 데가 나와요. 거의
0: 그래.
1: 대부분.
0: 진짜 희한하죠? 이렇다니까. 이거는 저희 주작 아닌 것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거 딱 보이는 걸로 했잖아요. 아, 라디오에서.
1: 이야. 아, 기운이 좋아.
0: 기운 좋아. 두대 기운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남산과 관련된 얘기들 다 보내주세요. 두댕이들이 두댕이들의 추억담부터 관광지나 맛집 같은 알짜배기 정보는 물론이고요. 해당 지역에서 마주친 연예인 얘기도 좋습니다.
1: 네, 늘 그렇듯이 아는 게 하나도 없는 분들 걱정하실 필요.

0: 뭐가 하나도 없죠. 검색 찬스를 쓰시거나 여러분들의 작품 성 매우 높은 N행신. 지난주 우리 그 투데이 인별그램에 올려드렸죠. 영상. 폭발적인 조회수.
1: 압구정 괜찮았어요.
0: 너무 좋았습니다.
1: 네,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네.
0: 정관수술 하겠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1: 자, 네. 오늘 최고의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홍삼 선물 세트 챙겨드리고요.
0: 사연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샷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1: 아, 정민경님께서 아, 실망.
0: 왜 그럴까요?
1: 다른 지역에 나왔으면 했었는데 이게 남산이 나와가지고 실망하셨나 봐요.
0: 정민경님은 그 실망의 이유에 대해서 예. 20자 이내로 다시 한번 문자를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제가 평론해드리고 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1: 실망하지 마시고요. 자, 남산 아니고 최산이 있는 ATG의 배드 듣고 올게요.

0: 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남산만큼이나 좋은 우리 최산 ATG의 bad 들었고요. 네. 노종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예.
0: 이재현님께서 노종훈 작가님 스마트폰 너무 가까이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1: 아,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가까운 거는 안경을 벗고 봐야 되고요. 먼 걸 몰라 안경을 너무 일상이 너무 불편해요.
0: 아 진짜.
1: 진짜 최악이에요. 최악. 여러분 정말. 눈 건강 잘 챙기시고요.
0: 예.
1: 심지어 저는 한쪽 눈에는 왼쪽 눈에 약간 비문증도 있어가지고 네. 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0: 그래서 비문증은 뭐예요?
1: 약간 날파리 날아간 것 같은 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비문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어서 여러분 정말 눈 건강 꼭 챙기시고요.
0: 네네네.
1: 네, 그리고 목도 자주 풀어주시고요.
0: 이제는 건강 분석까지.
1: 네네.
0: 아 정말 제가 중간에 또 ATG 노래 나올 때 이거 춤 좀 쳐달라 했더니 ATG가 뭐야? 몰라. 요즘 노래를 모른다고.
1: 저는 심지어 ATG도 아니고 세븐티즈 1970년대생이기도 하고요.
0: 아.
1: 근데 그 무슨 챌린지가 있습니까?
0: 네 챌린지가 있어요.
1: 예, 뭐 이렇게.
0: 이렇게 아주 이렇게 가슴 이렇게 튕기는 거 있는데 하긴 아 뭘 바래 지난주에 우리 노 작가님 데프콘 오빠 노래 듣더니 아 이 노래 뜨겠네 그랬잖아요. 2006년도에 나왔던 노래 내가 간과했다 내가 예, 예. 내가 너무 과대평가했다.
1: 아 그렇죠. 하경사는 왜 안 해요?
0: 하경사요? 하경사는 다음 주부터
1: 아 하고 돌아오는구나.
0: 할 거예요. 할
1: 아,
0: 거예요.
1: 역시

0: 너무 많은 분들이 기다려가지고.
1: 다 하지. 왜 안 하겠어. 그치. 가장 인기 있는 코너인데.
0: 나는 참견하다 하다 못해 PDL까지도 참견하는 게. 네. 자, 아, 반가운 문자. 정민경님 아까 실망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유를 보내주셨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실망해서 포항 출신이라 내 고향 나오면 유료 문자 보내야지 했었어요. 남산은 무료 미니 사용. 포항이 고향이시구나.
1: 그래서 반가워했었나.
0: 그렇지, 그렇지. 그
1: 포항 나왔으면 했었는데. 아. 아니, 또 포항 할 겁니다. 왜냐 후보 지역이 계속 있기 때문에.
0: 맞아요.
1: 언제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만 아닐 뿐인 거예요.
0: 왜냐면 우리 작가진들이 매주 모든 지역을 바꾸는 그런 노력까지 기울이진 않습니다.
1: 아이, 바쁘지.
0: 바쁘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네. 정민경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포항이 뽑힐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1: 예. 아, 요즘은 이제, 아니, 작가들까지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까? 일평가도 하는 거예요? 네, 바빠. 요즘에 뭐 짤도 만들어야 되고, 뭐 할 일이 많더라고.
0: 제가 모는 종이처럼 이렇게 칸 만들어가지고 매주 네. 그 평가합니다. A뿔, B뿔, C뿔. 자!
1: 아, 나 진짜. 자,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 모르겠는 우리 노 작가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남산에 대한 추억, 우리 많잖아요.
0: 아, 영미 씨, 난 얼뜻 생각나는 건 정말 별 없고, 뭐 있었어요, 본인은?
1: 아, 저는 또 이제 썸남과 함께. 자, 그때 얘기했잖아요. 남산 올라가가지고.
0: 얘기했지.
1: 그 회전. 회전하는 레스토랑 아시죠?
0: 네네네네. 네, 그 거기 타워, 타워 위에 있는 거.
1: 돈가스 먹고 네. 급체해가지고 결국은 욕하면서 내려왔었다라고 얘기했던 제 1화.
0: 그때는 이제 급체였고 급동 때문에 네네.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왜 힘들 뻔했던 그 지역은 어디였죠?
1: 거긴 가평이었죠.
0: 가평이었고.
1: 가평 MT 갔다가 SNL MT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0: 전국 곳곳에
1: 오토바이가 아니라 자전거.
0: 자전거.
1: 사이클 타시는 분한테 네. 살려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그분
0: 전국 자전거 타고 곳곳에 영미 씨 네. 흔적이 되게 진득해.
1: 아,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러니까 어딜 가든 제 영역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0: 아, 그렇지.
1: 예, 예.
0: 남산은 제, 뭐 그 여러분들 아는 거. 그냥 그 타워. 그다음 요즘도 그게 있을까? 자물쇠 요즘도 있나요?
1: 아, 있죠.
0: 아직도 있어요?
1: 그럼요. 아. 그리고 아, 저는 거기에서 그 캐리커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한테 저희 엄마랑 같이 가가지고 그림 그려달라고 해서 그림 그렸던 적도 있어요. 근데 지나가시는 분들이 다 그 그림 보고 웃었어요.
0: 왜?
1: 너무 못 그려가지고. 진짜.
0: 잘 그렸는데 특징 잘.
1: 깜짝 놀랐어요.
0: 그러니까 캐리커처처럼 그려주는 거잖아요.
1: 저희 엄마를 너무 재미난 사람으로 그려줬어. 그래가지고 엄마랑 저랑 저는 저를 알아보고 웃으시는 거 알아보고 웃으시는 건가 했는데
0: 그림 때문에
1: 알아서 그림만 보고 웃은 거였어.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0: 그다음에 뭐 돈가스 그죠?
1: 돈가스는 어떻게 빼놓을 수가 없죠.
0: 돈가스가 왜 거기가 유명해졌지?
1: 그러니까
0: 제가 그냥 어렴풋이 기억나는 건. 결국은 이제 기사님들이 유포한 거예요.
1: 그러니까
0: 어떤 식당에서 이제 거기가 아마 주차할 공간이 많았던 거래 가지고 기사님들이 택시 기사님들이 즐겨 가고 자주 갔는데 주차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빠른 시간 안에 고열량 음식을 드셔야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냥 튀겨내서 이렇게 얇게 네. 두꺼우면 또 오래 걸리니까.
1: 그렇지. 얇고 크게.
0: 그렇지. 그리고 이제 한국식 돈가스 그 깍두기 주고 풋고추 주고
1: 네, 그렇죠,
0: 고추장
1: 그렇죠.
0: 준단 말이야. 네. 매워야 되거든. 그런데 그게 이제 드시면서 만족스럽고 기사님들은 막 온 군데를 다 돌아다니니까 이게 소문이 막 급속도로 퍼져나갔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또 요즘은 예전만큼이 아마 그건 없을걸.
1: 아.
0: 왜냐면 돈가스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네네. 잘하는 집들이.
1: 그러면 남산타워에 그 돈가스 네. 집들이 많은 이유가 그 택시기사님들 때문이다.
0: 근데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건 그런 걸로
1: 확실합니까?
0: 알고.
1: 팩트예요?
0: 아니 뭐 저는 네. 만약에 수정해 준다면 그것도 받아들일 용의도 있습니다.
1: 네, 왜냐하면 저희가 또 괜히 라디오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릴 수는 없으니까
0: 안 됩니다.
1: 혹시 그 유래에 대해서 확실한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 문자 좀 부탁드릴게요.
0: 저보다 더 명확하게, 네. 저보다 더 전문적으로 네. 알아봐 주시고요.
1: 네.
0: 자, 두댕이 여러분들의 N행시가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운 띄워드리겠습니다. 박성훈님의 작품입니다. 남
1: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0: 산
1: 산으로 가는 두 분의 토크 오늘도 참 재미지다 재미져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해요.
0: 중의적인 거죠. 실제로 남산이란 산에 대해서 우리가 토크를 하고 있고 또 토크가 또 산으로 간다. 중의적인 이중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알겠으니까 제가 평가 좀 하지 마세요. 저희가 백일장 대회 온 게 아니잖아요.
0: 박정애님, 박정애님, 남.
1: 남의 집에
0: 산.
1: 산다. 여긴 내 집이 아니다. 아.

0: 아,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수많은 세입자들의 애환을 대변하는 요즘 또 부동산 정책도 굉장히 또 민감한 시기이기도 합니다만은 너무 시의적절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려주는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고 보고요. 김혜정님의 작품 보겠습니다. 남
1: 남성미 있는 남자 좋아한다고 했더니
0: 산
1: 산만 잘 타는 남자가 왔네.
0: 옛날에 우리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데이트하러 갔는데 엉뚱하게 등산 같은 걸 해가지고 네. 끝이 좋지 않았다고.
1: 아, 그쵸, 그쵸.
0: 그런 게 있었어.
1: 힘들어 죽었는데.
0: 산만 잘 타는 분이었군요.
1: 조화금님.
0: 네.
1: 자, 띄워주십시오. 제가 운 띄울게요. 네. 남.
0: 남산 올라가자길래. 아, 남산 올라가자길래.
1: 땡. 됐어. 탈락. 아니. 이게 뭐라고 이거를 이렇게 뽑았대. 아니, 잘 살려서 읽어줄 생각해야지. 이거 한번 꺾이면 재미 없어진단 말이에요.
0: 남.
1: 남산 올라가자길래 낭만인 줄 알았는데
0: 산
1: 산책이 아니라 등산이었네. 아우 내 무릎 아.
0: 아 그렇죠.
1: 아우 바로 살려서 읽어줬어야지. 이걸 왜 더듬어가지고. 아이 참. 그게 남들 하는 거 평가만 할 생각하지 마시고 책 좀 읽으세요.
0: 책이요?
1: 네.
0: 제가 요즘에 눈알이 빠지도록 책을 읽어.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책을 좀 멀리 해야겠어요.
1: 아
0: 너무
1: 진짜.
0: 많이 읽어가지고.
1: 8955번님.
0: 네 남
1: 남자친구 생겼는데요.
0: 산
1: 산짐승인 줄 알았는데 귀여운 토끼였네. 쩝.
0: 아, 요거는 제가
1: 그, 아, 산토끼였어. 산토끼.
0: 네네, 우리 저 또 그 연령대가 폭넓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평론하지 않겠습니다. 9272님 남.
1: 남편과 같이
0: 산 산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
1: 네, 노래로 한번 살려봤습니다. 자,
0: 어려운 일이죠.
1: 어려운 예,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에요. 아, 예. 남편뿐만 아니라 남과 산다는 것 자체가
0: 그렇죠.
1: 어려워요.
0: 예. 남편도 뭐 남이지 뭐. 원래 남이, 남이었잖아요.
1: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0: 그러지, 맞아요. 네. 맞아요.
1: 자, 이제 N행시는 끝입니다.
0: 아, 벌써 끝났습니까?
1: 네.
0: 아, 알겠습니다.
1: 자, 남산과 관련된 사연들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0: 네.
1: 사연 받는 동안에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2: 잘 부탁드립니다.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100% 랜덤, 100% 애드립으로 진행되는 노노노 노중훈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지역 남산입니다.
6: 네, 이 문자는 제가 죽을 때까지 읽을 수 없는 문자고요. 아. 영미 전용 문자가 되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5: 7564번님, 남산 얘기하니까 예전에 친구 딸이 애국가를 부르더니 남산 위에 젖소나무 찾으러 가자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남산 위에 젖소나무. 그래. 어, 젖소나무 근데 보고 싶다. 그 있을 것 같아 왠지 젖소나무가.
6: 네.
5: 젖소나무가.
6: 아,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이니까 네. 할 수 있죠.
5: 어. 네, 왠지 배고플 때 나를 배불리게 만들어줄 것 같은. 아,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가 보다.
6: 네. 여러분 그 남산 좀 아래쪽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어요.
5: 네.
6: 거기도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케이블카도 아, 예. 좋고 타워도 좋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분위기를 좀 정돈하겠습니다.
5: 배윤경님께서 작가님 울지 마세요. 크크크크. 울지 마세요. 우쭈쭈쭈쭈. 아니, 누가? 누가 울렸죠?
6: 남산. 저 그런 사연을 좀 기대합니다. 아무래도 뭐 요즘에도 젊은 친구들 많이 가지만 예전에 어르신들의 최고의 데이트 코스 중에 하나였잖아요. 아, 특히나 네네. 그래서 혹시 어르신들 중에 그런 추억 갖고 계신 분들 너무 겁내지 마시고
5: 네.
6: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네. 최우선 순위로 홍삼 선물 세트 후보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남산 사연 계속 받아요. 문자 샵 네.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지금 우리 바비킴 오빠께서 되게 지금 타령 부르듯이 지금 애달프게 부르고 있잖아요. 서나무야 소나무야 첫 서나무야 바비킴 소나무 듣고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0: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대학.
1: 농식품 품질안전 관리는 농관원.
2: 농업경영체 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 원산지 QC도 농관원.
1: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3: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100% 즉흥 토크 시간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랜덤으로 뽑힌 지역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1: 오늘은요. 많은 분들의 추억이 담겨있는 남산입니다.
0: 네.
1: 남산. 남산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게 중구랑 용산구 사이에 있고
0: 네.
1: 옛날에는 목멱산으로 불렸고요.
0: 네.
1: 검색하면 다 나오는 아, 것들이
0: 지금 급하게 검색하셨죠?
1: 아 사실 지금 딴 거
0: 딴 거를 몇 번 말씀하시는 거야?
1: 아 내가 예전에 그 이 사연도 있는데
0: 네.
1: 아 이것도 읽을게 그러면
0: 네.
1: 왜냐면 0927님이
0: 네.
1: 이번에 아이들이랑 함께 남산 가서 자물쇠를 잠그고 왔죠. 아이들이 크니까 같이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가서 아이들이랑 유명동 칼국수도 먹고 오려고요. 이게 맛있는 칼국수집인가 보다.
0: 예, 예.
1: 아, 왜냐면 제가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진짜 그 자물쇠 건 다리를 진짜 많이 봤어요.
0: 어, 네, 네, 네.
1: 독일 어디였지? 호엔촐레른이라고 하는 철교가 있어요. 거기도 막 수천 개가 자물쇠 걸려 있고 옛날 지금 없었는데 옛날에 파리에 뽕네프 쪽에도 한번 걸려 있었던 거고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
0: 네네.
1: 발칸반도에 어느 날 갔는데 거기도 막 무지하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그 뭐 사랑이 잠가지면 어 누구나 다 자물쇠 걸게 뭐 이렇게 했던 얘기 떠오르더라고요.
0: 아~
1: 근데 좀 전에 사연은 그거 있잖아요. 엄마랑
0: 에.
1: 아이가 같이 그죠?
0: 네,
1: 다른 약간 느낌이니까.
0: 예. 에.
1: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0: 근데 저는 그것도 궁금하네요. 언제부터 이 자물쇠를 걸기 시작했지? 누군가 첫 번째 시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아~
0: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거 보고 아 나도 걸래 나도 걸래 이렇게 된 거잖아요.
1: 아.
0: 그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
1: 이 노노노 인기도 없는데 네. 코너를 바꿔서 최초를 찾아라.
0: 찾아라.
1: 최초를 둥땅땅. 찾아라.
0: 그래 궁금하다 어. 이런 것도.
1: 아 누가 맨 처음 걸었냐?
0: 네.
1: 어느 나라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냐?
0: 그렇죠. 이게 너무 궁금해요.
1: 흥미롭네.
0: 응. 갑자기 어느 생각이 자물쇠를 걸기 시작했는데 헤어지면 끝인 거잖아요.
1: 저희가 노노노 지자체가 다 소진이 되면
0: 아, 예.
1: 바로 최초를 찾아라.
0: 6240번님 예. 64년생 여성입니다.
1: 그러시군요.
0: 남편이랑 남산에서 커플 열쇠고리를 걸고 맨 위로 엘리베이터 올라가서 망원경을 즐겼어요. 그 열쇠고리가 소원을 이뤄준 거라면 그때 그거 하지 말걸 그랬다. 그거를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1: 이제 64년생이시면 저보다 9살이 많으신 거죠?
0: 아, 예.
1: 그죠? 62이신데. 여전히 안타까운 거죠.
0: 그래.
1: 그때 그거를 하지 말았어요.
0: 그, 하지 말걸 말았... 그랬어. 그러더라고.
1: 0202님, 남산타워가 연애 국룰이던 때가 있었죠.
0: 그렇죠.
1: 사귀던 여친이랑은 전부 같이 가서, 아, 매번 갔구나, 이분은.
0: 아.
1: 열쇠 사서 달고 사진 찍고 우리 내년에 잘 있나 보러 오자 했는데, 그게 항상 마지막에. 제 말이 이 말이에요. 참고로 지금 와이프랑은 남산타워 같이 안 갔습니다. 와. 그래서인지 아이 두 명하고 오순두순 잘 살고 있어요.
0: 약간 남자 안영미 같은 분이시다. 저도 그랬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어. 이런 거 하지 마. 남들이 다 한다고 이거 하지 맙시다.
1: 아니 덕수궁 네. 돌담길을 걷는다고 뭐 헤어지고
0: 어.
1: 남산유 타워에 뭐 자물쇠를 건다고 뭐 안 헤어집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0: 그러면 아까 그 글 쓰셨던 그 어머님께서도 그럴 것 같아. 그러면 덕수궁 돌담길 걸을까 그랬다. 걸을 걸 그랬어.
1: 아이고 너무 또 그렇게
0: 가서 그런 거 헤어지는 거면 그걸 갈까 그랬나.
1: 아니, 누님 그렇게까지 후회하시는 거 아니죠? 재밌게 사연 보내주신 거죠 누님. 네,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0: 저희 두 댕이들이

0: 사람들이 많거든요.
1: 아, 전부 다 사람.
0: 다 농담이지 뭐.
1: 그럼요.
0: 네. 자, 이분들 모두 홍삼 선물 세트 받으실 후보 되셨고요. 남산 사연 계속 보내주세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8: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두시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오늘의 지역 남산이고요. 이 와중에 두댕이들 최초로 사랑의 자물쇠를 건 게 누군지 찾고 있습니다.
3: 아하.
2: 웬싱님께서 웬싱.
3: 웬싱?
2: 오늘은 웬싱.
3: 오늘은 웬싱.
2: 혹시나 해서 인터넷에 검색했는데 뜨네요. 사랑의 자물쇠를 걸게 된 세계 최초의 유래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세르비아의 작은 마을. 약간 비아냥주로 읽어야 돼. 브르냐츠 카바냐? 이래서 시작됐던 이야기가 가장 유명합니다. 라는군요. 푸르냐츠 카바냐?
3: 이걸 뭐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네. 검색하면 저런 이야기가 있긴 하군요.
2: 네. 근데 이선아님께서도 다른 말을 하셨어요.
3: 그러네. 로마의 밀비안다리의 연인들이 자물쇠를 채우던 유럽의 풍습에서 유래되었대네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음식의 뭐 기원도 그렇고 대부분 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그렇지. 이야기도 있고 하나로 통일돼서 정설로 딱 한 가지만 통하는 건 거의 없어요. 모든 장르마다.
2: 그렇지.
3: 대부분 다 그래.
2: 맞아요. 맞아요.
3: 그러니까 뭐
2: 그 너도 나도 각자 나라에서 우리가 먼저였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3: 아, 그래 감자 튀김만 해도 니네가 먼저냐 우리가 먼저냐.
2: 네네네. 네. 자 남산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3: 5720님 지금 남편이 남자친구였던 시절 면허 딴 날 차를 렌트해서 제가 일하는 직장 앞으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때 차를 타고 처음 데이트 가는 곳이 아우 남산이었습니다. 가는 동안 영등포 로터리를 돌고 또 돌고 가까스로 도착해서 남산 돈가스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돈가스 먹고 올라갔던 남산의 야경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아저씨 아줌마가 되어 배만 남산만은 좋지만
2: 아, 너무 좋다.
3: 그때 추억하면 웃음이 나요.
2: 와.
3: 저는 이런 소소한 아 이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너무 따뜻한 사연이 너무 좋아.
2: 갑자기요?
3: 어?
2: 아니 뭔가 다른 의견을 낼 것처럼 아니 저는 그냥 이런 뭐냐 너무 좋아라고 하시니까
3: 바람 빠지듯이.
2: 어.
3: 근데 실제로 우리 그런 표현 되게 관용적으로 많이 쓰지 않았어요? 배가 남산만에 좋다.
2: 아, 맞아요, 맞아요.
3: 그것도 왜 그럴까?
2: 어, 그러게. 남산이 가장 높다고 생각해서 남산만 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3: 아, 오늘.
2: 우리 오늘 되게
3: 이런 게 궁금한 게 너무 많아지는 시간이네요.
2: 호기심이 많아졌어요.
3: 그러네.
2: 박성남님. 남산에 왜 돈가스집이 유명해졌으며 누가 원조인지 노 작가님 시원하게 좀 알려주세요. 이번 주에 애들 데리고 남산 돈가스 먹고 케이블카 타려고 합니다.
3: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사

0: 식당 기사님들과 연관된 확률이 제일 높을 것 같고, 이것도 검색하시면 몇 가지가 나올 거예요. 다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그리고 저는 실제로 남산 바로 밑에서는 돈가스를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 아, 오히려?
0: 아, 왜냐면 제가 약간 고쳐야 할 점인데, 너무 많이 어디 나온 데는 안 가는
1: 아,
0: 버릇이 있어요.
1: 너무 유명하면.
0: 일절 안 가, 일절.
1: 그래, 그런 분들 계셔. 영화도 너무 또 유명하고 많이 본다 그러면 괜히 그 영화 안 보려고 그러고.
0: 근데 물론 저는 뭐 그거를 뭐 안티 세력은 아니고, 워낙 제 수첩에 3만 곳이 있잖아요. 가야 할 곳들이.
1: 네.
0: 그래서 그런 거지. 뭐그 집들을 뭐 싫어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1: 네.
0: 3850님. 남산자락 숲길도 가보세요. 혼자서 다녀왔는데 경사가 완만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어 참 좋더라고요. 푸릇푸릇한 나무 사이로 보이는 서울 풍경이 정말 예술입니다. 강추. 제가 요거 하나만 추천할게요. 그 너튜브를 보면 구독자 수가 많지 않은 친구들 중에 동네만 전문으로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동네씩. 그러니까 서울의 모든 동네를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구독자 수가 많지 않은데, 조회수도 많지 않은데, 되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되게 세심하게 동네를 한 발짝 한 발짝 다 걸어 다니고, 거기 아마 남산 쪽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꽤 도움 될 겁니다.
1: 그러게. 그리고
0: 예.
1: 저는 이제 문자를 통해 알게 됐어요. 이런
0: 뭐.
1: 숲길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0: 그러니까.
1: 3281번님, 남산 엔타워에서 야경을 보고 숭이여대 쪽으로 내려오는 나무 데크 길에서 현 아내님과 첫 키스를 했죠.
0: 어머.
1: 최대한 으슥한 곳을 찾아 사람 없는 걸 확인한 후에 했는데, 나중에 보니 거의 5미터 간격으로 연인들이 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0: 아유, 당연하겠죠. 어디 뭐 3181님에게만 그
1: 아,
0: 공간이 키스하기 좋은 그
1: 여기가
0: 포인트로
1: 돈가스
0: 보였겠습니까?
1: 맛집이 아니라 키스
0: 아, 그런가
1: 맛집이었네.
0: 보네. 그런가
1: 남산이.
0: 보네. 근데 이것도
1: 아.
0: 그림을 떠올리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5미터 간격으로
1: 그렇지.
0: 연인들이 딱딱 서가지고.
1: 저쪽에서도
0: 네.
1: 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그러다 이제
0: 아이,
1: 키스하다 배고프면 다시 또
0: 아름다운 시절.
1: 돈가스 먹으러 갔다가 다시 또 내려와서 다시 또 키스하고. 너무 좋다. 6095번님.
0: 예.
1: 20년 전쯤일까요?
0: 네.
1: 남산의 한 연예인 커플이 프로포즈에서 유명해진 197촛불이라는 퐁듀가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0: 어허.
1: 제 친구한테 밥을 산다고 그 식당을 예약했다가 앞, 옆, 뒤에 뒤, 옆에 옆 모든 연인들이 퐁듀를 시켜놓고 프로포즈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유명한 줄 모르고 남자 둘이서 갔다가 퐁듀가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고 입에 꾸역꾸역 넣고 계속 박수만 치다 온 기억이 있네요. 동원방청객 마냥. 아, 예, 축하드립니다. 아, 예.
0: 아, 너무 웃긴 게 우리가 퐁듀를 일상식으로 먹지 않잖아요.
1: 그쵸.
0: 근데 어렵게 거길 갔는데 다 퐁듀 시켜놓고
1: 다
0: 다
1: 프로포즈야.
0: 프로포즈하고
1: 옆에서
0: 있고.
1: 나랑 결혼해 줄래? 나랑 결혼해 줄래? 나랑
0: 뽕듀!
1: 달구는과 문이 열리네요. 또 문이 열리네요. 다시 또 문이 열리네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것만 해도 온
0: 아,
1: 거야.
0: 돌림
1: 네,
0: 노래처럼.
1: 계속 축하합니다. 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극적극적.
0: 그만큼 이제 남산이 연인들에게는 데이트 장소이자 프로포즈의 명당이었다는 거겠지, 그죠? 아이, 너무 재밌다.
1: 프로포즈와 키스의 명당이네.
0: 이
1: 남산이.
0: 사연 일단 홍삼 선물세트 유력한 후보
1: 아, 예.
0: 올려드립니다.
1: 아, 정말 박수치는 허드렛 일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또 응당 뭐라도 드려야겠죠. 자, 이 노래를 또안 들을 수가 없네요. 이승기의 결혼해 줄래 듣고 올게요.
0: 나랑

0: 네, 이승기의 결혼해 줄래 들었고요. 노종훈 작가님과 함께하는 노노노 오늘의 지역 남산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들 오늘 왜 이렇게 웃기세요?
0: 너무 재밌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1: 소개하지 못해드린 문자 중에도 아주 포복절도할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0: 와, 지금 키스 나오고 프로포즈 나오고 애들 좀 19금 멘트까지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 새벽 2시에 데이트로 할 걸 그랬어 진짜.
1: 아, 그러니까요.
0: 너무 아깝다.
1: 그러니까.
0: 2749번님 그 퐁듀 식당 유명해요. 개그맨 김용만 씨도 거기서 프로포즈 했대요.
1: 아, 그런 것도 어떻게 하세요?
0: 아, 아, 대단하십니다. 진짜 유명한 곳이구나.
1: 그런가 봐요. 7096님, 제가 남산 조선시대 목멱선, 아까 남산의 옛 이름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한양도성 목멱 구간 설명하며 성곽 각지를 해설할 때 산소 같은, 어머, 이영애 씨랑 쌍둥이 자제분께서 왔어요.
0: 우와.
1: 성곽도 열심히 보고 이야기도 열심히 들어주셨습니다. 너무 아름다웠던 그리고 감사했던 기억이.
0: 그냥 아름다우셔서 감사했대. 그냥 보기만 해도. 세상에.
1: 너무 열심히 잘 들어주셨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해설사님이시구나. 우리 7096님이
0: 야,
1: 문화해설사님.
0: 근데 진짜 저는 이영애 씨도 진짜 직접 보면 어떨까 싶어. 너무너무 화면으로 봐도 미인이신데.
1: 나는 말 걸기도 좀 어려웠을 것 같아. 너무.
0: 그렇지.
1: 그죠? 압도적인 미모여가지고.
0: 자, 이번 사연 소개하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이죠?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느낌을 10분 살리고자 문학적으로 시적 허용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 요걸 어떻게 역할 나눠서 해요? 어떻게?
0: 네, 그러니까 제가 읽을게요.
1: 알았어. 7573님의 사연입니다.
0: 네, 옆에 있던 와이프한테 아, 우리도 남산 가서 자물쇠 걸었잖아. 기억나? 했더니 안 했는데? 제가 다시 아 우리 했었잖아 그러니까 와이프가 나 남산 한 번도 안 갔었는데 언년이야? 비도 오는데 울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네. 문자가 왔어요.
1: 이건 뭐 7573님은
0: 이거 지금 심야괴담보다도 더 무서운 이야기예요.
1: 아 이거 지금 네. 실시간인가 봐.
0: 네.
1: 비 오잖아 지금. 듣고 계신가 봐요.
0: 네.
1: 이거는 뭐 7573님의 자업자득이죠. 왜 그런 걸 기억을 못합니까?
0: 지금 읽고 있는 저희들마저도 지금 등골이 오싹합니다.
1: 오싹합니다.
0: 그러니까 왜 그런 거야? 네.
1: 그리고
0: 그래?
1: 만약에 실제로 와이프가 지금 영미 씨가 연기한 것처럼 오히려 큰 소리 내지 않고 저음으로
0: 네.
1: 스산하게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약 이야기를 했다면 이건 그야말로 적색경보입니다. 빨리 대피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0: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냐 네. 진짜
1: 우산이 없더라도 뛰쳐나가세요. 아.
0: 뛰쳐나가
1: 나가.
0: 지금 옷 안 입고 팬티바람이라도
1: 나가.
0: 뛰쳐나가
1: 나가.
0: 그래야 좀 용서해 줄 것 같아.
1: 용서 못하죠.
0: 아, 이거 어떡하냐.
1: 아니면
0: 왜 그러지?
1: 저희가 적극적으로 화해를 추진해 할 수 있는데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치 언년인지 정확히 밝혀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화해를 추천드리겠습니다.
0: 그래.
1: 정확히 밝히시면.
0: 그래, 정확하게.
1: 차라리 솔직하게. 오늘 다 털어놓고.
0: 스무자 내외로 일목요연하게.
1: 다 하는 거야. 용서 빌건 빌고.
0: 그래야 돼.
1: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언제까지 일촉즉발의 네.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삽니까?
0: 그렇지.
1: 그래, 안 됩니다. 너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이 사람.
0: 아니면 덕수궁 돌담길 걸어야지, 뭐. 네.
1: 베르나 파스빈더 영화 제부터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더 이상의 예. 불안은 안 됩니다.
0: 7389번님 두 분이 잘못이에요. 왜 남산을 얘기해가지고 아이 왜 자꾸 한 명을 죽이시지. 그러게 우리가 방정이지 뭐. 하필 우리가 오늘 남산을
1: 하필
0: 얘기했다.
1: 하필 뽑기가 또
0: 그러니까 아이 참.
1: 어제 7573님 보내요. 예, 예, 예. 두 말들 할 때.
0: 야 우리가 미쳤지 뭐.
1: 2831님 유부남은 항상 와이프가 먼저 추억을 꺼내기 전까지는 입 다물고 계십시오.
0: 그래. 그리고 괜히 섣불리 네네. TV에서 뭐 영화 같은 거 나올 때 와 우리 저거 재밌었잖아. 우리 저거 재밌었잖아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1: 안 되지. 안 됩니다.
0: 나 지금 저 내용 처음 네네. 보는데 약간 이거 이러면 큰일 네. 나는 거야.
1: 그냥 평온을 유지하고
0: 네.
1: 그다음에 아내의 용안을 잘 살피며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예. 당분간은 입 다물고
1: 네.
0: 계셔.
1: 네.
0: 4231번님. 추노 듣나요? 얼마나 좋아? 언녀라! 아, 갑자기 또 요거 생각나네. 우리 장혁 오빠 장혁 요즘에 광고 너무 재밌잖아요.
1: 대박이에요. 대박 났어요. 얼마나 좋아.
0: 이거. 얼마나 좋아. 이거 너무 웃긴데.
1: 아, 이거 진짜.
0: 네, 노조이님.
1: 자,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려앉혀줄 문자입니다.
0: 화제 빨리 바꿔야 돼. 빠져. 이럴 때.
1: 노조이님. 국민학교 때 남산타워에서 부모님인 줄 알고 일본인 관광객들을 졸졸 따라갔습니다. 한참 뒤, 엄마! 하고 울며 헤매다 절 찾느라 혼이 빠진 엄마와 상봉을 했죠. 아, 엄마 이렇게 해야 되구나. 엄마! 이렇게 해야 되구나. 그런데 엄마 손에 있는 핫도그를 보자 울음을 뚝! 제가, 엄마, 나 짜지면서 그건 언제 됐어? 했대요. 그날 엄마는 저를 찾자마자 다시 잃어버리고 싶어. 아이, 무슨. 아이 그런 말 하지 무슨 아이, 농담이죠.
0: 와, 근데 너무 웃긴다. 네네네. 아니 애가 없어졌는데 그 와중에 핫도그를 사셨어. 애 찾으면서.
1: 아 대담하시네요. 네.
0: 충은아, 충은아 이거 핫도그 얼마예요? 충은아.
1: 설탕 뿌려줘. 설탕 뿌려.
0: 설탕 뿌려주고. 설탕 뿌려. 아 케첩 안 먹어요. 충은아 이런 거 아니야. 1101번님 남산하면 도서관이죠.
1: 아 그러네.
0: 우리 라디오가 식자층들이 많이
1: 듣잖아요. 맞네 맞네 맞아.
0: 그러니까 맞아. 이런 사연 올 법도 해.
1: 맞아 맞아.
0: 아 임용고시 공부하고 내려와서 스터디 멤버들과 한 번씩 남대문 갈치조림 먹고 집에 갔는데 그 멤버 중 저 빼고 다 합격했습니다.
1: 왜 우리 두댕이 사연들은 늘 왜 나 빼고야? 나 빼고 학교,
0: 나만 빼고
1: 결혼.
0: 다 사진 찍고.
1: 그러니까
0: 왜 그러는 거 같아? 이제.
1: 이 톤이 그 앵커 할 때 그 톤입니까?
0: 아 예, 앵커 아, 할
1: 그렇습니까?
0: 때. 네네, 네네 그럼요 네네. 그럼요.
1: 아 남대문 갈치조림 뭐 너무 유명하죠. 왜냐면 남산 이렇게 둘러싸고 뭐 용산 그다음에 그 회현동,
0: 네.
1: 명동 이렇게 포진하고 있잖아요. 남대문 뭐 갈치조림 너무 유명하고.
0: 예.
1: 9030님. 전 남산하면 떠오르는 게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음악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애국가에서 남산은 남쪽에 있는 산이지 서울에 있는 남산이 아니라는 거. 전 국민에게 알려주고 싶네요.
0: 아.
1: 남산 위에 저소나무.
0: 남산 위에 젖소나무. 아, 자, 키키의 팝, 우, 팝, 우. 듣고 홍삼 선물 세트 받을 최고의 사연 뽑아볼게요.

0: 이상한 포즈 스냅시.
1: 아이고 반주 없이 노래 잘하네.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아 역시 그래 프로페셔널하네.
2: 맞아요.
1: 반주가 끊겼는데도 하잖아 끝까지.
2: 그러니까요.
1: 키키의 팝업 팝업 듣고 오셨고요. 노중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남산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 만나봤는데요.
2: 옛날에 그 키키라는 되게 유명한 잡지도 있었는데요.
1: 아 있었죠. 맞아요.
2: 없어졌어. 없어. 다 없어졌어.
1: 키키 잡지가 다 없어졌어. 막 이런 거 있었죠.
2: 다 없어졌어.
1: 예, 아,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시고.
2: 예, 예. 아, 오늘 사실은 약간 좀 조마조마했거든요.
1: 네.
2: 사연이 좀 덜 올까.
1: 아.
2: 아니면 평소 조금 덜 재밌을까.
1: 어 왜?
2: 오늘 역대급으로 재밌었어요.
1: 에 남산의 추억들 많죠 다들.
2: 그렇구나. 그럼. 저는 되게 뭐 돈가스 하나만 그냥 네. 주장책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다양하고.
1: 어 진짜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2: 특히나 이제 옛 추억, 또 연인 간의 어떤 이야기, 또 부부들 간의. 예, 폭발 직전 사연들 너무 재밌었습니다.
1: 자, 최고의 사연 뽑아볼까요?
2: 네, 자, 두 분 뽑았습니다. 특별히 뽕듀 레스토랑의 추억을 나눠주신 60609호님과 언녀나 사연으로 웃음을 주신 7573님 축하드립니다. 예.
1: 자, 사연 기가 막히니까요.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듣기를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분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리고요. 작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우린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2: 안녕.
1: 선물 감사해요.
2: 감사해요.
3: MBC FM for you.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5: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7: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8: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7: 정성으로 완성한 6년 된 홍삼.
8: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7: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8: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9: 전북인 삼농협.
10: 커져라 친한.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지역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 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3: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4: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 쿨의 작은 기다림이었어요. 조세호님,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가요 톱10 생각나는 노래네요.

그 좋은 음악 들으려고 4시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저희 집도 좀 들러주세요. 음악 맛집 완벽한 하루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맛집의 앞집. 어머 세상에 할렐루야다. 아니 아줌마도 음악을 듣는 귀가 있고 음악에 감동할 가슴도 있다 이거야. 아니 고막으로 스며들어 가슴을 그냥 진동시킬 오늘의 음악. 두댕이가 골라줘 봐봐. 어? 현수 원하는 대로 해. 내가 다 들려줄게. 대신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나한테만 보내줘. 연락처는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공짜야 공짜. 내가 공짜로 줄게. 고막으로 스며들어 가슴을 적실 오늘의 음악. 먼저 한 곡 들어볼까요? 스팅의 Shape of My Heart. 하트의 모양.

네, 완벽한 하루 시작하기 전에 좋은 노래 한 곡 땡겨 듣고 왔습니다. 스팅의 Shape of My Heart, 하트의 모양 듣고 왔습니다. 진숙님, 아, 또 시작이다. 박성우님, 아, 화분 좀 들고 올게요. 김정원님, 그래도 어제보다는 대중성 있네요. 조주영님, 피디님 사심 채우시려고 영민이 힘들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영민님은 탐탁지 않아 하시는 것 같은데. 딩동댕 빙고. 역시 날 너무 잘하셔. 그래도 오늘은 또 제가 아는 곡이 나와가지고 추억 속으로 젖어봤습니다. 아, 그래도 좋다고 하는 귀한 사연이 또 왔어요. 최수경님, Shape of My Heart 언제 들어도 좋아요. 이 노래 들으니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구나 하네요. 맞아, 이 노래를 듣는데 왜 가을 냄새가 나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신지영님, 두대 듣다가, 와, 처음으로 볼륨을 높여봤습니다. 그래요. 아, 여러분들의 개인취, 예, 존중해 드립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두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장소연님, 코너 이름이 맛집의 앞집이에요? 아, 그 원조를 따라하는 따라쟁이들 느낌이 영미 언니에게 또 찰떡이네, 그냥. 라고 하셨고요. 8597번님, 맛집의 앞집, 이런 코너였군요. 저는 음식점 앞집 앞에 있는 음식점 알리기 코너인 줄 알았네요. 늘크크.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정말 소름 끼치게도 방금 이와 똑같은 말을 노중훈 작가님이 밖에서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아, 이 와중에, 아, 또 문자가 또 왔어요. 2631번님, 외출하고 틀었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영미 언니 거 끝난 줄 알고 시계를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이렇게 채널 다시 돌렸다가, 어, 여기 맞는데? 저희도, 약간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취향에 맞게 손님분들을 위하여 이 메뉴, 저 메뉴 다 지금 만들어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로다가 한번 메인을 만들어 볼까? 그러고 있습니다. 9259번님, 주얼의 플래시 게임 추천이요. 라디오엔 이제 안 나오지만 제 고등학생 때 즐겨 들었던 노래랍니다. 라고, 오, 알겠습니다. 김범수님도 오아시스 Don't Look Back in Anger 신청해요. 아, 고품격 가보자고요. 아, 내가 또 알지. 예,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오아시스 노래 알아요. Don't Look Back in Anger. 어? 뒤에서 그쏙 내지 마. 이런 거잖아요. 내 뒷담화 하지 마. 뒤에서 하려고 앞에서 얘기하라 이 말이야. 다 알죠. 아, 속난 얼굴 돌아보지 말라는 거였어요? 직역하면 또 이렇게 되나 보다. 알겠습니다. 오아시스 노래 가볼게요. 우리 김범수님 단골이니까. Don't look back in anger. 성난 얼굴로 돌아보지 말아요. 들을게요.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듣고 오셨습니다. 윤선영님, 영미 누나랑 빛나 PD님이랑 합치니까 영미 누나에게서 숨어있던 정지영 누님의 기운도 있네요. 띠리리띠띠띠띠 안녕하세요, 정지영입니다. 이호성님, 보이는 라디오 들어와 봤더니 안영미님 식자층 대학원 조교 누나 같아요. 약간 오늘 좀 있어 보이죠? 예, 안경 끼니까. 이게 삐지가 참 중요하네. 그 아까까지는 숯 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프닝 때까지만 해도 아, 숯 같다 그랬는데, 지금은 또 이게 BGM 딱 있어 보이는 음악 나오니까 또. 0804번님, 종일 라디오 앱으로 노래 들으며 일하는데, 솔직히 제 취향과 살짝 안 맞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항상 두 대를 듣고 있거든요. 드디어 두 대 듣는 보람이 생겼네요. 맛집의 앞집 이 코너 최애가 되겠어요. 아, 그래요? 아, 그 정도였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들었다고요? 아, 정말 들을 거 없어가지고, 타방송 들을 거 없어가지고, 아우, 이거 또 들어야 돼. 왜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귀합니다, 귀해요. 어떤 문자든 귀합니다, 지금. 이도헌님, 누나, 제 심장을 울리는 곡은 이 노래예요.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맞아. 저도 이 노래 들으면 이렇게 심장 울리더라고.

0: 김정원님, 영미 누나, 그냥 한국 노래 들어요, 우리. 신해철, 그런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들어요. 누나, 이 코너 할 때마다 공부하기 싫은데 영어학원 가는 학생 같아요. 왜? 저다 알아들으면서 듣고 있어요. 가사 음미하면서 좀 듣고 있는데 괜히 또 오해하신다. 이런 게 바로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선입견. 3399번님, 좋은 노래 틀어버리기까지 하면 순디는 뭘 먹고 살라고, 두 대는 그냥 흔들어 주세요. 아, 그래요. 그래, 순디는 뭐 먹고 살까요? 이렇게 걱정할 그런 급이 아닙니다. 부자예요. 훨씬 부자예요. 예, 이제 이분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광고주님도 만나볼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 성공
8: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두쉐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우리 아이 안전하게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 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두쉐데이트 안영입니다. 이제 3, 4부 도움 주신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을이 왔잖아요. 가을 하면 저는 비긴 어게인이 생각나더라고요. 비긴 어게인에 나오는 키라 나이틀이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버전으로 갈게요. 안녕하세요. 키라 나이틀입니다. 환인제약, 에어비앤비, 오뚜기 카레, 아크메르 동탄, 브람스 안마의자, IS 동서,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아이, 틀리가 나와가지고. 다시. 이카운트, 주식회사 본컴퍼니, 현대 오피스 유한 책임회사,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와 함께 합니다. 키라 나이틀이에요. When baby you don't just tell me. 아, 진짜 키라 나이틀한테 고소 한번 먹고 싶다. 박현진님, 영민 씨 오늘 뭔가 조영남 씨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스타일리시해 보여요. 장연옥님.

영민님 내일도 가다마 입고 오세요. 뒤쪽으로 보이네요. 역시 그 DJ의 그 청취자. 아우 뒤쪽여 가다마이. 알겠습니다. 내일 또 예쁘게 하고 올게요. 우린 내일 만나요.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가까운 곳인데요. 지금은 국내 최대 규모의 메타세카 여숲이 됐고요. 편백나무와 삼나무까지 울창하게 어우러져 걷는 내내 진한 숲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화인산림욕장에 들어서면 빼곡한 나무들이 초록빛 지붕처럼 머리 위를 덮어주는데요. 마치 에어컨을 켠 듯 시원한 바람이 뺨을 스쳐갑니다. 걷다 보면 나무 종류가 하나씩 달라지는 재미도 있고요. 길 끝 가장 높은 곳에는 행운의 종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직접 줄을 당겨 종을 울리면 고요한 숲속으로 옛날 학교정 같은 소리가 퍼져나간다고 하네요. 숲길 끝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 꽤 낭만적이네요.

완벽한 하루, 저는 토마스 쿡입니다. 첫 곡은 에런 피처링 도디의 Call When You Can 함께 들으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상순 DJ를 대신해서

0: 진행을 맡고 있는 토마스 쿡입니다. 곽혜라님께서요. 캬, 오늘 첫 곡이 오늘 날씨랑 딱이에요. 오늘도 쿡디 좋은 음악들 부탁합니다. 믿고 들어요 해주셨습니다. 아, 믿으셔도 좋습니다. 첫 곡 좀 로맨틱하네요. 네. 김서경님께서는요. 오늘 날씨가 시원하네요. 9월의 첫날도 와나와 함께합니다 해주셨어요. 아, 오늘 날씨 좀 시원한가요? 네. 그래도 좀 나아졌죠. 네. 이 습도도 높은데 온도까지 높으면은 아, 좀 힘들긴 하는데 그래도 온도가 조금 낮아져서 다행입니다. 최수경님, 쿵님, 인터넷 검색해보니 저랑 동갑이셨네요 해주셨습니다. 아유, 반갑다 친구 해도 되는 건가요? 반갑다 친구야 바로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놀래실까봐 그 검색해서 보신 제 얼굴 있죠? 네, 한 15년 전에 제 얼굴입니다. 한 12년, 15년 전에 제 얼굴입니다. 물론 지금도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네. 아, 9837님 반가요. 오늘도 열린하며 질청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완벽한 하루 여러분들의 문자와 사연과 신청곡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완전 좋아요.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4: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친 나를 안아보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겹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이재현님의 신청곡 김동률 피처링 정순용의 점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정현님, 이 같이 부른 분은 누구지? 쿡디 알려줘요 해주셨어요. 네. 목소리 익숙하신가요? 네. 지금 제 목소리랑 좀 다르죠? 네. 접니다. 네. 정말 패기 넘치던 시절에 김동률 선배님 앨범에 제가 피처링을 한 적이 있죠. 바로 이 곡인데요. 아, 이 곡을 들으면서 참 공연을 같이 했었던 기억도 떠오르고 그 스튜디오에서 저에게 디렉션을 주시던 김동률 선배님의 그 날카로운 눈빛. 저는 노래를 좀 자유롭게 부르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앞뒤 뭐 당긴다든지 민다든지 이런 걸 자유롭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그런 걸 할 때마다 친구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이 부분을 사실은 앞에 부분 뒤에 부분 바꿔서 많이 불러봤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어울리는 부분을 주셨는데 이 곡을 하면서 좀 보컬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또 그 흐트러지지 않는 어떤 뮤지션의 어떤 모습 녹음실에서의 어떤 애티튜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김동률 선배님 잘 계시죠? 네. 혹시라도 듣고 계신다면은 실시간 문자 한번 잘 지내고 있어라는 간단한 문자 한번 네,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한솔님 토마스 쿡이 정순용이 마이 앤트메리 헐 저 이제 알았잖아요. 사랑해요. 제 학창 시절 플리에 가득했습니다. 아, 한솔님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앞으로. 3858님 바빠서 좀 늦게 만화에 들어왔는데 쿡디가 나오네. 또 반갑네 해주셨어요. 아, 3858님 오늘 또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현님의 사연입니다. 쿡디 반가워요. 쿡디에게 내적 친밀감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해주셨어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내적 친밀감이 드는 건 강현님인데 저에게 뭘까요? 라고 물으면 참 야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네, 자 상순 퀴즈 전까지 그게 뭔지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와 사연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고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임현정의 노래입니다. 티타임.

이면정의 티타임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김현정님의 신청곡 핑크 스웨츠의 And My Worst였습니다. 8542님, 쿡디, 뒤늦게 반가운 마음에 인사 보내봐요. 매주 수요일을 기다리게 해준 목소리가 매일 들리니 즐겁네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영진님께서요, 쿡디, 본명이 토마스 쿡인가요? 혹시 세네명이신가요? 해주셨네요. 아, 본명은 아까 소개해드렸죠? 정순용입니다. 네, 토마스 쿡은 제 활동명이고요. 세례 받아본 적이 없네요. 네, 교회도 다녀보고 저는 뭐 절도 나가보고 성당도 다녀보고 다 해봤는데 이 세례 받을 단계까지는 못 가본 것 같아요. 태권도도 아마 빨간 띠에서 그만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693님 AI 순용은 어디 있나요? 어? AI 순용 기억하시는군요. 한번 불러볼까요? AI 순영? 네, 순디. 잠자코 있어. 네. 자, 6524님의 사연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김가훈입니다. 오늘 꾀병 부리고 학교 안 갔어요. 아싸, 너무 좋아요. 토마스 쿡 삼촌이 제 기분에 맞게 신나는 노래 틀어주세요. 아싸 해주셨습니다. 4학년인데 아싸라니요. 야르 아닌가요? 4학년 맞나요? 네. 그래도 아싸 좋습니다. 저는 와닿습니다. 아싸가 야르보다. 네. 자, 6524님 김가원님께 학생에게 들려드릴 곡이 좋은 곡이 있습니다. 어떤 곡이냐면요. 애니메이션 트롤 OST 중에서 시저와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함께 부른 The Other Side입니다.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취향의 공유. 취향의 공유, 오늘 제가 들려드릴 곡은 조 카커의 You Are So Beautiful입니다. 미국의 키보드이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죠. 빌리 프레스턴이 74년에 발표한 곡이고요. 이 같은 해에 영국 뮤지션 조 카커가

이 곡을 리메이크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답다라는 이 제목과 살짝 끈적하게도 들리는 이 곡 분위기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이성을 유혹할 때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얼마 후에 이 원작자 빌리 프레스턴이 이 곡은 사실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쓴 곡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내가 바라는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이 아름다운 당신, 아,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어서 그냥 들으면 정말 연인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고백송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네. 조카커의 You Are So Beautiful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취향의 공유, 조 카커의 You Are So Beautiful 함께 들으셨습니다. 아, 이 곡 들으시면서 이 보컬이, 이 가수가 어떤 표정으로 노래하고 있는지 상상해 보셨나요? 네. 이 조 카커의 영상을 한 번이라도 찾아보셨던 분들은 소리도 소리지만 이 표정, 몸짓 이런 걸 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번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 조 카커에 관한 삶과 음악에 관한 거를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요. 아, 정말 영화 같더라고요. 네. 이 아티스트의 삶도 그랬고, 뭐 저는 거의 유일무이한 보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리도, 표현도, 네.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자, 7887님의 사연입니다. 날씨가 우중충해서 그런지 기분도 센치해지네요. 해주셨어요. 네. 아, 이 곡 뭐, You are so beautiful이죠. 네. 이진희님의 사연입니다. 와우, 오늘처럼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오후에 들으니 또 다른 감동 쓰나미가 밀려오네요 해주셨습니다. 아, 참, 비 오는 날은 정말 음악이 스며요. 네, 온몸으로 정말 스밉니다. 왜 머리 감을 때도 처음에 물 묻힐 때 잘 안 젖잖아요, 머리가. 그런데 이렇게 한 머리 적신 지 한 30초, 1분 지나고 나면 그

들어보는 시간이죠. 자, 이번에는 김보아님의 취향곡이네요. Fame의 I Found Her. 요즘 자주 듣는 노래예요. 요즘처럼 저녁 시간 노을이 예쁜 하늘 보며 틀어놔도 좋더라고요 해주셨습니다. 자, Fame의 I Find Her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I found love in the loneliest city on earth.

김보환님의 취향곡 Fame의 Alfonso 들으셨고요. 이어서 비비의 아주 천천히까지 들으셨습니다. 자, 취향의 공유로 사연 보내주신 김보환님께는 선물 드려야죠. 토쿡 세트입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과 닭가슴살 세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3440님. 비 오는 날에 맞는 선곡이 좋아 내비게이션 소리 줄이고 라디오를 크게 틀며 운전 중입니다. 주셨어요. 아, 라디오를 크게 틀며 운전 중이신 건 너무 좋은 일인데, 감사드릴 일인데, 내비게이션 소리 주는 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 그 30km 구간, 20km 구간, 알기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초행길 갈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서, 소리를 조금 아예 꺼놓으시면 안 됩니다. 좀 작게 해놓으시고, 음악이 좀 압도적이게,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게, 요 정도가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경쾌한 노래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불독맨션의 노래입니다. We all need a lifetime too.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올품.
2: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새해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저는 토마스 쿡입니다. 9432님, 토마스 쿡이라니. 혹시 마주치면 사인 받으려고 저스트팝 CD를 품고 다니던 20살 때가 생각나네요. 크크크. 노래 만들 땐 되게 섬세하신 줄 알았는데 점점점 하셨는데요. 지금 뭐 어떻다는 건가요? 제 뭐 많이 무뎌졌나요? 어떤 제 감각이나 뭐 20살 때 CD를 품고 다니셨는데

이게 언제인지를 말씀 안 해주셨네요. 네. 20년 전인지. 몇 년 전인지, 5년 전인지, 뭐, 작년 얘기인지. 네.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아, 섬세하다는 말. 아마 음악을 들으시고, 그때 음악을 듣고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 뭐. 변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여전히 또 섬세한 면도 지니고 있습니다. 또 계속 이렇게 좀 방송 들어주시면은 아직 살아있는 면이 있는데라는 느끼실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지실 겁니다. 자, 5331님. 순영순영 야르 해주셨습니다. 뭔가요, 이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순영순영하고 나한테 바로 이렇게 할 정도면 야르가 아니라 아싸 아니에요? 순영순영 아싸 이거 아니에요? 네. 야르면 이거 애들 같은데, 학생들 같은데. 자, 그리고 8931님, 톰님, 오늘도 긴장이 역력한 목소리에 물가에 자식 내놓은 기분입니다. 톰님 같은 멋진 뮤지션도 열심히 사시는 거 보니 저도 열심히 살아야 했어요 해주셨어요. 느껴지시죠? 네. 아, 참. 저는 아직도 긴장이 사실 풀리지 않았는데 저는 이 긴장이 없어지지 않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정말 하루하루 한 발 한 발 내딛으면서 가야 됩니다. 자, 2부 끝곡으로 강인원, 김현식, 권인하의 비오는 날 수채화 7887님의 신청곡이고요. 저희는 이 곡 듣고 3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이쁘다는 틀리고 예쁘다만 맞던 때가 있었습니다. 간지리다만 맞고 간지럽히다는 틀리던 때도 있었고요. 지금은 이뻐도 되고 예뻐도 되고 간지려도 되고 간지럽혀도

0: 괜찮습니다. 또 효과라고 발음하면 틀리고 효과만 맞던 때도 있었지만 현재는 효과와 효과 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말은 시간이 흘러 변하기도 해서 항상 관심을 두고 살펴봐야겠죠.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2: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5: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7: 폴리텍 대학 누구든 언제든 국가대표 기술 교육을 통해 푸른 미래를 여는 한국 폴리텍
8: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 교육 한국 폴리텍 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
9: 대학 농식품 품질 안정 관리는 농관원
10: 농업 경영 재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 원산지 QC도 농관원
9: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완벽한 하루, 저는 토마스 쿡입니다. 자, 3부가 시작되었고요. 3부 첫 곡으로 안드레아 보첼리의 세프템브레 아모르 함께 들으셨습니다. 아름답네요. 아, 참 부럽습니다. 이 비음 섞인 이 목소리,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면 아, 참 어떤 노래를 불러도 다 아름답게 들릴 것 같아요. 아,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좀 이런 목소리를 좀 가져봤으면 아, 참 오늘 음악에 완전 빠져드네요. 자, 사비나님의 사연입니다. 마음이 바쁜 날이었는데 좋은 음악이 좀 눌러주네요 해주셨어요. 아, 안드레아 보첼리가 또 사비나님께 좋은 위로가 좀 템포를 지키는데 좀 마음에 좀 여유를 드리는데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됩니다. 도은우 형님께서는요, 쿡디, 아, 혈당 스파이크로 잠시 졸다 늦게 인사드립니다 해주셨네요. 혈당 스파이크. 저 어제 퇴근하고 저녁 식사로 짬뽕 먹었거든요. 짬뽕 먹었는데 어제 날씨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저 혈당 스파이크 뭔지 알았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모니터 켜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켜고 아, 음악 좀 듣고 이제 뭐 작업할 거 찾고 앉은 그 자체로 뒤로 기대서 잠깐 졸았는데 한 1시간 반? 시간 그냥 가더라고요. 와, 그래서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 깼는데 또 급하게 일어나니까 약간 좀 눈앞이 어질어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었는데 아, 알았습니다. 이게 혈당 스파이크더라고요. 네. 근데 뭐 당 조절이 좀 높지 않으시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정상이라고 또 하네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네. 육민영님, 처음 글 써봅니다. 저 옛날부터 토마스 쿡님 유머 진짜 좋아하거든요 해주셨어요. 아, 어쩌죠. 제가 아직 긴장이 안 풀리고 이곳이 제가 함부로 제가 가진 그 재능을

0: 이렇게 보여드리고 날릴 곳이 아니라서 잠자코 좀 매너 있게 좀 뭐 섬세함이 떨어졌다 뭐 이런 평가 오고 뭐 그러시는데요.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루하루가 외줄타기입니다. 저도 퇴근하면서 내일 출근인가 이러면서 퇴근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완벽한 하루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3: mattress. Best sleep.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지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가면 집으로 꿈끼리 베이글닷컴.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아니 뭐.

김건모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 곡에 이어서 4047님의 신청곡 선우정화 피처링 아이유의 고양이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아, 5852님, 아 AI 순영이 아니라 순용이었군요. 1년 만에 깨닫고 갑니다 해주셨어요. 아 순영, 제 이름은 순용이고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실 때 순영아 이렇게 부르셨는데, 네. 참고로 제 이름은 본인이 지어주신 거였습니다. 그게 저는 경기도 사투리인가? 순영아 이렇게 부르는 게 그랬는데 참 오래간만에 또 순영이란 많이들 헛갈려 하세요. 네. 자, 7288님. 저 뭔가 스트레스 받나 봐요. 뭘 자꾸 사고 있어요. 그런데 다 필요한 거예요. 아이 공부할 때 쓸 책 거치대. 제가 좋아하는 말차 음료. 남편 미간 패치. 그죠? 해주셨어요. 아휴, 참 좋습니다. 제가 죄를 사하여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좀 뭔가 느껴지시는군요. 네, 이 사이즈별 색깔별 이거 구색 안 하신 게 참 그래도 다행입니다. 저는 뭐 사이즈별로 할 때도 있습니다. 새벽에 그죠? 지름신 한 번 올 때. 아, 참 엄지손가락 조심해야 됩니다. 자, 3256님. 순디가 평양냉면 같았다면 쿡디는 함흥물냉면 같아요. 함흥물냉면. 네. 와 닿으시려나? 그리고 저의 오늘 저녁 메뉴는 월남쌈입니다 해주셨어요. 아, 제가 짬뽕 말씀드렸는데 월남쌈이군요. 좀 아, 월남쌈 좋긴. 저는 월남쌈보다는 좀 자극적인 게 아, 스리라차 소스가 있네요. 네. 자극 팍팍 드릴 수 있네요. 순디가 평양냉면, 저는 함흥물냉면이네요. 좀 더 달고 조금 더 새콤하고 간이 좀 더 돼 있다라는 뜻이겠죠. 네. 와닿습니다. 근데 표현이 참 우리 애청자 여러분 많네요. 네. 1219님.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가는 중이에요. 몸이 천근만근이네요. 비 오니까 더 몸이 무거워요 해 주셨어요.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녁 짬뽕 어떠세요? 네. 혈당 스파이크 빡 오면서 잊어야 할 일들 싹 깨끗하게 털어버리시죠. 오늘 저녁 짬뽕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1037님의 신청곡 잔나비의 쉬 듣고 오겠습니다.

잔나비의 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자, 김다희님께서요. 저 짬뽕은 못 먹지만 부대찌개로 가볼게요. 혈당 팍팍 해주셨어요. 아니, 부대찌개를 가실 수 있는데 짬뽕을 왜 못 가시죠? 이해가 좀 안 되네요. 밀가루 때문일까요? 해물 때문일까요? 네. 하지만 이 혈당의 세계, 네. 이 스파이크 쪽에서는 뭐 열려 있습니다. 네. 그 무엇이든 이제 먹는 속도와 기세가 중요해요. 음식은 기세입니다. 네. 확 그냥 마음 열시고 확 받아들이시고 쓰러지시면 됩니다. 최희원님께서는요. 6전 올라간 진주냉면도 먹고 싶어지네요 해주셨습니다. 진주냉면 좀 약한데요. 네, 지금 저희가 혈당 쪽으로 지금 주제를 이어가고 있는데 진주냉면 좀 싱겁지 않을까요? 좀 염도도 좀 높고 좀 소화하기 좀 버거운 것들 이런 것들로 좀 달려주셔야 네 짧은 시간 안에 또 빠르게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데 진주냉면 아 저도 자주는 못 먹어봤는데 갑자기 또 생각나네요. 자 7045님 아니 아 저 내일 대장 내시경 때문에 물밖에 못 마시는데 자꾸 짬뽕 얘기 해주셨습니다. 대장 내시경 하시는군요. 네. 지금 금식할 시간인지 모르겠네요. 저녁 금식하시는 분 있고 또 일찍 하시는 분 있고 늦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아이고 내일 대장 내시경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메리 제이 블라이즈의 메리 제인 이 곡 들으시고 잠시 후에 상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3: 추석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4: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3: 정성으로 완성한 육년근 홍삼.
4: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3: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4: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5: 전북인 삼농협.
6: 커져라 친환경.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을 뽑아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순 퀴즈입니다. 660년, 오늘 9월 1일은 백제가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 패해 멸망한 날이었습니다. 낙화암에서 몸을 던졌다는 삼천궁녀 이야기,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혹시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의자왕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 역사 이야기. 제가 좀 약한 부분인데요. 나당연합군 기억납니다. 의자왕도 기억나고요. 삼천궁녀 물론 기억하고 있죠. 하지만 의자왕, 이분이 근데 어떻게 되셨을까요?

했는지 참 그 얘기가 좀 아리송한데요. 좀 시대적 배경을 보자면 패장에게 아름다운 마무리는 없지 않을까요? 이 시절만 해도 패장이라면 곧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본인이 지키고 있는 어떤 그런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책임감? 그런 걸로 인해서 아마 목숨을 끊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 문제가 백제의 마지막 의자왕의 그 목숨에 관한 얘기인데 글쎄요. 한 나라의 마지막 왕. 세대교체가 아마 그렇게 좋게 됐을까요? 뭔가 좀 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5로 가겠습니다. 자, 앞에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 좀 너무 근거가 없지 않나? 말을 길게 한 거에 비해서 좀 근거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느낌상의 느낌입니다. 네, 느낌적인 느낌으로 마지막 왕이고 이 전쟁에서 패한데 저는 5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입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O, X.

자, 상순 퀴즈 이어서 들으신 곡 혼내 피처링 그리프의 Back on Top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상순 퀴즈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OX 이게 퀴즈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1402님 하하 감 좋은 순용 따라갈게요. 정답 O 해주셨어요. 네, 역시 네. 따라오세요. 네, 저는 뭐 정확한 근거는 제가 제시하지 못했지만 느낌 오시지 않으세요? 정말. 네, 정권 교체입니다, 여러분. 네, 그럼 평화로운 정권 교체 구경 많이 해보셨나요? 자, 8844님.

저는 막연하게 그냥 삼천금녀 뭐 낙화함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냥 저도 편안하게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그냥 평화롭게 통치, 그래서 의자왕이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용기 있고 의로운 자, 그런 왕이었다고 합니다. 아 참, 그런 얘기 설명 들었고요. 자, 김재인님께서는요, X 이 쿡디 서론이 길면 오답일 확률이 높더라고요. 순디의 경험담이랄까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도 제가 순디보단 낫죠. 순디는 정말 밑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찍는 거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던데요. 뭐 찍어서 그때 3연승인가 4연승까지 갔다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다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저도 뭐 찍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또 아는 한도 안에서 또 이렇게 앞에 또 깔아드렸잖아요. 자, 저는 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의 정답은? 정답은 X입니다. 아, 이거 어찌 된 일인가요? 자, 의자왕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 의자왕은 백제 패망 후에 당나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네요. 아, 이 사후에는 중국 낙양의 북망산에 묻혔다고 합니다. 여기서 북망산은 예부터 무덤이 많았던 곳으로 사람이 세상을 떠난 것을 뜻하는 북망산천으로 간다라는 말도 이 북망 여기서 유래했다고 하네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물론 저기 근거 없긴 했지만 왠지 좀 맞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요. 그게 좀 왔었는데 아 여지 없네요 진짜. 아 상승 퀴즈 알다가도 정말 모르겠네요. 참. 아니 이 노래는 또 이게 뭔가요? 5959님의 신청곡입니다. YB의 잊을게.

0: YB의 잊을게에 이어서 최혜리님의 신청곡 신인류의 날씨 요정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아, 8900님 어제부터 퇴근길에 듣고 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져서 누구신지 궁금합니다. 쿡디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해주셨네요. 네, 저는 그 매주 수요일 젠지의 음악에서 재롱을 떨던 싱어송라이터 토마스 쿡입니다. 아, 잠시 자리를 비운 순디를 대신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5657님의 사연입니다. 쿡디, 언제부터, 몇 살부터 이렇게 재미있으셨나요? 유머와 센스는 타고나는 건가요? 혼자 웃으며 듣고 있습니다. 제 기준, 우수저 탑3이십니다. 해주셨네요. 네, 5657님. 네, 우리 부장님. 제 후원에 계신 분이죠. 네. 사실 그 젠지 음악 수요일에만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제 후원회 분들이 결국에 또 상황인 만큼 또 자리가 또 사람을 만든다고 하죠. 또 이렇게 또 익명으로 번호만 이렇게 공개하시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 부장님께서 또 이제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0538님 너무 피곤해요. 아, 쿵님. 유들리님 잠 깨세요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해주셨어요. 아, 이게 또 무엇 때문에 피곤한지를 알아야 제가 또 잠을 깨워드릴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유들리님! 유들리님! 잠 깨세요! 아, 유들리님 할 때 지금 표정을 보셨어야 되는데. 아, 제가 아직 출연료가 아직 그 캐시백 포인트가 안 쌓여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거 사비로 진행하는 거. 일단 오디오로만 여러분들 만나뵙고 있습니다. 자, 박미주님. 저는 쿡디랑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자주 뵈요 해주셨어요. 아니 뭐 누구는 저랑 안 맞는 분 계신 거예요 지금? 맞고 안 맞고 지금 따지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직 긴장이 안 풀렸고요. 그 마라톤으로 치면 아직 신발끈도 안 묶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떤 걸 기대하시던지 아마 기대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기대 이상 되기 전에 MBC에서 아웃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외줄 타듯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8: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9: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11: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폭원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12: 완벽한 하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정경희님께서는 아, 토마스 쿠님 어제 곡 소개도 안 하고 그냥 막 끝내실 때 정말 제일 크게 웃었어요. 오늘 엔딩도 기대돼요 하셨네요. 오늘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어제 무엇보다 제가 많이 긴장하고 당황했었죠. 자, 오늘 마지막 곡 5월 5일의 Leaves 보내드리고요.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보미 그리고 진행의 저는 토마스 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바람둥이가 말합니다. 아, 출장으로 그 도시에 들렀다가 그녀를 우연히 만났어. 아, 그녀는 마치 강물에 떠내려온 아기 같았지. 난 그녀의 연약한 매력을 놓을 수 없어서 그때부터 그녀와 함께하게 됐어. 그녀에 대한 사랑이 너무 소중해서 그는 그의 삶 속에 그녀를 위한 독자적 공간,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단 하나의 절대적인 운명을 만났는데도 바람둥이는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며 돌아다닙니다. 아, 내가 영혼의 사랑을 찾았다고 세계의 비밀을 탐구하려는 마음까지 접어야 하는 거야? 사랑과 탐구를 분리할 수 있다고 믿는 가벼운 존재를 내세우며 밀란 쿤데라는 단 한 번의 생의 의미를 묻습니다.

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사랑과 삶의 의미를 묻는 소설인데요. 자, 이제 9월입니다. 가을을 가볍게 받아들일지 무겁게 받아들일지는 각자의 선택. 자, 여러분 저마다의 가을을 응원합니다. 9월의 첫날 9월 1일 화요일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 워머나이저 들었습니다. 야, 이거 오늘 1132번으로 예, 대학생인 모양이에요. 예. 아저씨, 아 개강하니까 좋은데요. 개강하니까 또 방학했으면 좋겠어요. 뭔 얘기 이게? 개강 첫날에 이게 할 얘기입니까? 와, 아, 몰래 그런 거죠 뭐. 쉬고 있으면 아 학교 가고 싶다. 또 학교에 가면 아 쉬고 싶은데. 1132번입니다. 네. 자, 9월의 첫날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첫 곡으로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워머나이저 들었고요. 1부 2부 주식회사 해리자보의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주식회사 본컴퍼니, 오뚜기 카레, 키움증권 IS동서, 도드라만돈, 백조싱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우유협동조합, 음주엔 티맵 대리에서 함께합니다. 아니 본너 깜짝 입었구나. 안착 변하니까 안착 팬티 엉덩이에 착.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도날 루이스, I love you, always, forever. 참 좋은 문장이긴 한데, 예. 다들 사랑을 할 때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잖아요. 그 얘기도 많이 하고, 언제까지나 당신을 사랑할 거야. 근데 왜 변하는 거죠, 사랑이? 아이, 저는 잘 모릅니다, 예. 영화나 소설 같은 거 보니까 변하던데. 도날 루이스, I love you, always, forever. 육미영 씨 고맙습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예. 뭔 소리야 이게? 7716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백캠 들으면서 퇴근합니다. 참, MBC 10층 화장실 끝 가는 철수형님 전용칸이라는데, 어제 문천식 DJ가 그러더라고요. 존중의 의미로 그 칸은 절대 안 들어가신다네요. 뭔 소리 이게? 아이고, 문천식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 이거 안 되겠는데. 7716번으로 제보를 하셨네. 글쎄, 내일 문천식 씨 만나면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왜 그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를 방송에서 하고 그러니? 그렇게. 감사합니다. 네. 야,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어스 윈드 앤 파이어의 September를 막 신청하고 계시네. 9월의 첫날인데, 예. 김규남, 남현우, 이지연 씨 등등등, 예. 9월 1일 되면 이게 꼭 들어야 되는 노래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가사에 충실하면, 예, 9월 21일 날 들어야 됩니다. 예. 가사 그 맨 앞에 나오잖아요. Do you remember the 21st night of September? 예, 21일 날 듣는 건데, 뭐, 아무 때나 들으면 되죠, 뭐. 예. 자, 0365번으로 청해 주신 마이클 볼튼, Lean on Me.

0: 슈퍼트램프의 연주한 노래 Don't Leave Me Now 들었습니다. 박미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슈퍼트램프의 Don't Leave Me Now 앞에 들으신 음악은 마이클 볼튼 Lean On Me. 확실히 날이 좀 선선해지고 오늘 또 흐려가지고 스튜디오 창밖도 어두우니까 와 이거 마이클 볼튼 목소리가 아, 확 감기면서 오는데 예, 귀에 네. 7907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이번 달에 캐나다 여행 갑니다. 캐나다에 가서는 캐나다 밴드 음악 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캐나다 출신 밴드들을 쭉 찾아보다가 와 꽂히는 곡이 한 곡 있어 신청합니다. 이거 되게 옛날 곡인데 참 좋네요. 야 여기까지 가셨어요? 예. 아, 캐나다 밴드는 뭐 좋은 밴드 진짜 많잖아요. 아티스트들 많고. 근데 진짜 예전 밴드. 이 밴드는 60년대가 전성기였는데 더 밴드라는 팀입니다. 밴드 이름이 그냥 더 밴드예요. 잘 지었죠. 이 팀이 고별 공연할 때 더 라스트 왈츠라고 그 공연 실황을 예 다큐멘터리 필름으로 찍어가지고 그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고 워낙 이 공연에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했거든요. 그만큼 인기가 있던 밴드고요. 그리고 이때 밥 딜런하고 같이 저 공연도 다니고 그랬었어요. 더 밴드의 더 웨이트란 곡인데 시간이 한 20초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거 조금 이따 보내드릴게요. 아 기다리세요. 이거 시간은 이렇게 빨리 가지? 아 이거 음악 듣기 좋은 예 계절이 된 거예요. 광고 듣겠습니다.
1: 악보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 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중부지방에 비는 많이 약해졌고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은 경북 지역에 강한 소나기가 지나는데요. 예천, 안동, 구미를 중심으로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 소나기 구름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동해로 빠져나가겠고 내일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강원 내륙과 충청도에 최대 2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요. 수도권에도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저녁까지는 충청 이남과 제주도에 5에서 5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 위험이 높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발령 중이니까요. 위험한 곳으로는 접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아, 저는 외딴 섬에 버려진 소년 한 무리에 대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 상처로 말미암아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죠. 검토하실만 합니까? 이런 서툰 집필 취지를 밝히며 어떤 무명 작가가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다. 보내진 원고는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22군데 출판사에서 퇴짜를 맞은 뒤 23번째 출판사에 보내진 원고는 즉석에서 반려될 처지에 놓였다. 원고를 검토해준

베테랑 여성이 원고를 쑥 훑어보더니 이런 메모를 남겼기 때문이다. 허황되고 지루한 판타지, 별 볼 일 없고 따분함, 요령 부득. 그런데 출판 불가 딱지가 붙은 이 가련한 원고를 젊은 편집자가 차분하게 살펴보았다. 시작은 형편없었지만 그 다음 부분부터는 한결 나아져서 그는 이 원고를 말끔하게 고쳐낼 수 있는지를 궁리했다. 그는 윌리엄 골딩을 찾아가 제안했다. 소년들이 처음부터 섬에 버려지는 것으로 시작하여 처음 12페이지는 삭제합시다. 그리고 제목도 바꿉시다. 내부의 낯선 자들이라니 어딘지 좀 거북하지 않나요?

1954년 9월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이 세상에 나왔다. 책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전망 좋은 방의 작가 E.M. 포스터가 그의 예책으로 이 책을 꼽으면서 판매고가 뛰어올랐다. 파리 대왕은 33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2천만 부 이상이 팔렸으며 윌리엄 골딩에게 노벨상을 안겨주었다. 철수는 오늘 중지를 모은다는 의미를 생각한다. 내부의 낯선 자들이란 제목 대신 윌리엄 골딩이 내놓은 몇 가지 제목들은 별로였다. 아이들의 절규, 악몽의 섬, 섬찾기. 절망에 빠진 편집자는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를 펼쳐 제목의 착상을 얻고자 했다. 그런데 출판사 동료 한 명이 파리 대왕은 어떨까 제안했다. 윌리엄 골딩이 만약 창작자의 고유 권한이자 성역이라면서 자신의 원고에 손을 대는 걸 거부했다면? 콧대 높은 작가여서 자신의 작품에 남이 붙여주는 제목을 거부했다면? 골딩은 그러지 않았다. 그는 기꺼이 다른 이들의 의견을 수용했고 더 나은 선택으로 나아갔다. 9월의 첫날, 우리도 그렇게 열린 마음이 되기를 바란다.

네, Still Fly Like an Eagle 들었습니다. 예, 스티브 밀러 밴드 곡을 커버한 거예요. Still Fly Like an Eagle. 여기서 예, Like after that Fly looks like an eagle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수리 닮은 파리. 예. 아니 재밌었어요. 예. 그 조금 전에 이제 파리 대왕 얘기 전해드렸잖아요. 영어 원제는 이게 The Lord of the Flies, 그러니까 파리들의 뭐 지배자, 파리들의 절대자 뭐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었을 텐데 이 파리 대왕이라는 건 도대체 누가 번역을 처음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그 궁금하잖아요. 원제는 The Lord of the Flies거든요. 파리들의 로드, 지배자, 절대자 뭐 이 정도인데 아니 뭐 제목이 재밌긴 했어요. 파리 대왕. 자, 6시 40분 52초 막 지났습니다. 와, 6399번으로 사진 보내셨는데 백햄 후드 집업 입으셨네. 아저씨, 저 지난주에 아들이랑 몽골 여행 다녀왔어요. 백햄 후드 집업 입고 초원을 누비며 다녔네요. 다른 한국분들이 야, 백햄 옷이라며 관심을 점점점. 호호. 야, 이거 낙타도 타셨네. 오. 이 낙타 타는 어디입니까? 이거 고비 사막인가? 고비 사막 몽골에 있는 거 맞죠? 아유. 한 번도 못 가 봤어요. 예. 아, 울란바토르에 가면 그렇게 서울 뭐 영등포구하고 비슷하대면요. 아, 얘기만 들었죠, 저도. 예. 편의점도 그렇게 많고 막 잘 다녀오신 거죠? 네. 자, 그러면 아까 저 신청하셨던 예, 캐나다 여행 가신다는 분, The Band의 예, The Wait라는 곡입니다. 아, 좋은 노래죠? 예, 그럼요.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0: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싱크.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0: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네. 아까 정말 더 밴드의 음악 보내드렸잖아요. 라이브 버전으로 보내드렸고요. 더 밴드를 보통 캐나다 밴드라고 하는데,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캐나다 사람 4명에 미국 사람 1명입니다. 그 캐나다 미국 연합 밴드라고 봐야죠. 토론토 출신이거든요. 토론토가 그 온타리오 주에 있거든요. 예. 그 밑에 온타리오 호수가 있죠. 지금 이름 바뀔 운명에 처한. 바뀌었네, 이제? 아. 트럼프 대통령이 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레이크 아메리카라고 부르는 거죠? 온타리오 호수, 레이크 온타리오.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되나? 뭐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시면 되죠. 자, 7907번으로 청해 주신 음악입니다. 아, 루치아노 파바로티 전성기에, 야, 정말 멋진 가수들하고 함께, 예, 노래한 게 있는데, 오늘은 7907번으로 청해 주신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리고 본조비의 리드 보컬 존 본조비가 함께 부른 Let It Rain.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은 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대문호 개태는 아버지의 열성으로 어릴 때 6개 국어를 배웠고 철학자 몽테뉴도 라틴어를 구사하는 한유에 둘러싸여 엘리트 조기 교육을 받았다지요. 역시 금수저를 물어야만 크게 되느냐. 다행히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힘을 줍니다. 가난해서 교회 목사님 후원으로 초등교육을 받고 대학을 9년이나 휴학하고 가장 역할을 했지만 14살에 전염병으로 여인 문맹 어머니에게 정직과 호기심을 배웠다며 당당했던 무수저 칸트. 그 이름은 철학사에 영원히 위대합니다.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4: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5: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6: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7: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0: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대학.
1: 농식품 품질안전 관리는 농관원.
2: 농업경영체 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 원산지 QC도 농관원.
1: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메가데스의 연주노래 심포니 of Destruction 들었습니다. 임현동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메가데스도 보니까 뭐 거의 라스트 투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공지들이 뜨고 그러는 거니까. 예. 근데 스콜피온스는 뭐 한 20년 전에 라스트 투어라고 그러고 그 뒤로 한 20여 명 공연 다녀가지고요. 아, 이게 마지막 공연이라고 그런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사실 이런 음악은 더 나이 들면 하기는 어렵긴 해요. 예. 메가데스의 Symphony of Destruction.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는 배순탁, 신혜림 씨와 함께 배신의 한수 진행합니다. 3부, 4부, 음주엔 티맵 대리,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워킷, 모빌 코리아 윤활유, 이카운트, SK케미칼, 현대자동차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4: Walk it, walk it 안전화.
6: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네. 배순탁, 신혜림 씨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십니까?
6: 네. 뭐 음악 얘기 외에 무슨 할 얘기 없죠?
7: 네.
6: 네. 뭐 일신상의 뭐 얘기라든가. 아, 배순탁 작가는 최근에 보니까 저 소셜 네트워크에 대학원을 완벽하게 마쳤다고 자랑을 무지하게 하셨던데.
8: 자랑을 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6: 그게 올리는 게 자랑 아니에요?
8: 아니, 그 학력 기자가 되게 하게 돼 있으니까요. 학력 기자 안 하셨습니까?
6: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8: 하셨을 겁니다. 네, 학력 기재를 한 거죠.
6: 어허. 네네네. 안 하러 치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근데
7: 네, 저는 안 했어요.
6: 그거 안 했대잖아요.
7: 네. 굳이?
6: 굳이 그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8: 아니 그냥 그 학력 기재 하라고 나와 있길래 올렸는데요.
6: 별 생각 없이.
8: 네.
6: 어제는 어디서 강의를 한 거예요?
8: 어제 삼성동에서
6: 삼복활성본으로 어제 배순탁 작가님 강의 잘 듣고 왔습니다.

0: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배치라고 하셔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기대만큼 훌륭한 강의였습니다.
1: 오, 그냥 했습니다.
0: 아유, 칭찬해줬으면 뭐 응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 감사합니다라든가.
1: 그냥 감사드리고 예, 뭐 그냥 내일도 합니다 강의.
0: 뭐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근데?
1: 이런 어떤 칭찬.
0: 나의 잘남에?
1: 아, 제가 제 입으로 제 칭찬은 진짜 잘하는데요. 남이 칭찬하는 건 못 견디겠어요. 왜 그러죠?
0: 아, 그래요?
1: 네. 제가 그냥 칭찬은 제가 할 테니까 안 하시면 안 돼요.
0: 남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1: 예, 예, 예.
0: 내, 제 칭찬은 제가 합니다. 이거,
1: 예, 제 칭찬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칭찬을 남이 하면 못 견디. 왜 그러지? 성격이 그래요, 그래? 원래.
0: 그러면 칭찬거리 하나만 더 풀어보시죠. 남이 안 할 거니까 제가 한번 해보세요.
1: 이렇게 하면 또 생각이 안 나요.
0: 아, 이 사람. 그럼 생각나면 얘기해 주세요.
1: 알겠습니다. 예, 예, 예.
0: 뭐 신혜림 씨는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2: 아유, 저는 남이 칭찬해 주는 게 좋습니다.
0: 아.
2: 네. 그냥 무조건 칭찬만 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0: 저는 신혜림 씨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참 정말 좋아요.
1: 예술이죠.
2: 아,
1: 예술이죠.
0: 이거야말로 정말 은쟁반에 옷구슬 굴러가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1: 아, 정말 신혜림 씨 목소리는
0: 신이 내린 목소리죠.
1: 그냥 저 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라디오는 그녀를 위해 존재한다.
2: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게 궁금한 게 칭찬은 너무 좋은데요. 네. 칭찬과 조롱의 그 선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 걸까요?
0: 제가 하는 건 칭찬이고요. 네. 배순탁 씨가 하는 건 조롱이에요.
2: 아, 그렇군요.
0: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2: 알겠습니다.
1: 네. 요즘에는 뜨려면 조롱을 좀 당해야 됩니다. 요즘 대세가 진짜로 너튜브나 이런 데서 뜨는 사람들은 다 조롱을 네. 좀 당합니다.
2: 네.
0: 그래요? 아, 조롱 당하면 뜹니까?
1: 네. 하더 가든 조롱 엄청 당해요.
0: 그래요?
1: 너튜브에서.
0: 제가 조롱을 못 당해가지고 지금 못 뜨고 있는 건가? 조롱을 좀... 당해야 되나 저도?
2: 아, 그거는 우리 목요일로 넘기는 게 어떨까. 저희가 조롱을 할 수는 없고.
1: 우리가 안 되는 게 그 목요일 코너는
2: 네네, 가능하니까.
1: 그거는 리오넬 메시 같은 코너니까요.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0: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요. 자, 오늘 어떤 음악 갖고 오셨습니까?
2: 네, 저는 오늘 스파클 맘이라는 신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0: 스파클 맘이.
2: 네. 본명은 아리엘라 그라나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0: 어렵다, 이름이.
2: 본명도 좀 어렵죠.
0: 네네.
2: 네, 아버지가 인도인이고 어머니가 멕시코인이라고 해요.
0: 오.
2: 네, 그래서 이제 혈통이 조금 독특하다 보니까 이름도 약간 어려운데 이 스파클 맘이라는 이름은 본인이 SNS에서 사용하던 아이디라고 합니다.
0: 네네.
2: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본인의 음악적인 활동명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원래는 미술 쪽 일을 했었대요. 미술학사 학위를 받았고 뭐 비디오 아트나 메이크업 아티스트 같은 일을 했었는데 그런 시각 예술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싶은 세상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이제는 음악을 통해서 그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했는데요.
0: 네.
2: 이 스파클 마미의 음악이 조금 독특한 게 어머니가 멕시코인이다 보니까 멕시코 음악에도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데 본인은 이제 미국 태생입니다. 텍사스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1970년대 브라질 재즈를 굉장히 또 좋아한다고 해요. 여기에 이제 소울이나 펑크의 감각도 좀 있어서 약간 라틴 재즈 스타일의 음악은 하지만 상당히 팝적인 스타일을 들려주고 있거든요. 다양한 장르가 좀 섞여 있는데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퓨전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0: 네네.
2: 1996년생 뮤지션이고 2024년부터 싱글을 내면서 활동을 하다가 올해 이제 첫 데뷔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첫 EP가 나왔는데요. 특히나 이 앨범을 만들 때 바이닐로 들었을 때 어떤 소리가 날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젊은 가수임에도 음악은 물성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음악적인 어떤 장르의 영향도 그렇고 이런 앨범에 대한 철학도 그렇고 상당히 좀 아날로그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0: 네.
2: 그런데 음악 자체도 매력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0: 예.
2: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No Te Vayas라는 곡인데요. 이제 멕시코 쪽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영어로 된 노래도 만들고 있고 스페인어로 된 노래도 만들고 있어요.
0: 네.
2: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스페인어죠.
0: 예.
2: 가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이 정도의 뜻입니다.
0: 노떼 바야스. 스파클 마미. 자, 음악 듣겠습니다.

0: 네. 확실히 뭐라 그럴까? 아까 신혜림 씨가 얘기한 대로 다문화가 섞여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의 음악이네요. 네. 노떼 바야스 스파클 마미 네. 잘 들었습니다.
1: 네. 네. 앨범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계속 이 노래 다음 곡으로도 이어지고 이어지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네네. 관심이 있으시다면 앨범 전체를 한번 들어보시길 또 권합니다.
0: 최근에는 확실히 어떤 문화들이 이렇게 섞여 들어가고 다문화가 대세인 것 같기도 해요.
1: 맞아요. 네.
0: 브루노 마스도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예, 인종들이 섞여 있고 그렇잖아요.
2: 그렇죠. 네. 저는 오늘 좀 긴 곡을 가져왔습니다. 9분짜리 가져왔는데요.
0: 축구 얘기는 뭐 할 거 없어요?
2: 이번 주 일요일에 밤에 이강인 선수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스페인 최강팀 중에 하나죠. 예, 스페인의 양강을 뭐 세계 최고로 유명한 레알 마드리드와 네. 경기를 합니다. 마드리드 더비.
0: 또 모리뉴 감독이 있어서 더
2: 그러니까요.
0: 요즘 또 화제가 되고 네, 있는.
2: 조세 모리뉴 감독이 이번에 레알 마드리드로 컴백을 했는데 지금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0: 네네.
2: 모리뉴 1년 차는 무조건 성적 좋거든요.
0: 아유, 그 선수 가지고 내가 감독해도 그 정도 할 것 같아. 진짜로 진짜 그 선수 몇 면을 보면 네. 제가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2: 네. 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클럽이니까요. 챔피언스 리그 우승도 가장 많이 했고. 네. 그 오늘 저는 비틀즈 음악 오랜만에 가져왔고요.
0: 그제 축구 얘기?
2: 네, 뭐 없습니다.
0: 이제. 지금 저 대한민국 대표팀 이제 임시 감독 선임됐는데 지금
2: 잘 되겠죠 뭐.
0: 그래 뭐. 평가전 지켜보고 얘기하죠.
2: 예, 예.
0: 우리가 그 감독이 사실 감독이 선임됐는데 네. 경기를 아직 치르지도 않았는데 이 감독을 왜 데려왔냐 이거 안 된다 뭐 또 네. 한쪽에서는 또 와 최고다 막 이건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2: 네. 그 경기 한번 보고
0: 경기를 보고
2: 정확한 분석을
0: 분석해야죠. 우리가 네, 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2: 그렇습니다.
0: 우리가 네. 분석해야 돼요. 네. 비틀즈 음악을 갖고 오셨다고요?
2: 네네네. 서전 페퍼스 로니 아츠 클럽 밴드에 있는 비틀즈 원곡은요. With 네.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 가져왔는데요.
0: 그 윙고 스타가 리드 보컬이었죠?
2: 네. 네. 수잔 테데스키하고 데릭 트럭스 밴드하고요. 이 둘은 부부라고 예전에. 이 밴드의 음악 제가 몇 번 들려드렸습니다.
0: 네네.
2: 이 둘하고 전설이죠. 리온 러셀.
0: 아, 리온 러셀이 함께 했어요?
2: 예, 게스트로 참여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0: 왜요?
2: 사실 제가 이 리온 러셀이 참여한 앨범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조카커의 Mad Dogs and English Man이거든요. 그 라이브 앨범 있잖아요.
0: 네네네.
2: 거기에 리온 러셀이 리드 기타하고 그 투어 내내 피아노를 쳤었어요. 그런데 그 앨범 버전의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라도 이 리온 러셀을 초대해서 같이 라이브를 한 게 아닐까 싶고요. 이거는 진짜 후반부에 데릭 트럭스의 아름다운 슬라이드 기타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겠습니다.
0: 벌써?
2: 예, 이 9분짜리잖아요. 예.
0: 20초 남았는데?
2: 아, 20초 남았습니다.
0: 예. 예.
1: 20초 더 하시고. 예.
0: 시간을 뭐 정확하게 해줘야지. 여기서 가면 제가 20초 동안 말도 안 되는 얘기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리온 러셀이 약간 좀 낯서실 수도 있는데요. This Masquerade 아시죠?
0: 그럼요.
2: 예, 그 곡의 원곡자입니다.
0: 음흠.
2: 그러니까 조지 벤슨하고 카펜터스의 버전으로 유명한 This Masquerade의 원곡자가 리온 러셀입니다.
0: 네. 자 그러면 테데시 트럭스 밴드하고 예. 리온 러셀이 함께한 라이브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 이 음악 들으면서 두 분과 작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KBS FM for you.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4: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5: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4: 정성으로 완성한 6년근 홍삼.
5: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4: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5: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4: 전북인 삼농협. 커져라 친환경.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1: 세종 기.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가을로 가는 길이 참 험난합니다. 9월의 첫날인데요. 곳곳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충남 태안에는 110mm가 넘는 비가 왔고 지금은 중부지방의 비는 약해졌지만 밤까지 좀 더 비가 올 전망입니다. 지금은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도 비와 소나기 예보가 있는데요.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원 남부 내륙과 충청도에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충청 이남과 제주에는 저녁까지 최대 5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중이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나를 밝혀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에 넌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

0: 콜드플레이 그리고 BTS 마이 유니버스 들었습니다. 8321번으로 총해 주셨네요. 예. 아, 박소훈 학생. 예. 10살. 10살이면 4학년인가? 3학년인가 4학년인가? 예. 요즘에는 만 8세에 입학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7세 입학이에요? 아니 제가 다닐 때하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어허. 10살이면 아무튼 3학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7시 35분 37초 막 지났습니다. 아, 그리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신의 한 수 때 배순탁 작가가 얘기한 마드리드 더비,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마드리드 더비는 이번 주가 아니고 9월 20일에 경기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순탁 씨가 나와 사과하면 되는데 왜 내가 하냐고요? 제가 거기서 그걸 제지했어야죠.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면 잠깐 그 9월 20일 아닙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그걸 그냥 엉겹결에 뭘 들어와서 사과하겠다고 방방 뜨고 있는데 여기서 참 이런 그 아 이건 정말 배철수의 음악 캠프 같은 큰 프로그램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배순탁 씨
1: 정말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제가 변명은 아니지만 제가 본 기사가 잘못됐었습니다.
0: 그 기사를 믿으면 안 된다니까.
1: 그러니까요. 요즘 세상에 믿을 게 없네요.
0: 예.
1: 네네.
0: 기사도 믿으면 안 되고, 예. 그 다음에 뭐, 동영상 사이트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1: 그러니까요.
0: 정보들, 예예. 이거 다 확인해야 됩니다.
1: 제가 의심이 많은 편인데, 이번에 왜 안 그랬을까요? 음흠. 죄송합니다.
0: 다시 한번 사과하시고 나가세요.
1: 사과드립니다. 가보겠습니다.
0: 네. 네. 아, 저도 덩달아서, 예, 사과드립니다. 아, 제가 그거 걸러냈어야 되는데, 그때. 잠깐! 그 아니지. 뭐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아이, 흘려들었네. 아이, 안타깝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최은미 씨가 청해 주신 이게 지금 영국 싱글 차트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계속 1위에 있습니다. 아, 백햄 친구 올리비아 딘하고 샘 펜더가 함께 부른 노래예요. 예. Rain Me In 듣겠습니다.

호디어 투스윗 들었습니다. 송서연 씨가 오랜만에 듣고 싶다고요. 아,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샘 팬더하고 올리비아 딘이 함께 부른 Rain Me In이었고요. 자, 7시 45분 57초 막 지났습니다. 7270번으로 청해 주신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세쿠, S-E-K-O-U입니다. 세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공연도 했죠? 자, Dangerous Lover.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6: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I was born by the river.
10: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끝곡은 이미숙 씨가 정해주신 루이스 터커 Midnight Blue입니다. 베토벤의 멜로디 들을 수 있죠. 예. 루이스 터커 Midnight Blue.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SF9 재윤입니다. 데뷔 후에도 계속 보컬 레슨을 받습니다. 처음엔 더 잘하고 싶다는 목표만큼 잘 되지 않는 걸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착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죠. 그런데 성장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잘 안 되던 부분도 자연스럽게 편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제 가치관을 믿고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0: 있어요.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달도 바뀌었고 이제 곧 계절도 바뀔 테니 미뤄둔 일을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마음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실천해보면 좋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새로운 운동이나 찬물 샤워하기. 몸에 약간의 긴장을 줬을 때 찾아오는 각성이 의외의 활력이 된대요. 둘째는 얼굴만 알던 사람에게 짧게 말 걸어보기. 자주 마주치는 이웃과 기분 좋은 인사를 주고받았을 때 내 하루가 꿈틀거릴 수 있거든요. 그 밖에도 저녁에 하던 산책을 새벽에 하는 등 익숙한 장소를 낯선 시간에 가는 것도 도움이 된대요. 마음먹기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울 땐 몸을 먼저 움직여서 마음이 따라오게 해야 합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9월 1일 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샤키라의 Try Everything이었습니다. 자, 마음먹기가 뭔가 쉽지 않을 때 약간의 긴장을 주거나 아니면 낯선 사람에게 먼저 말 걸어보기, 익숙한 곳을 낯선 시간에 가보기 같은 거를 하면서 몸이 먼저 움직인 다음에 마음이 따라오게 해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김소진 님이 맞아요. 일단 몸을 움직이고 나면 기분이 나아질 때가 많은데 몸을 움직이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아직 씻지 못하고 아까부터 누워만 있는 나 누가 좀 일으켜줘라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한 두 걸음? 그러니까 누워있다라고 치면은 일어나서 서기만 해도 한 50%의 기분이 달라지고 몇 걸음 걸으면은 또 한 7, 80%가 달라지는데 그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생각이 너무너무 무겁게 우리를 덮죠. 7982님, 저희 엄마 표현에 따르면 제가 바로 해야지 귀신이래요. 그거 시작해야지. 거기 가봐야지. 맨날 말로만 하는데 별밤 오프닝으로 등짝 맞았으니 해봐야죠. 뭘 하실 겁니까? 여기 선언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아예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겠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아, 어차피 누굴 잘 만나지도 않고요, 여러분. 일단 또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놀러 왔어요. 근데 진짜 이제 DJ 하면서 이게 더 심해져서 큰일이에요. 약간 사회성이 없어질 판? 그냥 개인적인 약속 같은 거 하기가 너무 싫고, 아, 진짜 필요한 경우나 내가 진짜 가끔 가다가 마음이 동화하는 거 아니면은,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가지고, 일단 말하는 에너지를 최대한 저축하려는 게 몸에 아예 그냥 베어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랑 그만큼 격렬히 놀아주셔야 됩니다. 이틀 연속으로 우리끼리 놀아요. 짱이죠. 두 시간 동안 쫙 열려 있어요. 아, 오늘은 그 선택놀이가 없네. 왜냐면 그거 질문 뽑는 것도 일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 제가 볼 때 그래도 제작진들이 착해서 그 정도지 만약에 제가 하면은 채널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개입하진 않으려고요. 오늘은 그냥 이런저런 수다 떨 겁니다. 별밤에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 편하게 나누면서 신청곡도 받을 거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별밤 1, 2부는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롯데렌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워킷, IS동 아크메르 동탄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6: Walk it, walk it 안전화.
8: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투어스의 마음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 듣고 왔습니다. 오구이님, 별이 빛나는 밤에 가끔 듣는데 오프닝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오프닝 곡이 제 결혼식 퇴장 행진곡이네요. 이렇게 반가울 수가,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프닝 곡, 아 진짜요? 별밤 우리 오프닝 그 시그널이요? 말고 아니면 샤키라가? 아, 또, 그치, 그게... 그거는 약간 좀 분위기가 상상이 잘 안 되는 느낌이었는데, 아, 처음에 우리 함께 들었던 그 노래, 라면은 너무 어울리죠. Try everything. 반갑습니다, 저도. 0715님, 대장부엉 저 머리와 몸이 따로 움직이는 멍청한 일을 했어요. 어제 청소하면서 옷장 안쪽 먼지 제거한다고 문 열고 했다가 닫으면서 옷장 문에 제 발을 끼고 밀어서 엄지발가락에서 발등 쪽으로 피멍이 그라데이션 됐네요. 다른 때보다 아프긴 했는데 이번이 정말 심했네요. 듣기만 해도 너무 아프고요. 우리의 발들은 참 순환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조금만 부주의하면은 엄청나게 세게 부딪히는 곳이 발이잖아. 찡기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너무 저도 자주 버리는 일이라 멍청하다고 하기에는요. 이 참, 이 어떤 공간에 내 신체가 놓여져 있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항상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7757님은 어제 저녁 별밤 선물 당첨 문자 받았습니다. 이화여고 있는 덕수궁길 입구에 예전에 MBC가 있었어요. 요즘 딸아이를 근처 시네마에 몇 번 데려다 주며 지나다 보니 그 길들이 참 많이 변화됐지만 기억 속엔 그 광화문 길이 선명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과 친구들과 MBC 스키 캠프 갔었던 추억도 떠오르고요. 갑작스런 일에 마음이 참 힘들고 슬플 때 친구가 쓱 차 한잔 내미는 것 같아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했네요. 매일 차에서 다른 방송 채널만 들었는데 어느 날 운전하며 채널 돌려봤다가 이나님의 별밤을 알고 깜짝 놀라 반가운 마음에 즐겨 듣게 됐어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아주 정성스러운 사연입니다. 감사해요, 7757님. 덕수궁길 입구에 있었던 MBC 얘기는 저 처음인 것 같아요. 여의도에는 MBC 있었던 거는 제 기억에도 너무 선명한데, 아, 정동 MBC 시절 제가 모르는 때군요. 아마 앞타임에 우리 배철수 선배님께서 잘 아는 장소겠군요. 스키 캠프 저거 들어본 적은 있어요. 아, 참. MBC가 참 여러 가지 청취자들이랑 또는 뭐 시청자들이랑 추억을 많이 만들어 온것 같아요. 노래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 사연도 보내주시고요. 이석훈의 굿데이.

이석훈이 부른 굿데이에 이어서 에스파 윈터의 여름의 속도 들었습니다. 이기홍님, 시원한 바람, 선선한 여름밤 공기, 밖에서 들리는 풀벌레 소리가 너무 좋네요. 힐링되고 좋아요. 그래요. 이제 우리가 또 살살 날씨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왔어요. 또 생각보다 제일 빨리 지나가는 게 가을 타임 아니겠습니까? 아직 낮에는 조금 꿉꿉하고 덥지만, 그래도

그래도 지금부터 야무지게 가을을 만끽을 해 놓읍시다, 우리. 5290님께서는 대장부엉, 드디어 저희 동네 호떡 맛집이 오픈하네요. 9월이 되면 호떡 먹을 생각에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대장부엉도 호떡 좋아하죠? 가만 있어봐. 여기가 되게, 그러니까 엄청 맛집인가 보죠? 어디 메뉴판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주 지금 호떡에 대해서 아주 정보가 빠삭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아, 맛있는 메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호떡보다는 겨울에는 좀 고구마 옥수수파이긴 하나 가끔 가다가 하나씩 먹으면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꼭 호떡 먹으면 밑으로 질질 흘려서 왜 이렇게 잘 흘리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뭔가가 이게 산만함과 연관이 있는 거겠죠? 예, 특히 그거는 호떡을 한번 밑으로 쫙 흘리면은 완전, 진짜 끔찍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엄청난 그 끈적임과. 그래서 이 종이컵에다가 받쳐서 먹어도 용케 밖으로 흘려내는 저이더라고요. 1814님은,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로 부업 중인 배달부엉이, 배붕입니다. 배붕이. 본업 끝나고 하려니 정말 힘든데요. 생각을 바꿔서 대장부엉 라디오 들으려고 배달한다 생각하니 신기하게 덜 힘들더라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나, 맞아, 맞아. 진짜 이 거짓말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이 우리의 몸을 세팅까지 완전 바꿔놓기는 해요. 아무튼 그거를 또 별밤으로 이렇게 딱 대치시켜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 배붕님 선물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힘내시고 안전 운전하시고 틈날 때마다 재밌는 사연, 뭐 평범한 사연도 좋고 신청곡도 별밤에다가 남겨주세요. 노래 듣고 2부로 오겠습니다. 마마스건의 오너 스트링.

일하다 보니 저녁 때를 놓쳐 밤늦게 집 근처 식당에 들어갔다. 여기를 이렇게 늦게 온 건 처음이라 손님은 몇 명 없었고 간간이 주방에서 설거지하며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구석에 앉아 혼자 늦은 저녁을 먹기 시작하는데 같이 온 일행도 없고 스마트폰도 잠시 내려놓다 보니 평소에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건너 테이블에는 작업복을 입은 남자분이 식사 중이었다. 종일 땀 흘리며 일한 흔적이 곳곳에 묻어 있었다. 뜨거운 국물 한 숟갈 천천히 넘기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조금 떨어진 자리에는 허리춤에 앞치마를 두른 여성 두 분이 있었다. 근처 식당이나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오신 것 같았다. 오늘도 정신 없었다며 두 분 다 활짝 웃으시는데 힘든 하루였다는 얘기 끝에 웃어버리는 게 그분들이 쌓은 연륜 같았다. 어쩌면 그렇게 웃어야만 보내줄 수 있는 하루였는지도 모르겠다. 또 어떤 이는 식사가 거의 끝난 것 같은데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아무 색깔 없는 표정에서 그에게도 오늘 하루가 만만치 않았음을 짐작했다. 아마 한낮에는 다들 다른 얼굴이었을 거다. 웃으며 사람을 만나고 해야 할 일을 바삐 해내고 괜찮은 척을 하고 그러다 늦은 밤이면 감춰두었던 진짜 얼굴이 나온다. 문득 그 모습들이 대단해 보였다. 엄청난 일을 해내지 않았더라도 그저 오늘을 무사히 버텨낸 사람들. 저마다의 사정을 안고 저마다의 하루를 건너 여기까지 온 그들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선우정아의 시티 선셋 듣고 왔어요. 오늘 안녕들 한가요? 한지성님 사연이었습니다. 혼자 식당에 들어섰을 때는 괜히 쓸쓸함도 느꼈는데요. 그날따라 눈에 들어온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이름도 모르고 어쩌면 다시 만날 일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 순간만큼은 같은 하루를 함께 버텨낸 동료 같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애썼던 흔적들은 늦은 밤이 되어서야 조금씩 보이니까요. 다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사연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런 말을 육성으로 잘 못 들어도 말없이 이런 따스한 시선,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세상 곳곳에 있다라는 게 참 너무 큰 위안이 되지 않나요? 그리고 저는 식당 중에서도 왜 뭐 이렇게 무슨 무슨 천국 이렇게 빨리 탁 먹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식당에 갔을 때 가끔 이렇게 그러면은 그런 식당에는 유독 혼자 온 분이나 많아야 뭐 두 분이서 오고 뭐 식사 때 아닐 때 가면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상하게 이렇게

0: 어지간하면 집에만 있다 나오는 일이 별로 없는데 오늘 좀 그랬거든요. 이따가 수고했다고 말해줄게요. 아직은 좀. 4392님, 부엉이도 서로 말해줍시다. 수고했어요. 자, 옆에 보고 수고했어요 하시고요. 뒤에 보고 앞에 보고 서로 예, 인사하시고요. 잘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앞에 보시고요. 한지성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 한가요는 아무 탈 없이 편안했거나 그렇지 못한 여러분의 하루에 대한 이야기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고요. 계속해서 어디서 뭐 하면서 별밤 듣고 있는지 더 보내주세요. 기다리며 GOD 노래 듣겠습니다. 촛불 하나.
1: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0: G.O.D의 촛불 하나 이어서 배가의 노래만 불렀지 듣고 왔는데요. 아주 또 너무 귀여운 닉네임들이 생겨났어요. 우리 별밤에. 아까 배달부엉이 스스로 배붕이라고 소개하신 분 사연 있었잖아요. 너무 귀여웠는데 배붕이. 배달부엉이 줄여서 9807님도 배붕이, 저도 배붕입니다. 본업 쪽 일이 없어서 요즘은 매일매일 배붕이랍니다. 그럼 여지없이 별밤을 듣지요. 심심하지 않게 해주는 별밤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부지런한 부엉이들이 많아가지고 배붕이 분들 꽤나 많이 저와 함께 하고 계시군요. 반면 또 0722님은 안녕하세요. 저는 택배 배송하면서 별밤 듣는 택붕입니다. 아, 이분도 배붕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택붕이라고 하니까 좀또 그것대로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제법 선선해져서 배송하기가 낫네요. 남은 거 안전하게 마무리하게 대장부엉이 응원해주세요. 아이고, 우리 택붕이 0722님, 진짜 조심조심. 맨날 아는 길이라고 방심하지 말고, 깜깜할 때는 항상 안전거리 확보하고, 주변 잘 둘러보면서, 마무리 잘. 그냥 우리, 안 다치면서 하루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만으로도 다 히어로잖아요. 그것만 생각하자고요. 이 외에도 지금 문자 보내고 싶은데 운전 중인 배붕이, 택붕이들 그 마음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안전운전 하시고 저는 잠시 후에 올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에

0: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마음이 힘이 들 땐 우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털어놓을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안전판 역할을 하니까요.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친구도 좋고 일기를 쓰는 습관도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거나 휴대폰에서 서울 위플에 접속해도 힘이 될 거예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현정 님이요. 멋진 선배님과 좋은 청취자분들 덕분에 어제 친한 친구 텔디는 첫 시작 잘했습니다. 곧 이나님처럼 멋진 DJ가 되겠죠? 신청곡은 박효신의 AE라고 보내주셨어요. 어저께 저도 첫인사 나눈 우리 제로베이스원 테레 DJ 이름 텔디로 정해졌군요. 아유,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별밤 마무리될 때쯤 우리 텔디 팬분들이 많이 와주시던데 이왕 조금씩 미리 와 있는 시간 조금 땡겨가면서 별밤에도 많이 머물러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박효신 씨 생일이라고. 박효신 씨 생일은 이상하게 두 번이란 말이죠. 겨울에도 한 번 원래 생일이랑 막 이렇게. 아무튼 오늘도 박효신 씨 생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효신 씨 여러 가지 곡들 신청해 주셨대요. 박효신의 AE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폴리텍 대학 누구든 언제든 국가대표 기술 교육을 통해 푸른 미래를 여는 한국 폴리텍.
7: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 교육 한국 폴리텍 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
8: 대학. 농식품 품질 안전 관리는 농관원.
9: 농업 경영 재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 원산지 QC도 농관원.
8: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10: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이수현의 푸른 산호초 들으면서 별밤 3부 시작했습니다. 요 노래 두 분이 신청해 주셨었거든요. 정슬기님은 저 올해

4kg 쪘어요. 이대로 있다간 금방 크리스마스 올 것 같아서 벌떡 일어나 러닝화 신고 나왔습니다. 선선한 공기에 설레요. 달도 바뀌었으니 이제 내 몸도 바뀌려나.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 듣고 싶어요. 하셨고 김강수님은 진학 상담하고 상처받은 고3 우리 딸 마음 치료해 주려고 마라탕 피고 왔어요. 꿔바로우도 시켰습니다. 우리 딸 달래줄 노래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셔서 마라탕과 꿔바로우면은 그래도 꽤나 치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강수님도 힘내시고요.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한 시간 부엉이들이 지금 있는 데서 듣고 싶은 노래도 좋고 이런저런 아주 뭐 그냥 옆에 사람한테 툭 내려놓고 싶은 이야기들 다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별밤 3, 4분은 미분당,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환인제약, 현대해상 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해, 에어비앤비와 함께합니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글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7: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8: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9: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화요일 별밤, 부엉이들이 지금 막 보내주는 얘기랑 신청곡들 만나고 있고요. 1815님 사연인데요. 얼마 전 7년의 장기 연애를 마치고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밖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 들었던 라디오가 별밤입니다. 덕분에 많은 위로가 되었고 이제는 이 시간이 저에게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됐어요. 차츰 혼자 지내는 평범한 일상에 적응하면서 늦게나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함께 달려주세요. 라는, 아이, 너무 기분 좋은 사연이네요. 그게 얼마 전이면은 7년간의 연애 끝나고 난 뒤면 아직 완전히 다 아물진 않으셨을 텐데도 확실히 그래요. 달리기가 결국에는 최고의 진짜 치유 방도래니까요.

게다가 또그 귀중한 시간을 별밤과 함께 해주신다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꼭, 꼭 함께 해주세요. 천민지님,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신청합니다. 낮에는 좀 덥지만 저녁엔 제법 선선하니 산책하기에 좋아요. 남편이랑 집앞 공원 산책 중입니다. 라고. 진짜 이제 부쩍 늘었어요. 산책하고 있다라는 사연이. 임현정님은 대장부엉. 저 요즘 드라마 유부녀 킬러 OST 손디아의 마가렛 들으면 마음이 몽글몽글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아, 주책맞게 왜 이러는지.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벅찬 이 감정을 대장부엉에게 고스란히 전하고 싶어 신청곡 남겨보아요. 손디아의 마가렛 꼭 들려주세요 꼭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여기는 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이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공효진 씨입니까? 공효진 주연이라고 써 있네요. 그 유부녀 킬러라는 드라마가 지금 절찬리 방영 중인 건 아는데 정준원 이상희 이 중에 누 공효진 정준원 이상희 이 중에 누가 우리 현정님을 심장을 자꾸 흔들고 있습니까? 두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손디아의 마가렛

손디아의 마가렛 들으셨고요. 그 전에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함께 들었는데 김숙진님이 저녁 먹고 다 치우고 정리하고 딱 쉬려고 앉았는데 가을이 오면 아 좋다 해주셨고 김서우님은 와 오늘 이상하게 문세영님

이름이 떠올랐는데 이렇게 노래 선물을 감사하네요 대장봉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기분 좋은 노래예요. 어느 철에 들어도 좋아요. 제목은 가을이 오면이지만. 0810님이요. 큰아이가 학교에서 라디오를 만들어 와서 아빠랑 6학년, 3학년 두 아들 차씨 패밀리가 함께 첫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이야, 별이 빛나는 밤에 제가 고등학교 때 듣던 라디오인데 감회가 새롭네요. 방금 아내까지 저희가 뭐 하나 보러 와서 네 식구 모두 라디오에 집중하는 지금이 참 즐겁네요. 아참. 오늘은 저희 부부 결혼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써니,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가 만든 라디오로 듣고 계신다고요? 이거 너무 근사한 일인걸요? 내 식구가 지금 다 함께 듣는 거는 처음인 거죠? 이야, 별밤이 또 그 영광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결혼 기념일도 축하드리는 겸사겸사해요. 0810님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앞으로 우리 아드님이 만든 라디오로 항상 별밤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2326님이 너무 맞는 말을 보내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제작진 부엌님들 오늘 날씨가 태연의 사계 늦기 딱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나는 그런데 아 이거는 기상청에서도 요즘 오늘 날씨에는 태연의 사계가 좀 좋다고 얘기를 했던 걸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반박은 못할 겁니다. 박주영님, 딸은 개강하며 서울 갔고 남편도 며칠 전 발령으로 서울 갔다고 저만 대구에 남았다고 사연 보낸 부엉이에요. 혼자 산 지 사흘째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못해줬던 것만 생각나요. 앞으로 별밤에도 의지할게요. 김동률의 여름의 끝자락 같이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직도 서러워 우리 주영님. 금세 적응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같이 노래 들을게요. 울지 마요. 일단 오늘 이 날씨에 딱 맞는 태연의 사계 그리고 김동률의 여름의 끝자락 이어서 들을게요.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잘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3: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4: 신선함이 살아있는 수삼.
3: 정성으로 완성한 육년근 홍삼.
4: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3: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4: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아, 벌써 4부까지 도착을 했군요, 우리가. 아까 3부 마지막 곡으로 김동률의 여름의 끝자락 들었는데, 321님께서 생각보다 여름의 끝자락을 빨리 듣게 돼서 조금 당황. 제가 이번 여름을 너무 끝내주게 보냈나 봅니다. 복숭아 많이 먹음이라고 보내셨는데. 아니에요. 지금 미리 듣는 거지. 그러니까 끝자락이 좀 길 겁니다. 예, 우리가 아쉬워하기에는 이번 여름 끝자락이 그렇게 막 빨리 휘리릭 하고 지나갈 것 같진 않아요. 복숭아 우리는 아직은 한참 더 먹을 수 있을 겁니다. 8797님, 내일 비 올 수도 있대요. 야외 졸업사진 찍는다고 신났던 유치원생 아기가 우네요. 어떻게 달래야 할까요? 아, 근데 이것도 귀여워요. 히히라고. 그죠. 근데 애기들 앞에서 우는데 귀여워하는 거 진짜 들키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 나는 너무 슬픈데 어른들이 그런 날 보면서 막 즐거워하면, 그죠? 야외 비 오는 날 찍는 사진이 얼마나 멋있는지 밖에서 우중을 찍은 멋진 사진들 몇 개를 빨리 지금 검색하십시오. 보여주면서 오히려 좋다. 에이, 그 안에서 막 그 우비 같은 거 또는 우산 쓰고 사진 찍는 게 얼마나 멋있는 일이 될지. 그리고 실제로 사진이, 야, 뮤직비디오 영화 이럴 때도, 특히 뮤직비디오가 그런데 정말 그 돈 수천 써서 바닥이랑 건물 벽 같은 데 막 적시는 게 젖어 있을 때 배경이 훨씬 멋있게 나옵니다. 예, 네, 이 얘기를 꼭 해주십시오. 김나현님, 가을이 오면이라뇨. 이 곡 하나로 진짜 단풍 물든 바깥 풍경이 연상되네요. 제가 가을 되면 듣는 노래, 강민경, 최정훈, 우린 그렇게 사랑해서, 올해는 좀 일찍 꺼내 듣고 싶어요. 라고. 오늘 다들 9월 1일부터 여러분들 완전 다들 가을 남자 여자 돼가지고 지금 낙엽을 막 깃털에 꽂으면서 분위기 있는 밤입니다, 정말. 음악의 힘인 것 같기도 하고. 6096님은 3년 만난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 3개월이 다 돼가네요.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며 사람 만나고 운동하고 일상을 지내고 그렇게 잊혀지겠지 했는데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루하루 더 깊어지고 함께한 시간도 더 짙어지고 시간이 해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되겠지만 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길 바랍니다. 윤도현의 요즘 내 모습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말을 얹기보다도 이 노래 들려드리는 게 제일 좀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강민경, 최정훈의 우린 그렇게 사랑해서, 그리고 윤도현 피처링 타블로, 그리고 케이윌의 요즘 내 모습 들을게요.

0: 我，骑我，骑我，就骑我，骑我，骑我，就。
1: 강민경, 최정훈의 우린 그렇게 사랑해서 이어서 윤도현 피처링 타블로 케이윌의 요즘 내 모습 듣고 왔습니다. 3681님, 아침에 비가 오길래 그냥 무작정 차를 끌고 나섰습니다. 비가 오는 바다가 보고 싶어서 강원 고성 화진포 다녀오는 길입니다. 영화 파이란을 좋아하는데 촬영지였던 이곳을 20년 전에 처음 간 이후 머리를 식히거나 조용히 쉬고 싶을 때 찾곤 했는데 다 시간이 역시 좋더라고요. 비구름에 쌓인 산이 너무 멋있어서 일부러 국도로 돌고 돌아 산도 넘고 강을 건너다 보니 곧 서울입니다. 하루 종일 운전해서 피곤하긴 한데 대장부엉 목소리로 피로를 풀어봅니다. 이제 40km 남았네요. 문자 보내고 다시 출발합니다. 라고 아주 긴 포물선을 그리고 있는 3681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뭔가 좀 정말 제대로 이 머릿속에 어떤 제대로 된 휴가를 주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 일부러 국도로 돌고 돌아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또 항상 우리 최근 들어서는 핸드폰 속에 있는 세상으로 많이 메일을 읽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 진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데 놓치고 살고 있는데 3681이 실컷 진짜 세상을 눈에 오랫동안 담아오실 것 같아서 그게 참 또 부럽기도 합니다. 안전히 운전하시고요. 0565님, 내일을 엄청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30대 중반에 암 2기 판정받고 수술한 지 딱 1년째 되는 날이거든요. 1년 동안 수술 한 번과 항암 18번, 방사선 치료 20번 하고 드디어 내일 1년간의 경과를 보는 날이에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노래가 있는데요.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세븐틴의 사탕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세상에. 아, 진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혀 그 병이 0565님의 또 멘탈에 하나도 생채기를 가하지 못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너무 팔팔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경과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요. 김민희님. 지역 아동센터에서 일한 지 6개월 됐는데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아이들을 만났어요. 말을 안 들어서 힘들지만 아이들은 원래 그렇게 크잖아요. 그 아이들과 찬란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멜로망스의 찬란한 하루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또 약간 진짜 또 천직을 얻으신 분인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너무 좋은 분이 되어주실 것 같습니다. 온 마음을 담아 응원하는 그런 심경으로 세븐틴의 사탕 0565님을 위해서 들려드리고 이어서 멜로망스의 찬란한 하루도 들을게요.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잠시 후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가 방송됩니다. 여기서 기다릴게요.
3: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피부에 진심인 브랜드 웰에서 운동 후 먹는 콜라겐,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9월 1일 화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윤다혜님, 어제 마지막 선곡 텔디의 첫 행복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재배원 라디오 듣기 전에 일찍 와서 이나님 라디오도 챙겨 듣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거든요. 앞으로 테디 만나러 오셔서 일찌감치 자리 잡고 계신 분들 혹시 시간 되시면 조금씩 조금씩 땡겨서 별밤이랑도 좀 정 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끝곡으로 펀의 Side of the Sun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SF9 재윤입니다. 데뷔 후에도 계속 보컬 레슨을 받습니다. 처음엔 더 잘하고 싶다는 목표만큼 잘 되지 않는 걸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착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죠. 그런데 성장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잘 안 되던 부분도 자연스럽게 편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제 가치관을 믿고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9월입니다. 다들 기다리셨듯이 가을을 반기는데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새해 거창했던 다짐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근데 또 그렇다고 벌써 후회만 하기엔 아직 올해가 좀 남았으니까 처음부터 슬로우 스타터였던 걸로 할까봐요. 원래 진짜 중요한 일은 한두 계절 계획 촘촘히 세우고 지금쯤 슬슬 시작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책을 읽든 운동을 하든 뭐라도 이제 하면 됩니다. 노력엔 제철이 없고 시작은 계절을 타지 않으니까요. 다시 시작하기 좋은 9월의 첫날, 여기는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저는 김태래입니다.

0: 9월 1일 화요일 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첫 곡은 기현의 뉴스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친친의 새로운 DJ로 인사드리는 제로베이스원 김태래입니다. 또 어제와는 다른 스튜디오인데요. 오늘 제가 옛날에 왔던 스튜디오랑 같은 것 같아서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예, 그때는 진짜 해병아리였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요. 기분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9월의 첫날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번 달 계획은 세우셨나요? 저는 일단 친친에 잘 적응하는 게 저의 계획인데요. 먼저 DJ 애칭을 확실히 정해야겠죠? 어제 주신 의견들을 보니까 텔디, 뭐 레디, 맷디, 뚱디, 꿀디 많았는데요. 저는 그래도 오리지널리틱하게 텔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뭔가 아직 더 다른 이름을 섞기에는 제가 너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텔디라고 많이 많이 불러주시고요. 여러분 애칭도 또 끝 고정, 끝인사도 여러분 의견과 제 의견 더해서 하나씩 정해봅시다. 김유정님께서 텔디 오늘 바지도 추리닝인가요? 아닙니다. 오늘은 패션 바지 이쁜 거 입고 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충격을 많이 받으셨죠? 네, 오늘은 이쁜 바지 입고 왔습니다. 어제 바지가 오히려 더 패션 바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8410님께서 후드티 귀여워요. 후드티 귀엽죠? 제가 아끼는 후드인데요. 오늘 친친하면서 또 입어봤습니다. 2772님께서 텔디 어제 첫방 마치고 가장 기분 좋은 피드백은 무엇이었나요? 무엇보다 제 목소리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께서 듣고 너무 좋아서 앞으로도 더 많이 많이 들어야겠다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피드백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차차님께서 이번 달 9월 계획 늘 그래왔듯 테레 많이 사랑하기 좋습니다. 저도 청취자분들과 우리 제로즈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수민님께서 텔디 별밤에서 소문 듣고 왔어요. 오늘 저는 너무 할 일이 많아 지금 저녁을 먹고 있어요. 이 시간은 저녁이 아니고 야식이라고 해야겠죠? 밥을 먹는데 잠이 와요. 텔디 목소리가 따뜻하게 들려요. 토닥토닥. 아이고. 식사 든든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주무시면 너무 꿀잠 잘 것 같습니다. 좋은 꿈 꾸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소원님께서 텔디 사복이었어요. 옷 왜 이렇게 잘 입어요? 저 위로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이쁘고 매력적으로 입는 텔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나님께서 텔디 그래도 오늘 두 번째 날이라 덜 긴장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제가 어제 딱 느낌을 알아서 후반부쯤에 이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어떤 느낌으로 가야 될지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친친은 오늘도 생방송 중입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시는지 9월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또는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어요. 자, 첫 주니까 오늘도 코너 소개 쭉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잠시 후엔 매일 특정 시간 친친 가족들의 하루 일상 업데이트 코너 업데이트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시각은요, 지금으로부터 12시간 전 오전 10시에 뭐 하셨나요? 짧은 한 줄로 여러분의 일상 남겨주세요.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2부와 3부에선 초대석 코너 이 밤의 헤드라이너 이어집니다. 오늘은 SF9과 함께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4부에선 내 친구의 TMI를 맞춰보는 신개념 퀴즈 코너 텔레파시로 시작해서 하루가 저물어도 식지 않는 마음을 담은 친친 에세이 열대야까지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는요. 현대자동차,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 와이즈 플래닛 컴퍼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미분당, GS건설, 환인제약, 주식회사 녹십자, 아크메르 동탄과 함께합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같은 시각 다른 일상 그때의 나 지금 불러오기 업데이트. 오늘 돌아볼 타임라인은 오전 10시입니다. 그때 다들 어디서 뭐하고 계셨나요? 먼저 저부터 공개할게요. 아침 10시에는요 전 자고 있다가 저희 멤버 매튜가 테레 너가 받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택배가 왔어 하고 저를 잠깐 깨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잠깐 일어났던 기억이 있네요. 네, 등기 우편이었습니다. 이어서 4541님께서 저는 오늘 10시에 학교에서 수업 들었어요. 일본어 수업 듣고 있었는데 배고팠어요. 아이고, 수업할 때는 역시 밥을 든든하게 먹고 수업을 들어야죠. 그리고 든든하게 먹고 수업을 들으면 또 졸리죠. 7974님께서 오늘 비오는 날이라서 그런가 저는 오전 10시에 사우나에 있었네요. 가서 땀 빼고 왔어요. 텔드도 사우나 가나요? 오, 사우나 저요. 저 가끔 친구들이랑 가끔 가는 것 같고요. 그렇게 즐겨하진 않지만 가끔 가면은 좋은 것 같아요. 따뜻한데 오래 들어가 있고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소정님께서 오전 10시에 회사에서 고사 지내고 막걸리 먹었다면 믿을 수 있니? 오. 뭐 오전 막걸리도 낭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낭만이 참 중요하니까요. 좋은 시간 보내셨길 바랍니다. 4725님께서 오늘 10시 저희 집에서 키우는 도마뱀 아가에게 이름이 고질라군요. 물 주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고질라 테디 오늘 하루도 잘 부탁해요. 오, 사진까지. 오, 영롱하게 생겼네요. 우리 고질라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너무 4725님께서 이런 TMI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9927님께서 10시엔 2교시 영어 수업 듣고 있었답니다. 투부정사 어쩌고 하는 걸 배웠어요. 아이고, 투부정사. 아,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정말 어리신 분 같은데 이렇게 이 시간에 친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황 몰아보기는 여기까지. 오늘도 수고한 나 자신 한번 꽉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노래 업데이트 가볼까요? 오늘의 신곡입니다. 82 메이저의 Like Fire.

업데이트에 이어서 오늘의 신곡 에리투 메이저의 Like Fire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막 발매된 곡이죠. 이전 활동곡인 사인의 서사를 이어가는 곡으로 멤버 예찬 씨가 작곡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강하게 이끌리면서 감정이 불처럼 점점 번져가는 모습을 음악과 퍼포먼스로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무대가 너무 기대되는 곡이었죠. 자, 업데이트.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삼육식품에서 삼육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매일 이렇게 특정 시간을 알려드리고 그때 뭐 했는지 한 줄 일상을 받아볼 거니까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문자 더 만나보겠습니다. 5064님께서 9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대학생 개강날입니다. 오늘 10시엔 오랜만에 학교 가서 수업도 듣고 동기들 만나고 왔어요. 왕복 5시간 통학로인데 너무 힘들어요. 텔디 힘 좀 주세요. 아이고, 저도 예전에 대학생활을 할 때 강남에서 용인까지 이렇게 새벽에 통학하고 했었는데 진짜 쉽지 않은 일인 거 너무 공감하지만 그래도 해야죠. 해야 합니다. 너무 힘내시고요. 제가 이렇게 친친 라디오를 통해서라도 항상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8940님께서 저도 오전 10시에 대학교 개강 첫 수업 중이었어요. 벌써 종강하고 싶어요. 텔디는 학교 다닐 때 어땠어요? 저는 수업할 때 말고는 항상 학교 의자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연습생이었어가지고 학교를 되게 미스테리하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때도. 1469님께서 오전 10시에 어김없이 회사에서 실수를 했어요. 테레는 실수했을 때 어떻게 만회하려고 하나요? 저는요, 실수를 하면 확실히 내 실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내가 앞으로 더 나아진다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7230님께서 저는 오늘 새우 토스밥 만들어 먹었는데 제가 요리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맛있는 척하면서 사진 찍어서 밥 잘 먹고 있다고 엄마 보내주고 억지로 입에 넣었어요. 텔디는 요리 잘하시나요? 저는 요리에 요자도 모릅니다. 예, 요리를 하는데 다 이상해요. 라면을 끓여도 뭔가 한강물이 됐다가 졸았다가 한강물이 됐다가 졸았다가 반복합니다. 네, 저도 요리를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메이원님께서 저는 곧 한국 어학당 다니게 돼서 요즘 집구하고 있어요. 오, 한국에 오시는구나. 한국에서 되게 좋은 경험 많이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집 좋은 집 잘 구해서 행복하게 한국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864님께서 아까 낮에 갑자기 우산이 없는데 비가 갑자기 쏟아져서 옷이랑 머리까지 다 젖어 찝찝했어요. 텔디는 비 오는 날 좋아하나요? 저는 비가 살짝 올 때 비를 맞으면서 산책하는 걸 좋아합니다. 약간 시원해가지고. 그래도 너무 여러분은 비 올 때 산책하면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1345님께서 텔디 어제 첫 라디오 끝나고 집 가서 뭐 했나요? 긴장 풀려서 잠에 빠졌을지 아니면 갑자기 허기가 져서 밥을 먹었을지 궁금해요. 사실 허기가 져서 밥을 먹고 싶었는데 생각하려고 의자에 앉았다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네, 박세진님께서 미스테리하게 다녔는데 머리가 그렇게 화려했다고요? 맞아요. 제 과거를 알고 계신 분 같은데 제가 그때 형광 오렌지였습니다. 머리가 그때 연습생 때 헤어 테스트 좀 하느라고 머리를 바꾸고 다녔었는데 맨날 마스크 쓰고 머리 주황색인 애가 돌아다니니까 선배분들이 되게 신기하게 보셨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너무 궁금하네요. 1381님께서 테레 오빠, 오빠는 학창시절로 돌아간다면 매점에서 뭐 사 먹을 거예요? 쉬는 시간마다 매점에 가는데 테레 오빠는 뭘 먹을지 궁금해요. 저는요, 전 늘 먹던 치즈빵이 있어요. 치즈 브레드라고 하는 치즈빵이 있는데요. 그게 약간 햄버거 맛이 나고 토마토 베이스의 소스여서 정말 맛있게 매일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이 많이 쪘었어요.
5665님께서 대학생 종강 슬퍼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방학이라는 게 부럽네요. 직장인도 방학을 주세요. 아이고, 그래도 곧 추석이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7220님께서 요즘 너무 해이해진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살 수 있을지 조언해줘요, 텔디. 저는요, 자기 개발에 도전해보시면 해이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악기를 다루거나 책을 읽거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시도해보면 해이해진 삶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지윤님께서 아, 목소리 진짜 잘 익은 아보카도 같아요. 아, 잘 익은 아보카도 같다. 저 처음 들어보는 표현인데 약간 아보카도가 씹는 느낌이 거의 안 나니까 약간 부드럽다는 뜻인 걸로 알겠습니다. 263님께서 헤이 말고 헤이 하는 건 어떨까요? 헤이. 출입구는 저쪽입니다.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노래 듣고 초대석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친친의 첫 번째 헤드라이너는 바로 SF9인데요. 금방 만나실 수 있으니까 환영 인사와 질문 미리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No Rules, Say My Name, 1, 2, 3, 4.

0: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간다면 이분들을 좋아해보세요. 세상이 재미있어지는 덕질 유발 초대석. 오늘의 주인공 모십니다. SF9 어서오세요.
1: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2: 트위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SF9입니다.
0: 와우, 각자 소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빈 선배님부터 가볼까요?
1: 네, 안녕하세요, SF9 영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3: 네, 반갑습니다. SF9 인성입니다. 오늘 아주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4: 네, 안녕하세요. SF9 재윤입니다. 오늘 텔디님이랑 재밌게 많은 얘기 나누고 가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3: 좋았어.
5: 안녕하세요. 다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6: 네, 안녕하세요. 휘영입니다. 열심히 하다 가겠습니다.
7: 네, 안녕하세요. 찬이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 정말 초면인데요. 네,
3: 맞습니다.
0: 네, 제가 오늘 정식 DJ 이틀 차라서. 아유, 와,
1: 진짜 축하드립니다.
3: 축하드릴 일이야.
4: 정식 DJ를 축하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아, 많이 부족하지만, 네, 오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아, 네, 부족한 게 너무 없는데요. 완벽합니다.
0: 네, 저 진행이 오늘 또 처음이라 네. 좀 긴장이 좀 많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풀릴 수 있을까요?
3: 긴장을 푸는 데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일단 굉장히 차분하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3: 그래서 제가 긴장되네요, 오히려.
0: 아, 그래요? 예.
4: 혹시 MBTI가 INFP신가요?
0: 아니요, ESTJ입니다.
3: ESTJ가 뭔지 알아요?
4: 저랑 완전 반대네요.
0: 아, 진짜요?
4: 제가 INFP거든요.
0: 그럼 오히려 잘 맞는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있지.
4: 이렇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봅시다.
0: 아, 좋습니다.
1: 오, 좋아요.
3: 연애 연애
4: 갑자기 분위기가
0: 그러면은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영빈 선배님께서 하나 읽어주세요.
1: 네, 9173님께서 영빈이 묘하게 테레랑 더 가깝게 앉아 있는데요. 2DJ다 크크크크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영광이죠. 사실 묘하게 끌리더라고요. 되게 잘생기시고 이래가지고 이게 막 끌려가는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네. 네, 8446님께서 아니 다윈님 왜 깜장머리로 나타나신 거죠?
5: 염색을 했습니다.
0: 아침에 노란 머리셨어요?
5: 네네, 염색했습니다.
4: 와. 짧은 사이에 염색을 탁.
5: 네네.
3: 근데 그 팬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녹화할 때만 해도 이제 금발머리였는데.
1: 맞아요.
3: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릴스를 하나 올렸는데 거기 이제 흑발로 나타나서.
1: 그쵸.
3: 팬분들이 굉장히 신기해 하셨던.
4: 다원이가 또 부지런합니다.
3: 맞아.
1: 네.
0: 쌍용동 핵주먹님께서 우와 두 그룹이 만나게 됐다니 너무 신기해요. 인성님은 평소에도 글을 굉장히 잘 쓰시기로도 유명하고 실제로 자작곡으로 솔로 앨범도 발매하셨잖아요.
3: 아, 감사하게도. 네.
0: 텔디도 2026년 목표가 가사 쓰기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인성님이 후배에게 꿀팁을 하나 알려준다면 마지막으로 다수의 MC 경력을 가지신 인성님이 DJ 이틀차 텔디에게 따뜻한 조언과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SF9 화이팅! 텔디 화이팅! 네.
3: 사실 일단 너무 잘하실 것 같고요. 제가 뭐라고 조언과 응원의 한마디 못 드립니다. 지금 이 기세 그대로 계속 가시면 될 것 같고 가사는 사실 제가 뭐 많이 써보지도 못했고 아직 경험이 부족하지만 꿀팁이 하나 있다면 이제 메모장에 저는 생각날 때마다 많이 좀 적어놓는 편인데 네. 그럴 때마다 좀 적어놓으면 나중에 쓸 게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또 작업하는 날이 또 올 수도 있으니까
0: 그쵸.
3: 또 그때까지 열심히 저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함께 파이팅 하시죠.
3: 파이팅 하시죠. 예.
0: 찬희 선배님께서 하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7: 아, 네네. 1016님께서 며칠 전에 성수회사 SF9 분들 봤었어요. 더운 날에 땀 뻘뻘 흘리시면서 명함 나눠주시고 계셨어요.
3: 아하.
7: 저도 다원님한테 한 장 받았는데 여기서 또 보내요. SF9 파이팅.
3: 은근 많이 보셨다 우리를.
1: 맞아요.
4: 그러니까
1: 이게 명함이 뭐냐면 저희가 신곡 홍보한다고 네. 명함을 새로 파서 이번 저희 앨범 홍보를 했었거든요.
3: 맞아요.
1: 그때 이제 또 다원이한테 그 명함 하나 받았다는데 뭐 기억나요, 다원 씨?
5: 어, 기억이 안 나서.
1: 너무 많이 그때 드려가지고.
3: 명함을 너무 많이 드렸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5: 또 그런 추억이 또 생각이 나네요.
3: 날씨가 사실 굉장히 많이 더웠고, 네. 사실 성수에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0: 그렇죠.
3: 근데 그런 거를 또 느끼긴 했어요. 아, 우리 애들 진짜 좀, 그날 굉장히 좀 멋있었다라고 느꼈던 게, 저도 그냥 밖에 나왔는데 여섯 명의 잘생긴 친구들이 명함을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Without Wings가 바이럴이 좀 되는데 좀 도움이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thinking about을 좀 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3: 네.
0: 지금 명함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예. 인류에게 더 이상 날개는 필요치 않다.
3: 명함을 약간 좀 그닥 신경 안 써서 만드신 것 같긴 한데
4: 약간. 그 어둠에서 일할 것 같은 영감이지 않아요?
1: 근데 확 이목을 끌긴 하네요.
3: 그렇죠. 그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그 막 맞아, 맞아. 돈 받아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1: 그렇죠.
3: 마치 그런 명함처럼
4: 돈 받아드립니다.
0: 네. 자 이렇게 어떤 문자든 바로 소개해드리니까요. 네. SF9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 신입 판타지, 저 텔디를 위한 입덕 필수 코스나 멤버 가이드가 있다면 남겨주세요. 문자 어디로 보낼까요? 휘영 선배님.
7: 예,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3: 아, 되게 잘한다.
1: 그러니까요.
0: 목소리가 되게 좋으신 것 같습니다.
3: 이걸 연습을 한 건가?
4: 연습한 것 같아요.
0: 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먼저 새 앨범 탐구해보겠습니다. SF9이 데뷔 10주년을 앞두고 정규 2집 턴에서 T로 돌아왔습니다.
3: 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6년 만에 정규 앨범, 어떤 네. 앨범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이번 저희 테너시티는요, 저희 멤버들의 끈기와 집념 그리고 의지를 담은 앨범이고요. 저희가 6년 만에 정규 2집이다 보니까 뭔가 그토록 저희가 바라왔던 어떤 바람들을 좀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팬분들도 판타지도 보고 싶어 하는 어떤 모습들도 많이 담으려고 했고, 타이틀곡 말고도 저희가 이번에 커튼콜 이제 서브곡 그리고 안무도 네. 쇼케이스 때 보여드리기도 했고, 앞으로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이니까요. 한 번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3: 들어주세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0: 질문도 많이 왔는데요. 네. 하나씩 볼게요.
1: 네.
0: 젠껌님께서 이번 정규 2집을 10글자로 소개한다면?
1: 10글자요?
4: 10글자.
3: 10글자 조금 어렵다. 네.
1: 이런 거 영균이 잘하잖아요.
7: 10글자요?
1: 네.
7: 지금 바로는 안 떠오르는 것 같은데.
3: 10글자면은 10글자잖아.
1: 네. 그리고 이런 장명은 또 우리 다원이가 또 잘하잖아요. 장명 이런 이름 짓거나
3: 생각나는 거 있어요.
1: 말로 하는 것들. 근데 이게 좀 생각이 필요한 게 10글자는 최초예요.
5: 떠넘기기식 한 명씩
3: 본인 생각 안 나면은.
5: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거야말로 진짜 찬이 씨가 잘한다고.
3: 찬이는 평소에도 10글자로 말을 하니까.
4: 찬군이 이런 거 잘해.
7: 턴에서 티?
1: 네.
7: 정말?
1: 정말?
7: 대박 아님?
1: 오. 터널서티 정말 대박 아님?
3: 너 한글 되게 잘한다.
7: 감사합니다.
4: 괜찮은데?
1: 근데 이거 물음표까지 하면 11음절이거든요?
0: 물음표도 주신
4: 대박 아님, 아님이에요? 아님?
1: 그러니까 아님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4: 대박 아니라고?
7: 대박 아님은 좀
5: 근데 원래 물음표가 음절에 포함이 되나요?
1: 안 되나요?
5: 음절이
4: 그 사실 이 그 물음표는 특수문자도 1글자로 칩니다.
1: 안 된대요. 포함 안 되는데요?
5: 음절이니까.
1: 죄송합니다.
7: 대박 아님 뒤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10글자를 이 자리에 바로 해내시는 대단하셨습니다.
7: 이게 내리면 좀 부정적이 되고요.
1: 그러니까요.
4: 아님 하면은
5: 잘했네. 그래도 아님? 요즘 같은 세상에는 뭔가 이렇게 관심을 한번 받을 것 같긴 하다. 쟤는 뭔데 아니라고 할까? 들어보지 않을까?
4: 대박이 아니라.
3: 그러니까 대박이 아니라는 거지.
5: 한번 들어보자.
7: 글자만 보면 조금 좀 부정적인데.
1: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5: 토네스티 정말 대박 아님. 왜? 아니 들어 왜 저럴까?
7: 그림을 내리느냐 올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1: 그렇죠, 그렇죠.
5: 내리는 거에 한번.
3: 새롭네.
1: 좋네요.
0: 네. 네, 도피님께서 정규 1집과는 다른 정규 2집만의 매력을 세 가지만 알려주세요.
3: 아, 맞아. 매력이 정말 많죠, 그죠?
4: 세가 일단 제가

0: 그 멤버들의 음악성.
1: 농부의 섹시함 어때요?
0: 저는 감히 이렇게 세 개를 한번 텔디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0: 아, 진짜요?
2: 농부 섹시함인가요?
1: 농부분들도 뭐, 섹시하시니까
0: 다 네. 좋죠. 네.
2: 네. 아,
3: 나 생활근육.
2: 생활근육이요?
0: 아, 생활근육. 생활근육.
4: 긁힌 것 같은데?
0: 생활근육은 아니고요.
3: 재은이 형은 패션근육이다.
0: 그렇죠. 아. 약간 패션 근육 플러스 뭐 그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통한 또 우리 헬스 친구들이 있어서 전문적인 근육 뭐 이렇게 좀 섞여 있습니다.
1: 전문적인. 아, 그렇지, 그렇지.
2: 백지영님께서 살남가 SF9이라고. 아,
4: 살아남은 가수.
0: 또 이런 타이틀을 빠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좋은 수식어네요. 네.
1: 이 표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4: 그러니까요. 네.
2: WW님께서 데뷔 10주년을 앞두고 발매한 정규 2집인데 네. 이번 활동으로 데뷔 이래 처음 들어본 새로운 반응이나 인상 깊은 후기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4: 아무래도 또 SF9이 이런 아프로비츠의 힙합 베이스의 어떤 또 이런 장르는 또 처음이에요. 사실 저희가 앨범은 진짜 많이 냈지만 이런 류의 안무 스타일과 이런 음악 장르를 도전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긍정적인 후기를 몇 개 봤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SF9이 앨범이 나온다면 이런 식의 좀 감각적인 비트로 앨범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너무 좋습니다. 네. 뚜덩이님께서 이번 정규 2집에 각각 멤버들이 어떤 의견을 내고 실제 앨범에 반영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함께 달려보자. 울 셉구양.
3: 귀엽다. 함께 달려보자.
1: 두덩이. 오, 둘이 똑같이 말했어.
4: 두덩이.
2: 앨범에 반영된 멤버들의 의견이 있었나요?
1: 일단 뭐
4: 너무 많았죠.
1: 너무 많아서
0: 뭐 일단 타이틀곡도 너무 여러 개였고요. 네. 후보곡들이 너무 여러 개였고. 네. 그리고 또 멤버들이 가사도 너무 많은 곡에 참여를 했고.
4: 전 그게 좀 인상 깊어요. 우리 다원이의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그 머리 딱 붙인 머리. 그게 어떤 비하인드가 있었냐면 어디서도 말하지 않았지만 오늘 친한 친구에서. 네.
2: 친한 친구에서
1: 최초 공개인 거야.
4: 네, 최초 공개.
0: 두둥.
1: 야 기대돼요. 이거 진짜 역사적인 일이야.
0: 진짜.
4: 그러니까요. 아니 그때 저희가 이제 새벽 한 시쯤이었나요? 아무튼 그 새벽이었어요.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 갔을 때 네. 가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마지막 촬영하면 되는데 다원이가 아, 나 약간 이런 헤어스타일과 이런 표현을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먼저 수정을 먼저 받고 먼저 이제 개인 촬영을 하고 그리고 머리를 감고 다시 이제 평범한 머리로 돌아올 정도로 노력을 했던 와. 그 머리 비하인드가 있는데
1: 맞아요 맞아요.
4: 어땠어요?
1: 맞아요.
4: 그때 좀 피곤하지 않았어요?
5: 그때 진짜 피곤했어요. 열 글자로 해볼까요?
1: 야, 너 되게 잘한다.
5: 그때 진짜 피곤했어.
4: 반말로 끝나나요?
1: 어쨌든 열 글자긴 하네.
5: 진짜 피곤했어. 진짜 피곤했어.
1: 했어?
0: 네. 그때 진짜 피곤해 보이긴 했어.
5: 진짜 피곤했는데.
4: 그니까.
5: 약간 그 30년대의 약간 그런 핑거웨이브 스타일이라고 굉장히 클래식한 머리인데.
1: 맞아요, 맞아요.
5: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고.
3: 소헤어튼 머리.
0: 예. 그게 수트. 소가 이렇게 한 번. 많이 쓰고.
5: 맞아요. 한번 해보고.
3: 막 빵인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5: 근데 제가 그 앞머리를 되게 짧게 잘라가지고.
3: 아, 지금.
5: 휘영 씨 기장이 지금 딱이거든요? 휘영 씨가 제가 봤을 때 한번.
4: 내일?
1: 왜냐면은 막방 때는 또 그런 이벤트를 좀 보여드려야.
3: 그러면은. 인성형 하면 저 하겠습니다.
1: 진짜 할래요?
0: 그러면 잠깐 무대에서 핑크웨이브 두 명.
1: 그러면 서로 할타 주는 거예요?
5: 서로의 머리를요?
1: 그러니까 소 할트 머리니까 서로 할타 해야 되는 거예요?
4: 좋은데 좋은데?
1: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4: 좋네.
5: 근데 진짜 하면 해 솔직히. 그렇지 않아?
4: 하면 하죠.
5: 팬들이 원하면 하는 거지.
1: 뭐. 나도 할 의향 있어.
3: 이벤트처럼. 하죠.
1: 네. 왜 뒤끝을 흐려? 왜 이렇게?
3: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4: 네. 내일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맞아. 여러분들 원하시는지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4: 네.
2: 그땐 그랬어님께서 10주년을 앞두고 나온 앨범이라 괜히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데 멤버들도 만들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척척 진행되거나 마음이 맞아서 아니면 오히려 안 맞아서 아 우리 진짜 10년 했구나 실감했던 순간도 있으신가요?
1: 뭐야 이 정적 뭐야?
4: 네. 제가 말해요?
3: 아 제가 말해볼게요.
4: 네.
3: 약간 다 비슷할 것 같은데

0: 잘 맞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그 서로 좀잘 알기 때문에 뭐 어떤 의견에 있어서 좀 단합이 좀 빨라진 것 같아요. 소수의 의견은 확실히 바로 무시하고
1: 예?
0: 약간 다수의 의견으로
2: 야, 뭔 소리야?
0: 그냥 어, 일로 갑시다 하면 그냥 가고.
3: 그렇죠.
0: 근데 사실 단체 생활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수결로 보통 의견을 취합을 하거든요.
4: 필요해.
2: 단톡방이 저희가 있는데
4: 네.
2: 이제 톡을 답장하는 속도가 조금 빨라진 것 같아요.
3: 맞아요.
2: 예전에는 이제 뭐 메시지를 보내면은 거의 뭐
3: 진짜 좀
2: 예, 안 오는 경우도 있고
3: 끝까지 안 오는 경우도 있었죠.
2: 예. 그러는데 이번에는 좀 뭔가 의견을 내면은 답장들이 바로바로 오기 때문에
4: 네.
2: 아, 그만큼 우리가 이번 앨범에 열정이 있구나라고 좀 느꼈습니다.
3: 맞아요.
4: 그러면 10년을 하셨는데
3: 네.
4: 약간 단합할 때 약간
2: 네.
4: 아, 우리 진짜 10년 된 만큼 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2: 뭐 지금 활동하면서도 사실 그걸 많이 느끼는 이유가
3: 맞아요.
2: 되게 많은 멋지고 또 그런 가수분들이 많으시잖아요.
4: 네.
2: 근데 저희가 이렇게 꾸준히 저희가 미니 15집을 냈고
4: 네.
2: 정규 2집을 냈거든요.
4: 네.
2: 사실 꾸준함도 저는 실력과 성실함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질문이 뭐였죠, 근데?
3: 아닌가?
4: 10년 차의 단합이 궁금했어요.
2: 단합이 되게 잘 됩니다. 그래서.
3: 근데 이게 아마
4: 네.
3: 이 말로 설명이 좀 어려운 게
4: 네.
3: 엄청난 그런 그 관계와
4: 네.
3: 그 상황들이 좀 쌓이다 보니까
2: 맞아, 맞아.
3: 이제 눈빛만 봐도 막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막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멤버들의 취향이 있잖아요. 아, 저 친구는 민소매를 좀안 좋아하거나
4: 네.
3: 뭐 이런 거 있을 때 제가 민소매를 입는 모습을 봤을 때저 친구의 표정.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것들 한
4: 그치,
3: 10년
4: 그치.
3: 하다 보면
4: 네.
3: 보입니다.
4: 맞아.
3: 그러면 이제 좀 예민하면 옆 사람이 좀 대변해 주기도 하고.
4: 네.
3: 그러면 이제 또 고마워서 또 품앗이 하고.
4: 오.
2: 서로
3: 네.
2: 백업이 되는 거죠.
3: 맞아요.
2: 플레이가 되는 거죠.
3: 네. 그러면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4: 야, 역시 합이 척척 잘 맞으시네요.
3: 감사합니다.
4: 자, 그럼 타이틀곡 소개도 한번 해봐야죠.
3: 네.
4: 휘영 선배님께서 작사에 또 참여를 하셨습니다.
3: 와우.
0: 네.
4: 타이틀곡 Without Wings는 어떤 곡인가요?
0: 이제 날개가 없어도 스스로 비상한다라는 약간 희망적인 메시지를 녹여낸 곡이고요. 그리고 그 아프로비츠 장르를 조금 선택을 했고 퍼포먼스가 좀 절제되고 성숙한 그런 포인트가 있는 곡입니다.
4: 아, 그러면 예전부터 계속 곡 작업을 해오셨지만 10년 동안 활동해 오시면서 예전과 쓸수 있는 가사도 좀 달라지셨나요?
0: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발전했다라고 하기에는 잘 모르겠고, 사실 그때 썼던 거는 또 그때 나름의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지금 쓴건또 지금만의 매력이 있지만, 바뀐 거는 이제 저 스스로 이제 살아오면서 조금 시야가 좀 달라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바뀐 것 같고, 또 그때처럼 쓰려고 해도 또 써지진 않더라고요. 뭐, 근데 어쨌든 조금 더 계속 변하고 있다? 네.
3: 성장하고 있다.
4: 성장하는 모습.
0: 성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은 선배님께서
5: 네.
4: 도입부랑 브릿지 파트를 킬링 파트로 꼽으셨는데요. 왜인지 이유를 알수 있을까요?
5: 아, 일단 이거는 조금 이제 제 파트여가지고
2: 되게
5: 쓰실 줄 몰랐는데
2: 정직한
5: 네,
2: 답변이네.
5: 네, 그냥 저는 그 파트가 이제 배정이 되고 그 노래 데모를 이제 계속 듣는데 이제 다 좋은 거예요. 모든 파트들이. 근데 뭔가 도입부랑 브릿지가 되게 좀 숨소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좀 사람들이 들었을 때좀 귀에 꽂힐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킬링으로 뽑았는데 뭐 그래서 그 녹음을 할때좀 많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4: 그럼 만약에 또 다른 킬링 파트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5: 아, 저는 저희 Without Wings의 훅이 저는 킬링으로 느껴졌거든,
4: 네.
5: 처음에. 거기 WW가 반복되는 부분인데, 거기가 이제 저희 래퍼 라인들이 계속 녹음을 했는데, 거기가 저는 이 곡이 주는 그냥 근본적인 섹시함이 거기 있다고 느껴집니다.
4: 네, 여러분 킬링 파트에 집중해서 한번 곡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킬링 파트가 계속 쏟아지는 곡 지금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SF9의 신곡 Without Wings.
0: Let's go.

0: 미분당.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SF9의 Without Wings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노래 진짜 지금 제가 아까 뮤비도 보고 왔거든요.
5: 오, 네,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4: 근데 뮤비 저희 뮤비랑도 비슷한 점이 있다고 느낀 게,
5: 오?
4: 가까이 앞에서 한 분이 립이랑 춤추시고 뒤에서 춤추시고.
7: 맞아요, 맞아요.
8: 맞아요. 그런 구도.
4: 네, 그런 구도가 되게 요즘 유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8: 그랬구나.
4: 우리랑도 공통점이 이렇게 있구나 해가지고 좀 신기하게 봤습니다.
5: 감사합니다.
7: 이렇게 또 테일디님이랑 가까우시네요.
8: 커넥션이 이어졌네.
7: 커넥션이 됐네.
4: 같은 직업이니까 이게 촬영 시점이나 자꾸 그런 걸 생각하게 돼요. 어떻게 촬영을 했을지.
5: 신기하다. 네,
4: 그런 게 자꾸
8: 맞아.
4: 네, 버블님께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문 열고 바람을 느낄 때 들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고.

0: 아, 감사합니다.
1: 이미지가 좀 그렇죠.
2: 네. 그렇지. 신나는 느낌도 맞아요. 있고.
3: 맞아요, 맞아요.
4: 선선하니. 네.
2: 자, 오늘의 헤드라이너 SF9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SF9의 One More Kiss 들을 건데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1: One More Kiss가 이제 네. 가제가 눈물 키스였던
0: 그렇죠, 그렇죠.
1: 네, 어떤 곡이죠, 인성 씨?
0: 이 곡은 일단은 해외 곡입니다. 해외 곡이고 신스팝 장르를 기반으로 해서 어허? 멜로디가 굉장히 중독성이 있고 SF9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어어? 저희 노래가 훅이 굉장히 맴돌아요.
3: 맞아요.
0: 이것도 한번 들으시면은. One more kiss, one more 계속 맴도는 정말 아주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3: 아, 수능 금지곡이죠?
0: 이거는 진짜 들으시면 안 돼요.
2: 지금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0: 안 돼요.
2: 슬슬
0: 죄송해요.
2: 그래도 한번 꼭 들어주시고요.
3: 아, 근데 들어야 돼요.
0: 아, 들어주세요.
3: 네, 들어야 돼요.
0: 아, 우리 많이 들어주시면 좋은 거니까.
3: 네, 이거 그렇죠. 수능 금지곡이어도 네. 들어야 됩니다.
2: 네, 그러면 SF9의 One More Kiss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벌써 노래.

0: KBS FM for you.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1.9MHz, MBC FM4U입니다. HLKV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3부 SF9의 커튼콜로 시작했고요. 이 밤의 헤드라이너 SF9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후!
1: 감사합니다.
0: 안지연님께서 현직 고3인데요.
2: 현직.
3: 진짜 바쁘시겠다.
0: 원몰 키스. 너무 중독적인데 내일 모의고사 못 보면 엄마한테 SF9 때문이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라고 하십니다.
2: 네. 어떡하죠?
1: 내일 제가 봤을 때는 계속 흥얼거리고 계실 겁니다. 네. 계속 이제 뭔가 외우시면서 외우다가 원몰 맴도실 거예요.
3: 근데 모의고사가 내일인데 지금 안 주무시고 계시는 건가요, 그럼?
4: 요즘은 다들 늦게
3: 자는
1: 9월 모의고사.
3: 원래 모의고사 있으면 전날 한 8시쯤에 자지 않나요?
1: 그쵸.
4: 그렇게 빨리?
3: 아닌가?
4: 할아버지.
1: 군인들도 10시에 잠을 자는데.
3: 아, 그런가?
0: 아이고.
3: 주무세요, 지연님.
0: 네, 주무시고. 모의고사 잘 보시고요. 슈나 A님께서 여기가 바로 수록곡 맛집이구나.
3: 맛집입니다. 네, 맛집입니다.
1: 감사합니다. 좋은 거 진짜 많습니다.
5: 맞아요.
3: 맛집이에요.
0: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김현의님께서 역시 살아남은 자는 강한 거군요. 10주년 선배님 입담 너무 좋아요. 텔디 잘 배우고 있나요? 네. 지금 너무 잘 배우고 있고 제가 비우는 공간을 잘 채워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1: 어떤 입담을 보여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3: 열 글자
5: 맞아요.
1: 거기서 거기였던 것 같긴 한데
3: 뭐 예쁘게 봐주셨으니
1: 예, 감사합니다.
0: 저도 감사드리고요. 자, 입덕 유발 초대석답게 여러분의 입덕 포인트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의외의 순간에 어라? 쟤 뭐지? 이럴 때 마음이 가잖아요. 무대만 보면 SF9은 되게 멋있고 차갑고 어른스러운데 혹시 판타지가 되면 알게 되는 의외의 모습, 사실 우리 이런 매력도 있는 팀이다 하는 게 있을까요?
5: 저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저희 팀에 이제 찬이라고 네. 그 막내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원래 좀 이렇게 진중해요. 말도 많이 없고 좀 이렇게 표현이 네. 좀 없지만 판타지라면 알 수 있는 매력. 저희 자컨에서 족구 할 때 네. 누구보다 신나게 강아지처럼 뛰어다니거든요.
1: 운동신경이 좋아.
5: 맞아요. 그 매력 너무 치명적이에요.
0: 스포츠를 좋아하시는군요.
4: 잘하진 못하는데 좋아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잘할 필요는 없죠. 네.
4: 공만 보면 이제
1: 좋아하긴 해요.
5: 공만 보면 달려가요?
4: 공만 보면 달려가거든요.
1: 파블로프의 개처럼.
4: 공 어디 없나요?
0: 그러면 이번엔 1일차 병아리 판타지인 저에게 선배 판타지 분들이 보내준 우리 멤버들의 입덕 가이드와 매력 포인트도 도착했습니다. 네. 하나씩 만나보고 갈게요.
5: 네.
0: 젠껌님께서 우리 재윤이 입덕 포인트는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음색과 깊은 보조개, 미소 속에 반전 피지컬과 엉뚱한 예능감을 숨겨둔 무한 매력의 강아지입니다.

0: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일단 너무 정확하게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에서 한 줄 조금 더 이제 10년 차니까
2: 더요?
1: 덧붙이자면 오. 그 기대된다. 평소 이제 냉미남으로 보이지만 오.
3: 그 누가요? 그냥 냉면남 아니에요?
1: 네. 냉미남
0: 냉면 잘
2: 냉면 아니에요?
3: 냉면남 아니에요?
1: 냉미남으로 보이지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텔디님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들어왔을 땐 냉미남처럼 저를 봤겠지만
3: 냉미남 몇 번 말하는 거야?
1: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나 좀 상냥하다. 네, 그런 또 매력이
0: 맞아,
1: 있죠.
0: 맞아 맞아 진짜 달콤하십니다. 네. 네.
4: 정이 감사합니다. 많아요. 그리고 되게 세심하고
2: 네. 맞아요.
4: 잘 챙겨주고
1: 제가 또 되게 섬세하거든요.
0: 아 진짜요? 네.
2: 인정. 야,
0: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감사해요, 텔디님.
0: 감사합니다. 아까 처음에 오셔서 바로 말 걸어주셔서. 아유, 오,
2: 네. 스위트해.
0: 너무 감사합니다.
1: 역시. 감사합니다.
0: 그러면은 백지영님 질문을 다원 선배님께서 한번.
5: 맞아요, 재윤님 저렇게 멀끔하게 냉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판타지 앞에서는 앙앙웅웅알라뽕 이러세요. 라고
2: 이게 뭐죠?
1: 약간 백지영님이 빙이 된 것 같긴 하네요.
4: 아니 아까도 멘트,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야.
5: 아, 같은 분이시네요.
1: 네, 멘트 톤이 네. 백지영님 같았어.
5: 그런가요? 네. 근데 재윤 씨 너무 매력 있어가지고 사실 진짜
3: 빠져 나올 수가 없죠.
4: 그러니까 애교가 또 많아요.
0: 아 진짜. 네.
2: 앙앙웅웅 알라뽕이 뭔지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1: 뭐 이제 이렇게 냉면함처럼 보이지만 또 우리 판타지 앞에서 앙앙웅웅 알라뽕
4: 애교가 있어. 애교가 있어.
0: 효과까지.
2: 귀여워. 네.
4: 이거 이제 쇼츠로 대박 납니다.
1: 내일 일어나면 한 100만에 달성돼 있겠죠.
4: 너무 감사하지.
3: 진짜 잘한다.
2: 그러니까 매력 있어.
0: 그런데 그 아래 댓글이 신영하다님께서 추구미가 냉미남인데 도달미가 냉면.
1: 아 실제로 냉면도 좋아하고.
4: 냉면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네.
2: 그죠.
1: 굉장히 시원하죠. 그죠.
0: 다들 헨니밍님께서 냉면 먹고 싶다고.
4: 이게 무슨 의미야?
1: 같이 뭐 드시죠.
2: 네. 네 좋아요.
0: 그러면 다랑님 질문을 휘영 선배님께서
4: 와 진짜 근데 이거 성공할 수 있을까?
3: 이거 읽는데
1: 막부한
3: 이거 잘 읽으면 아마 끝날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4: 두 시간 걸리거든요.
2: 파이팅.
1: 렛츠 고. 이거 챌린지야.
6: 네, 다랑님께서 요즘 다원 씨가 개인 계정에 업로드하는 릴스 같은 경우 우리 집 선정 차세대 글로벌 킬러 컨텐츠 1위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틱된 감성과 유난히 잘 맞는 것 같은 이 감성, 이거 아무나 못 따라가거든요. 이게 매력이 아니면 뭐란 말임? 어떻게 선정해서 멤버들이 어떻게 꼬셔서 올리는지 궁금해요. 틱땡이나 너튜브 등 다른 플랫폼에 업로드할 생각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기획 및 제작을 직접 하신다고 들었는데 부담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캡땡? 유료결제 만료되셨는지 구독 근황 체크 부탁드리고 구독 만료되었다면 또 재결제 예정은 없으신지 내용 공유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텔디에게 알려드리는 다원 가이드 잘 긁힙니다. 안 웃기다, 불안형이다, 근육 빠졌다, 회피형이다 이런 말을 특히 잘 긁히니까 주의해주세요.
0: 알겠습니다.
4: 다랑님?
0: 주의사항까지
2: 잘하시네.
0: 그러니까요.
3: 야 이거 우리보다 다원이 형을 잘하시네.
1: 그러니까 다원 잘할인데요.
5: 이거 제 여자친구예요.
6: 다랑님이
3: 걸프렌드.
2: 좋겠다.
0: 저도
5: 예뻐요.
1: 긁히는 포인트까지.
0: 그러니까
3: 다랑님은 이거에 긁히시나요 혹시?
5: 예쁘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다고 하는 걸 싫어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3: 아, 뭐 그렇죠. 뭐 안 받아주시네요.
5: 아니, 제 여자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4: 알겠습니다. 아, 둘이 10시 이후에는 조금 안 맞는
0: 경향이
4: 있어서. 네.
5: 제가 좀 제 얘기를 좀 부끄러워하는 편이라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고 넘어가도 될까요?
0: 아, 좋습니다.
5: 천천히
0: 좋습니다.
5: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일단은 멤버들을 어떻게 꼬셔서라는 답변에는 정말 솔직히 좀 힘들게 꼬시긴 합니다. 일단 멤버들이 잘할 수 있는 것도 멤버들마다 추구미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추구미에 맞춰서 좀 니즈를 맞춰서 좀 공략하는 편이고 틱땡이나 너튜브 이게 플랫폼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플랫폼에만 올리는 편인데 이게 제가 틱땡이나 다른 플랫폼 SNS 계정이 일단 없어요. 개인 계정이. 그래서 일단 이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 회사 운영을 하거나 제가

0: 후속이 돼서 하다 보면 제약들이 너무 많잖아요. 절차도 너무 많고 사실 그런 게 좀 번거롭고 힘들어서 즉각적인 반응을 좀 되게 원하잖아요. 요즘 이런 젊은 친구들이라고 할까요?
1: 맞아요.
0: 네. 근데 이제
2: 본인도 젊어요.
0: 어쨌든 이런 뭔가 이런 소비층들에 대한 니즈를 좀 확실하게 파악했을 때 빠르게 좀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 이래서 했기 때문에 제 개인 계정이 있는 곳에서만 올리고 있고요. 일단 다른 플랫폼에 업로드할 생각 일단 현재는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제가 직접 결제한다고 했는데 부담은 없는지 기획 제작을 사실 하는 거에 대해서 별건 아니지만 어쨌든
2: 느낌이 약간 청문회 같지 않아요?
0: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질문이 너무 많아서
2: 약간 왜 해명을 하는 거 같지?
0: 일단 플랫폼 부담 있습니다. 부담 어쨌든 기획 제작을 해야 되고 웃음을 드려야 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없다고 그죠. 하면 거짓말이고 그 또 맞는 멤버한테 맞는 옷을 입혀줘야 되는 그런 부담이 좀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네.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2: 인정합니다.
0: 그리고 유료 결제 9월 19일, 9월 17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까 대본 받고 나서 확인했고 재결제 예정은 회사와 엄마는 협의가 돼서 제가 그 다음 거부터는 회사의 계정으로 좀 이렇게 비용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이거 진짜 실제로
3: 맞아요,
0: 이게
3: 맞아요.
0: 너무 비싸가지고 사실
3: 맞아요.
0: 저 부담이 많이 돼요.
3: 그쵸. 그게 비싸죠.
0: 이게 몇만 원이 부담이 이게 19,000원짜리가 있고 AI를 쓰게 맞아요. 되면 비용이 또 천문학적으로 올라갑니다.
3: 19,000원까지도 가고
0: 네네.
4: 비싸다.
0: 많이 비싸기 때문에
3: 한 달에?
0: 맞아요. 이미 거. 썼어. 그래서
4: 썼어.
0: 이거를 내가 만들어준 거에 대한 비용을 좀 어떻게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고
4: 고마워 다원아.
5: 고맙다.
0: 그리고 사실 저는
2: 약간 긁힌 것 같은데
0: 안 웃기다 불황이나 근육발 이런 거는 사실 팬들 말고는 그렇게 딱히 막 이렇게 제가 자극을 왜 자극을 받거나 하진 않아요.
3: 진짜요?
0: 진짜로.
3: 근데 근육 좀 빠지긴
0: 많이 빠졌죠. 네. 전 인정할 건 인정해요.
2: 다이어트를 한 거지.
0: 많이 했죠. 많이
3: 말랐어요.
2: 살을 엄청 많이 뺐어요.
3: 아 진짜. 네. 지금 아니 15kg 정도는 뺐어.
0: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전역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진짜 거짓말 아니고 10kg가 빠졌더라고요.
2: 와, 그 정도 뺐어요 진짜로.
3: 네. 진짜 많이 뺐어.
0: 일단
2: 인정합니까?
0: 혹시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인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는 건 조금 뭐 시기상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까?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다음번 때 한번 저희랑 만나서 얘기해 보시죠.
0: 다음번에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일단 회사와 협의를 해보고 알려드려야 될 것 같다는 답변드리고 싶고요.
2: 약간 회피하시는 거 아닌가요?
3: 다음 주 청문회 때 준비 잘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다음 주에 제가 준비를 해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는 좀 제가 확실한 준비를
2: 도루마인가요?
0: 자 넘어갈까요? 네.
6: 박규리님께서 캡틴 구독 만료 전날 릴스 꼭 부탁드린다고.
0: 알겠습니다.
6: 되게 신명진님께서 발표 잘하는 대학 팀플 동기 같으시다.
0: 든든하지 않나요? 근데
2: 발표 잘할 진짜 것 같긴 해요.
3: 네, 진짜로.
5: 말을 너무 잘해요.
0: 말 잘해요.
3: 홀스.
2: 아 이제 찾았다.
5: 찾았다. 네. 계획도 찾았다.
3: 텔리님 이제 코드 찾았나.
6: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3: 오.
0: 근데 제가 정확히 파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6: 아 진짜요?
3: 제가 지금 한번 파고들어 주시면 안 돼요?
0: 틈틈이 한번 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언어 유희를 좀 좋아하시는군요.
6: 네, 너무 좋아합니다.
0: 아. 그런가요?
3: 좋아하시는 거 좋아합니다. 저희가 아프로비츠로 컴백했잖아요.
6: 네.
3: 앞으로 비츠로 컴백했으니까.
0: 근데 이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STJ가 NFP랑 맞기가 좀 쉽지 않아요.
3: 아, 잘 맞아요 텔디님.
6: 아 그럼요.
0: 상성이 살짝 이게
3: 텔디님 불편하시면 태어미.
5: 와 나였으면은 진짜 부담스러웠을 것 같긴
3: 한데. 데스노트 쓰는 거 아니죠?
6: 아 아닙니다.
5: 일기장에 쓸 것 같아요.
3: 아니죠?
4: 도망갈 것 같아요.
6: 행복합니다.
3: 아, 편한 형이라 생각해 주세요.
6: 아 그럼.
0: 삼촌이야 삼촌.
5: 최악의 멘트.
0: 삼촌이야 우리.
6: 자 잠깐 광고 듣고 이어갈게요.
2: 아, 벌써 광고를.
7: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아이 가라 비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진실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필
8: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한인제약.
4: 방송 중간에 왜 나가신 거예요?
0: 이거 켜져 있을 때 휘영 씨 방송 켜져 있는 뭐 하시는 거예요?
6: 켜졌다. 제로베이스 안에 친한 친구 광고 듣고 왔습니다.
0: 몰래카메라 할게요. 몰래카메라
2: 저희 몰래카메라

0: 그러니까 다 같이
1: 오면 아니 휘영 씨 방송 중간에 나가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한 마디만 해주시면 안 돼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저희가 분위기를 잡을게요. 네.
0: 알겠습니다.
1: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그러니까.
1: 다 알고 계세요.
0: 자, 청취자 여러분, 저희끼리 다 이렇게 합심해서 한 거니까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1: 그냥 정말 진지하게 휘영 씨 지금 방송 중에 뭐 하시는 거예요?
3: 진짜
1: 지금 방송 중이었어요.
4: 우리만의 약간
3: 그지, 그지.
5: 대사를 알려달래요, 대사를. 오케이.
6: 아, 그거 이렇게 하자. 그래. 휘영 선배님 원래 방송할 때 이렇게 밖에 자주 나가시나요?
1: 아니, 그건 너무 그거고. 역시 근데 방송 중간에 나가시면 곤란합니다.
5: 이거 다 좋다.
4: 알겠습니다.
1: 딱 성격이 그렇게 딱 하시면 깔끔할 것 같아.
0: 입에 다 왔다.
1: 아니, 일단은 뭐.
0: 네. 아, 일단. 네.
1: 저희가 어떻게든 좀 이렇게 빠르게 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0: 맞아.
1: 죄송합니다.
0: 확실히, 아무튼, 예, 뭐 좀
1: 죄송합니다.
0: 생각을 하는데.
7: 그, 휘영 선배님.
8: 네.
7: 그, 방송 중에 이렇게 나가시면 진짜.
8: 죄송합니다. 근데 제작진분들이 갔다 오셔도 된다고. 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6: 아니, 제작진분들을 팔아요?
8: 그럼 제가 지금 여기서 숨을 곳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0: 근데 지금. 이건 중대한 사안입니다.
8: 근데 댓글에 아까 하나 올라왔어요.
5: 뭐라고? 휘영 씨 어디 간 거냐고. 방송 중에 이렇게 나가도 되는 거
1: 아니, 휘영 씨는 은퇴 그냥 해버리신 거냐고.
4: 떠가지고.
1: 아니, 진짜 그냥 은퇴를 해버리신 거냐고.
0: 친한 친구에서 은퇴를?
8: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
1: 안 심심해요, 지금. 지금 듣는 분들은.
8: 재밌는 사과의 말씀.
4: 청취자 여러분들이랑 텔디님한테.
8: 아, 죄송합니다. 아, 괜히 화장실에 가가지고.
6: 우리가 시켰어. 그 멘트 해달라고.
8: 뭘까요?
1: 그럴 것 같았어.
0: 아, 저희가 부탁드렸어요. 부탁드렸어요.
7: 네, 제가 울겠습니다. 네, 제르님께서
0: 영물키스.
7: 영균이 울겠다라고 써주셨는데 제가 울겠습니다 지금.
1: 아, 테이디 화이팅.
7: 네, 저 파이팅 하겠습니다.
0: 2차 청문회. 아니 이거.
1: 몇분 남았어요? 몇 분? 우리 지금 몇분 남았어요?
6: 한 12분 정도 남았어요.
1: 12분?
7: 12분?
1: 제가 10분 동안 한번 천국을 보여드릴게요.
5: 우리 떠들 수 있는 시간 10분.
1: 나 화면해.
4: 아,
1: HMH.
4: 텔디님이랑 헤어지기 아쉽다.
7: 아,
8: 그니까.
7: 진짜 짜릿하네요, 오늘.
4: 아, 너무 진짜 아쉽다.
7: 그러면은, 그, 찬이 선배님께서.
8: 네.
7: 모라님의 질문을 한번 읽어주세요.
5: 아, 네. 모라님께서. 테레님. 우리 영균이 갭 차이 모르면 아직 입덕했다고 할 수 없쥬. 무대에선 무심하고 시크해 보이지만 말하다 보면 귀여움, 무해함, 엉뚱함. 멤버들이 생각하는 영균이 의외로 이럴 때 귀엽다는 순간이 있다면 멍크게?
1: 완전 크게 알려주세요.
5: 아, 멍크게 알려주세요.
4: 순화시킨 거. 순화시킨 거.
5: 아, 멍크게 알려주세요.
0: 멍크게?
4: 멍.
5: 네, 방송 중에 밖에 잠깐 나가고 그럴 때? 뭐 이럴 때 약간 방송 중에 잠깐 나가고 이럴 때 약간 좀 허당미가 좀 있는 것 같고. 네.
4: 그죠.
5: 10년 엉뚱함. 네.
0: 그리고 뭔가 본인이 이제 다가오는 타이밍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가갈 때는 본인이 약간 살짝 거부까지는 아니고 그 타이밍을 안 받아들이다가 본인이 약간 다가오는 타이밍들이 있는데 고양이처럼.
7: 네.
0: 그게 조금 귀여우지 않나.
4: 깜찍하죠.
7: 아, 네. 약간 고양이 같은 스타일이십니다.
1: 네. 네. 맞아요.
4: 고양이 같아요.
7: 그 인정하십니까?
8: 고양이 좋죠. 저 고양이 되게 좋아해서 형들이 뭐 귀엽게 봐주면은 네, 저야 뭐 좋죠.
0: 고양이 어디야 너?
8: 고양은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부산이라고 해도 됩니까 다원 씨?
4: 네. 안 되죠. 부산은 제가 그건 안 됩니다.
0: 지금
4: 제천이라고 하십시오.
8: 제천에 2년 살았어요.
4: 그래요?
8: 지금 서울에 산 기간이 더 길어서
4: 아유.
8: 애매하네요.
1: 부산에 근데 진짜 얼마나 살았는데요?
8: 12년.
7: 오,
1: 그럼 이거 한번 모란이 보내주신 거 그 부산어로 한번 그럼 읽어보세요. 다시.
8: 아, 근데 지금 서울에 산 기간이 더 길어서.
0: 와, 모라카노.
1: 아, 진짜 완전 네이티브였다.
4: 진짜 잘 도망가네.
8: 아무튼 그렇습니다.
7: 아니
0: 12년 살았어.
1: 아니, 뻥이야 뻥.
0: 12년 살았어?
1: 뻥이야.
4: 2년 살았어.
1: 아, 진짜 뻥이야.
8: 뭘 뻥이야?
1: 뻥이야. 왜 반말하세요 방송 중에?
8: 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1: 갑자기 반말하는 거 같아. 듣는 분들
0: 짜증 날 수 있어. 짜증 날 수 있어.
7: 다원님께서 테레야 삼촌들 힘들지? 아,
4: 힘드나요?
7: 제가 아니요. 지금 너무 지금 행복해요.
4: 괜찮아요?
7: 저희가 아찔한 게 좋습니다.
0: 죄송합니다.
5: 저랑 영균이랑은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진 않는데.
6: 그렇죠. 00이고 99니까.
5: 네, 맞아요.
7: 그냥 형님.
5: 네. 삼촌, 삼촌 그러니까 다우님께 살짝 이의제기 신청하겠습니다.
7: 아, 이의제기 신청하신다고 하시니까요. 질문 한번 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 다우님 청문회 참석하세요.
2: 오세요, 오세요. 청문회 오세요.

0: 입장을 준비해서 오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1: 인성 선배님께서 그럼 쿠키님 질문 한번 읽어주세요. 예.
0: 이게 원래 이렇게 약간 에세이식으로 아니요. 보내주시는 건가요?
1: 아니요. 저도 처음 봅니다.
0: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네. 우리 인성이는요, 백조처럼 뒤에서 남모르게 열심히 준비하고 때가 되면 짠하고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보여주기 쉬기로나 뭔가를 하는 척 둥둥 떠다니는 오리가 아니라 정말로 내실을 탄탄히 채우면서 성실히 임하는 사람입니다. 6시에 퇴근하는 직장인과 다를 바 없다고 냉정한 자기 평가를 내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다 함께 일하는 일하더라
2: 일하더라 왜 자꾸 남의 실수를 그렇게 시작하면 부끄럽잖아요.
0: 아니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면 내가 읽을 수가 없어 이거를.
3: 시간이 없어요.
0: 시간이
3: 읽어야 해요.
0: 동료들이 입장을 잘 이해해주고 노래부터 너튜브 살짝 결단력이 없어서 아닌 척 장난 같은 거짓말하는 연구 있잖아.
4: 왜 스킵해요?
2: 공연까지도 읽어야 돼.
0: 가수랍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가수라는 거예요.
1: 네, 그렇죠. 그렇죠. 네.
5: 나는 가수랍니다.
0: 예. 네. 결단력이 없다는 거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조금 모두를 항상 만족시키고 싶어해요. 그래서 이거는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말씀인 것 같고
4: 긁혔어요 지금.
3: 열받은 거 아니지?
0: 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이디가 뭐였죠? 쿠키님.
4: 쿠키님 아세요?
0: 쿠키님 한번 알아가려고.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아직 판단을 조금 못하신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그만큼 이제 제가 이제 뭐 여러모로 챙기는 것도 많고 모두를 약간 조금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보니까 별다른 게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4: 맞아요.
0: 제 입장은 여기까지입니다.
1: 후에 쿠키님 입장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네.
1: 올빼미 반미니 고양이님께서요, 우리 찬이는요 연기도 아이돌도 안무도 작사도 완벽하게 해내는 사기캐인데 본인은 그걸 티 안 내고 늘 노력한다는 점이 진짜 유죄입니다.
2: 유죄.
6: 감사합니다. 진짜 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요즘 열심히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다 잘하지만 멤버들이 볼 때 찬이 선배님은 진짜 이거 진짜 못한다 하는 게 있다면?
4: 게임 잘 못해요.
1: 게임.
0: 근데 이거 좀
4: 이거 약간 긁히는 포인트거든요.
0: 긁힌 포인트 아니야?
3: 그 축구 게임 되게 못하고.
4: 그러니까 왜 거기서 한타 때 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찬이 긁힙니다.
0: 야 이건 진짠데. 네.
4: 그 한타 왜 시작한 거 너?
6: 불만 있으면 이따가 1대1 한번.
1: 1대1
0: 라인전?
6: 불만 있으시면 바로 1대1로 이제 제가
3: 협곡으로 오세요. 응징. 협곡으로
6: 응징해드립니다.
1: 네, 1대1로. 또 군밤님께서 영빈이 입덕 포인트요. 얼핏 보면 좀 세 보이고 카리스마 넘칠 것 같고 사실 길에서 만나면 말 못 걸 것 같은데
0: 진짜요?
1: 알면 알수록 생각보다 훨씬 재밌고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사람이라서 결국 오래 좋아하게 되는 게 영빈이의 제일 큰 입덕 포인트인 것 같아요.
0: 완전 근데, 순한 느낌인데
3: 근데 영빈 형이 그 센고 막 그런 느낌은 아닌데.
0: 아니지 않아?
4: 근데 이게 팀에서 리더고 맏형이다 보니까 실제로 밖에서 판타지를 만나면 말을 못 걸고 지나가신 판타지가 꽤 많아요.
0: 아 진짜요?
4: 네. 실제로 이제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말 못 걸었다고.
0: 왜
1: 웃으시는 거예요?
0: 너가 그 호흡이 뭐냐면은.
4: 근데 이거 진짜
6: 비웃는 거예요.
4: 그러니까요.
2: 너 이거 두 번만 더 하면 진짜 감옥 간다. 아니 진짜로.
0: 체포. 현장 체포하죠.
2: 너 이거 진짜 징역감이야.
3: 그러니까 형이는 그 무슨 말 할지 표정에 다 드러나가지고.
0: 지금 약간
2: 그러니까 이게 기저에 약간 그게 있는 거예요.
3: 말 안 걸고 싶은 건 아닐까요라는
0: 기적이야 게. 뭐야 너.
7: 아니 인성이 형이 눈을 마주쳤는데 그걸 안 놓치고 바로 이렇게 물어 뜯는 게 무슨 건 죄송합니다.
4: 아니 너무 티나요.
7: 아 죄송합니다.
4: 아 근데 진짜 아무튼 휘영이.
2: 네. 그러면은 그냥 휘영 씨가 영빈 씨의 제일 큰 입덕 포인트 한 이렇게 하나 꼽아볼까요? 진짜 하나만 그래도 꼽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7: 근데 일단은 춤을 잘 추고요.
2: 춤?
7: 일단 춤을 잘 추고.
4: 그리고 하나 좀... 말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7: 아, 조금만 더 얘기해.
2: 좋다. 네.
7: 그리고 좀 상냥한 부분이 있어요. 리더이면서 약간 이렇게 좀 멤버들이랑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3: 두루두루
7: 네, 되게 좀 잘 저희를 이끌면서 또 회사랑 이렇게 소통 조율을 좀 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0: 맞아.
7: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른답게 느껴지고 아니,
0: 진짜 공감을 하고
7: 그리고 저희 팀에서 가장 그 경제관념이 그래도 좀 깨어있다.

0: 어, 맞아. 그건 인정합니다. 맞아, 맞아. 네.
1: 네. 그래서 네.
2: 감사합니다.
3: 멋있습니다.
0: 야. 많죠, 이 떡 포인트 뭐 사실.
4: 많아요. 그렇죠. 많죠.
0: 왜 방금 웃음 뭐야?
2: 텔디 님은 아, 네. 입덕 포인트가 어떻게 되세요?
3: 전요. 사실 아까 느꼈는데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어, 그 토끼 캐릭터가 있는데.
2: 오, 맞아요. 맞아요.
3: 그 닮으셔 가지고.
1: 아, 저요?
3: 네.
2: 형 또 아, 별, 아 저요?
4: 별명이 아기 토끼잖아요.
0: 토끼
4: 아,
0: 닮았다고 실제로.
3: 아, 진짜요?
0: 많이들. 네. 네.
1: 와.
4: 아, 토끼.
3: 근데 뭐 제가 그러니까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1: 그
3: 조그만 토끼
4: 나오는 주라기 월드가?
2: 주라기 월드에 토끼가 나와요?
4: 뭐 하나인가?
5: 그런가?
2: 그렘린?
4: 뭐 하나인가? 뭐지? 아, 토끼가 너무 많아.
6: 호빗?
2: 아, 뭐 닮은 거야?
4: 아, 근데 되게 귀여운 토끼
3: 네, 귀여운 토끼.
5: 반지의 제왕 같은 건가?
2: 아, 뭐지?
4: 아니, 반지의 제왕.
3: 어, 네.
2: 아, 잘 모르겠어, 진짜로. 어,
4: 토끼 뱀, 다 귀여워.
3: 팬분들께서 찾아주실 거고.
4: 토끼 다 귀여워서.
3: 자, 이렇게 선배님께
2: 망했다, 오늘 라디오. 그냥 망했어.
4: 친한 친구잖아요.
3: 아, 그러면 친한 친구니까, 친하게.
0: 아, 벌써 가요.
5: 근데 가야죠? 진짜 친하면 사실, 진짜.
4: 근데, 내가 보니까 텔디님이 입덕했어.
6: 아니, 지금 말하고 계시는데.
4: 아, 그래.
2: 그러니까, 우리 끈질 말자.
4: 오케이. 아, 진짜
3: 아,
4: 조용히
3: 해. 아, 근데 너무 재밌습니다. 네. 너무 재밌고요. 자, 이렇게 선배님들께 푹 빠지고 있는데, 벌써 선배님들 보내드릴 시간이 왔다고 합니다.
0: 아,
3: 그 전에 저한테. 저한테 네. 최애 뽑아달라는 질문이 왔는데 아,
2: 이거 자존심 싸움이다.
4: 이거 진짜 욕심이다. 이거
0: 저희 이거 되게 신경 쓰거든요.
4: 들킬 것 같거든요.
3: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노래 먼저 듣고 와서 끝 인사를 나누면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SF9의 미스터 뱅뱅.
0: 미스터 뱅뱅.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3: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구르삼.
4: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3: 정성으로 완성한 6년근 홍삼.
4: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3: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4: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전북인 삼농협.
5: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4부 시작했고요. SF9의 미스터 뱅뱅 듣고 왔는데요. 자, 쟁찌님께서 자 이제 그 순서가 왔어요.
6: 아하.
7: 어허.
5: 텔디의 셉구 최 뽑아주세요.
6: 아이고, 진짜
7: 부담스러우시겠다.
6: 진짜 첫 느낌대로.
7: 진짜. 아. 근데 그냥 그 느낌 그대로 해주세요.
5: 와, 근데
7: 전 줄만큼 준 것 같아요.
5: 제가 진짜 제대로 입덕을 했는데요.
7: 오, 제대로?
6: 아, 궁금해 진짜로.
5: 근데 제가 그 긴장이 풀린 시점이 약간 하나 있었습니다.
7: 아,
5: 긴장이 풀린 시점
7: 그 포인트가
5: 있었는데 저는 다원 선배.
7: 아, 아~ 이거 진짜. 아, 와. 오늘 참 못 찾은 거 아니야?
6: 질투난다.
8: 사람 마음을 하나 또 이렇게 훔쳤네요.
9: 와. 아이고, 진짜 도둑이다.
6: 진짜 다운 거 아니야?
7: 그 청문회가 컸나요?
5: 네, 아, 청문회에서 딱 그 한번 쳐주셨을 때 아, 긴장이 싹 풀려가지고.
8: 감사합니다. 진짜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저희 앞에서
5: 너무
8: 저희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9: 아, 아, 부럽다 근데.
7: 그러니까. 네. 그
10: 말은 재윤 형이랑 인성 형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5: 아, 근데
7: 아, 그러니까 열 번 웃기고.
6: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정타 한 방이 중요한 거야.
9: 그러니까. 어, 이거 인성 형
8: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정말 편하게 방송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원래는 좀 재밌게 가고 싶었는데 못 하실 것 같아.
6: 아, 어떤 거 얘기할지 알 것 같아.
8: 누가 제일 재미없었는지를 아, 듣고 싶었는데.
7: 어, 노잼. 그것까지 하고 갈까요?
11: 네. 노잼 한 명만 뽑아주시면 안 돼요?
10: 최애 말고 그냥 그 뭐라고 하죠?
7: 워스트?
10: 네.
11: 그러면
7: 최애 반면
11: 라디오 최초로 소감하고 끝나잖아요. 그냥 네. 워스트 딱 하고 네. 끝낼까요?
7: 진짜
10: 아, 좋아요. 네.
7: 아, 저희 찬성이.
10: 아, 미리 마지막 인사를 해놓고.
11: 네.
8: 아, 좋다.
10: 누구 하면서 딱 끝나는 거.
11: 그러면 나을 것 같은데. 마지막 소감 할 때까지 정하실 수도 있게.
7: 오케이 오케이.
6: 그래. 진짜 최악이다.
8: 그냥 나는
11: 다시 보기 싫다.
8: 나는 얘가 진짜 다시 한번 오게 된다면 내가 하차를 해버리겠다.
11: 아,
8: 와.
5: 와, 다신 사석에도 못 뵙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미리 끝 인사를 하시고
8: 네네
5: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 뒤끝 없이 뒤끝 없이.
7: 네, 아, 그렇죠.
8: 이거 뒤끝 있다? 그냥 바로 은퇴.
7: SM9
10: 바로 은퇴.
7: SM9 뒤끝 없어요.
6: 우리는 그런 거 뒤끝 없지.
10: 네, 그치. 아,
7: 뒤끝 절대 없어요.
10: 영빈, 아. 영빈 선배님이 오늘 끝 인사 한번.
5: 네, 끝 인사 한번 부탁해요.
11: 아, 그 오늘 준비한 거 있잖아요, 휘영 씨.
10: 아, 오늘
11: 네, 열 글자로 아. 소감 준비됐나요?
9: 오, 잘생겼다.
8: 오, 나 잘생겼다 생각하고 오, 있었는데.
10: 잘생겼다, 진짜.
8: 진짜 잘생겼다.
9: 벌써 여섯 글자.
10: 너무나도 재밌었어요. 하트.
6: 오~, 오. 재밌었어요.
11: 네. 아~ 위험한데요, 워스트.
5: 그러니까요. 저 진짜 뽑아요?
7: 진짜,
8: 진짜,
7: 진짜,
8: 진짜로
6: 뽑아주세요. 아, 진짜, 진짜 그냥 프리하게.
8: 그냥 선후배 말고 그냥 DJ의 그냥 입장에서
7: 말 안 했으면
10: 사람으로서.
7: 좋겠다.
8: 네, 네. 그거는 좀 모욕적인 거 아니야?
5: 팬분들이나 막 사석에서
7: 아, 절대. 판타지 여러분들은 그런 거 절대.
6: 되게 쿨해요.
5: 오케이, 알겠습니다.
7: 진짜. 이 사람 말 안 했으면 좋겠고
8: 그냥 골라주시고 그 사람이 이거 노래 소개하고 딱 나가면 되겠다.
11: 어, 좋다. 어,
8: 골라주시고
5: 오케이.
7: 시원하게 한번
5: 저의 오늘 워스트 멤버는요 두구두구두구
8: 지금 바로 나갑니다.
5: 바로 찬이님입니다.
6: 진짜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 나도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7: SM9 많은 사랑해주세요.
12: 근데 이제서야 세상이 옳게 돌아가는 거야.
10: 아, 제가 이거 하면 되나요? 아, 네. 일단 SF9의 노래
13: 투 이즐리는요 너무나 좋은 곡이고요. 네,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이팅.
5: 자,
13: 아, 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는 더 재밌어져서 돌아올게요. 아,

테레로 누구보다 빠른 9월 최애 선점할래? 아님 테레랑 퀴즈 풀래? 근데 이제 힌트 따윈 없는 전지적 친구 시점 TMI 퀴즈 텔레파시. 처음엔 남의 친구, 하지만 퀴즈가 끝나면 우리는 모두 친한 친구. 오직 텔레파시로 맞춰야 하는 TMI 퀴즈. 오늘 친구의 친구는 효정이 친구 바오와 루가가입니다. 문제 나가요. 과연 효정이 친구 바오와 루가가가 요즘 좋아하는 음료수는 아보카도 바나나 스무디게요, 패션 프루츠 히비스커스게요. 굉장한 메뉴. 자, 정답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 다섯 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럼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나갑니다. FX의 미행.

텔레파시 퀴즈 정답은요. 아보카도 바나나 스무디였습니다. 와우. 자, 효정 씨 친구 바오 루가가 님이랑 텔레파시가 통한 행운의 당첨자 다섯 분 뽑았습니다. 권기현 님, 석예린 님, 4679 님, 9128 님, 9877 님 축하드려요. 저도 맞췄네요. 친친해서 선물 챙겨 보내드릴게요. 자, 텔레파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혹은 친친 홈페이지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내 친구의 이름이나 별명과 함께 나만 아는 친구의 특징, 취향, 습관을 남겨주시면 퀴즈로 출제할 거고요. 제보해 주신 분과 그 친구분에게도 선물 챙겨드리고 감으로 정답 때려 맞히신 분들께도 선물 보내드립니다. 선물 잔뜩 챙겨드릴 거니까 이 코너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럼 문자 좀 더 만나볼까요? 4837님께서 텔디 이제 라디오 하면서 두려울 게 없겠네요. 맞아요. 오늘 선배님 분들과 함께 하면서 약간 오늘 강화가 되는 느낌? 레벨업 되는 느낌이 왔습니다. 선배님께서 그래도 너무 저의 빈 공간을 채워주시고 이렇게 서로 토크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알차가지고 제가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선배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파이팅입니다. 네, 문자는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저는 잠들기엔 아직 뜨거운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찐친 에세이 열대하러 갑니다. 빅나티의 노스탈지아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연초에 큰맘 먹고 산 비싼 다이어리. 첫 장부터 예쁜 글씨로 완벽하게 채우고 싶어서 미루고 미루다 보니 어느덧 9월이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마다 늘 이랬다. 내 특기는 도망치기. 잘하고 싶은 만큼 실수가 두려워 오히려 첫 발조차 떼지 못했던 날들이 많았는데 이 다이어리도 그랬다. 근데 오늘은 저 빳빳하고 깨끗한 종이가 유난히 얄밉게 느껴졌다. 네가 뭐라고? 내가 뭐가 무서워서? 그래서 그냥 옆에 있던 볼펜으로 아무거나 적었다. 내일 출근해야지. 아니, 출근하기 싫다. 출근하겠습니다. 출근 안 하겠습니다. 9달을 아껴서 쓴 문장이 고작 이거라니. 헛웃음이 났지만 이상하게 속은 후련했다. 첫 문장을 망쳐버린 덕분에 드디어 진짜 얘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그날 밤은 깊고 어떤 마음은 낮보다 오래 뜨거웠다.

하츠투하츠의 처음투성이 듣고 왔습니다. 오늘 사연 남겨준 분은 1189님이었어요. 완벽하게 해내고 싶어서 시작을 미루고 미루는 일, 자주 있는 일이죠. 저는 다이어리를 중학교 때까지 썼던 것 같은데, 저도 별 내용 안 쓰고 오늘 뭐 했었는지, 뭐가 아쉬웠는지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이어리라는 게 딱 형식이 있기보다는 내가 쓰고 싶은 내용 아무거나 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사연자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사실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면 잘 시작을 못하는 편이에요. 저도 완벽하기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연습이 돼야 좀

0: 시작을 할수 있는 편이라서 저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하고 그래도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이제 편하게 시작하면 앞으로가 더 쉬워질 거예요. 즐기면서 하시고요. 저도 함께 파이팅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파이팅 합시다. 냥멍님께서 헉, 나도 첫 문장을 최고로 멋진 말로 시작하고 싶어서 늘 고민하는데. 첫 문장. 아, 근데 첫 줄이 중요하긴 하죠. 저도 뭔가 쓸 때 첫 줄을 고민해보는 사람이 되어야겠네요. 전 늘 신경 안 쓰고 썼던 것 같은데. 오늘 사연 보내주신 1189님께는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열대야, 오늘 사연처럼 최근 기억에 남을 만큼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던 일이 있다면 친한 친구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세요.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릴게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광고 듣고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둘째 날이었는데 스페셜한 게스트분들도 계시고 오늘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앞으로 DJ를 함에 있어서 이제 많은 게스트분들도 오실 텐데 한층 더 성장해서 게스트분들과 소통하는 법도 오늘 배운 것 같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게스트분들과 함께 멋있는 라디오 DJ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님께서 텔디 오늘도 너무 수고했어요. 실시간 성장 중. 저도 인정합니다. 오늘 많이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891님께서 오늘 워스트로 뽑은 찬이 선배님한테 앙앙웅웅 알라뽕 하트 한번 귀엽게 남겨 달려주세요. 찬이 선배님 앙앙웅웅 알라뽕 하트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은선님께서 하루의 끝이 제일 기대되는 요즘입니다. DJ 안 했으면 어쩔 뻔. 제가 DJ를 하고 나서 왜 이제 했는지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멋있는 목소리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내일은 손동표 씨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취향 이야기 나눠볼 거니까요. 밤 10시 잊지 말고 놀러와 주시고요. 오늘의 끝곡 Earth, Wind & Fire September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상규, 영상의 김혜영,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저는 DJ 김태리였습니다. 당신의 밤이 낮보다 따뜻하길 바라면서 깊이 잘 자요.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2차 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화재, 신재생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쇼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한국 E&X
3: FM 91.9MHz, MBC FM4U입니다. HLKV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미스 리틀 선샤인에서 'Till the End of Time' 데보치카의 노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이 작품도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미스 리틀 선샤인.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제가 좋아하는 영화라고 여러분께서 지겨워할 정도로 얘기를 하다 못해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에서까지 또 최근에 이 영화 얘기를 했습니다. 미스 리틀 선샤인. 막내 올리브의 어린이 미인 대회 참가를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노란색 미니버스에 몸을 싣고 먼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 하지만 가던 길에 차가 고장이 나죠. 그냥은 시동이 안 걸리고 사람이 내려서 뒤에서 밀어야만 시동이 걸려요. 그런 고물 자동차를 어떻게 끌고 끌고 다행히 미인 대회장에 도착은 하는데 점점점. 그리고 우리는 입으로는 웃으면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 그 유명한 클라이맥스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들려드린 영화 속 장면은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차에 올라타는 순간이에요. 먼저 아빠가 운전석에 올라가서 핸들을 잡고요. 남은 가족은 낑낑대면서 차를 밀고요. 제일 먼저 막내 올리브가 올라타고, 그 다음에 엄마가 올라타고, 그 다음에 삼촌이 올라타고, 마지막에 오빠가 올라타고. 이 가족은 고장난 차에 시동 거는 요령만 터득한 게 아닙니다. 계속 삐걱대던, 어떻게 보면 좀 고장났다고 해도 좋을 이 가족. 이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굴러가야 할지를 그 요령을 터득한 여행이었다고 할수 있죠. 그 영화를 본 뒤에 어디에선가 이런 노란색 미니버스, 노란색 승합차, 그런 차를 보면 자연스럽게 미스 리틀 선샤인의 그 가족을 궁금해하게 됩니다. 지금 이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 그들의 안부를 궁금하게 만드는 그 노란 미니버스, 노란 승합차의 이미지가 바로 미스 리틀 선샤인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되었죠. 제가 최근에 그 경주기행 포스터를 보면서 또 영화 속에서도 역시 등장하는 그 자동차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영화를 떠올리게 됐어요. 지난번 인터뷰에 출연하신 김미조 감독께서도 미스 리틀 선샤인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 쓰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0년 전에 이런 멋진 영화가 있었기에 지금 또 경주기행이라는 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거겠죠. 지난주에 경주기행을 소개해 주신 이은선 기자가 이번 주엔 또 어떤 영화를 소개해 줄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아니, 뭔...

경주기행 사운드 트랙이 나왔습니다. 경주의 작별이라는 스코어고요. 김혜원 음악감독, 피처링은 예람, 곽푸른 하늘, 그리고 최고운이었습니다. 이희선씨, 경주기행 재밌어 보여서 영화 보러 갔거든요. 기대 이상이네요. 무겁게 풀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웃을 수 있는 포인트를 섞어서 만든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영화 보러 가기 전에 감독님 인터뷰를 좀 찾아봤는데 감독님이 재밌는 분이더라고요. 아마도 감독의 그런 성향이 영화에도 반영된 것 같아서 중간중간 키득키득하면서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어느새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후반부에서는 영화 한 편 보면서 이렇게 제 감정이 널뛰게 하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모든 배우들의 연기 최고지만 이 영화에서 이정원 배우님의 연기 정말 와우! 엔딩곡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이게 엔딩곡이었는지 저도 벌써 좀 가물가물하네요. 이 사운드 트랙이 거의 영화 그 순서대로 스코어들이 들어가 있던데 그렇다면 이게 거의 마지막 곡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경주의 작별. 그리고 주현 씨도 폭우를 뚫고 가서 봤는데 우리가 늘 상상하는 판타지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스토리 참 좋았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고 계시는 경주기행. 이 작품이야말로 영화를 먼저 본 관객들의 입소문의 힘으로 마치 그 온 가족이 함께 밀어야 시동이 걸리는 미스 리틀 선샤인의 자동차처럼 영화를 먼저 본 관객들이 입소문으로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면 시동이 걸리고 그렇게 3단, 4단 속도를 낼 수 있는 흥행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도 하게 돼요. 경주기행이라는 영화. 노래 한 곡 듣고 이은성 기자 만날게요. 김성민 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에서 명곡 레인보우의 Since You've Been Gone 신청합니다 하셨거든요. 어우, 저도 좋아하는 곡. 이 곡 듣고요. 이은성 기자 만나겠습니다.

0: 좋은 영화만 골라드립니다. 이은선의 Feel So Good.
1: 좋은 영화만 골라오시는 이은선 기자님 오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먼저 김소영 씨께서 이은선 작가님이 추천해 주신 폼포코 너구리 대작 좀 봤는데 너구리 넘넘 귀엽고 정말 재밌었어요. 이제 너구리 라면 못 먹을 것 같아요.
0: 뜻밖의 부작용이 있네요.
1: 네. 이은선 작가님 오시면 전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0: 어떡해요. 라면 네. 못 드셔서.
1: 이은선 기자 때문에 앞으로 너구리 라면을 못 먹게 되었다는 김소영 씨의 사연이 있었고 이여섭 씨가 최근에 4K 리마스터링 재개봉한 1994년 베니스 영화제 황금 사자상 수상작 대만 영화 애정만세를 보았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필소곳 코너 시간에 소개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0: 네.
1: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0: 아,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애정만세 소개하려고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1: 네.
0: 그러다가 지금 잠깐 순서가 밀렸는데 제가 뭐 당장 다음 주 이렇게는 아니어도
1: 네.
0: 언젠가 꼭 애정만세 소개하겠습니다.
1: 언젠가는 소개할 테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니 계속 들어주셔야 됩니다.
0: 네.
1: 자, 이렇게 또 한 명 잡아두고 자, 이번 주의 주제는 뭔가요, 그러면?
0: 이번 주의 주제는 영화관 녹색섬입니다.
1: 영화관 녹색섬. 네.
0: 요즘에 영화관의 영토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오디세이와 스파이더맨이 아주 큰 땅을 나눠 가진 모양새인 것 같아요.
1: 커다란 강대국 네. 두 국가가 있고 나머지의 그 작은 국가들이 그 사이에 좀 끼어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0: 도심 속 녹지가 그렇잖아요.
1: 네.
0: 막 건물들이 빽빽하게 지어져 있는데 정말 소중하게 콕콕 이렇게 녹지가 박혀있는 것을 눈으로도 볼 수 있고 뭐 어플 지도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녹색 섬처럼 영화관에서 지금 만나실 수 있는 작게 반짝이고 있는 작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1: 첫 번째 영화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 네. 영화에서 사실 제목을 좀 빌려왔습니다.
1: 네, 어떤 작품이죠?
0: 8월 19일 개봉작이고요. 이성민 감독 연출 다큐멘터리 콘크리트 녹색섬입니다.
1: 콘크리트 녹색섬.
0: 네, 제목 참 잘 지었어요. 이 작품은 개포동 주공아파트, 지금은 헐렸죠.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성민 감독이 재건축으로 이 아파트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곳에 녹지를 구성하던 나무들, 그리고 그 나무를 추억하는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현재 그 재건축으로 잠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다큐멘터리인데요. 처음에는 사진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글과 사진으로 포스팅을 했다고 하는데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생각과 기억을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프라인 모임으로 확대한 개포동 그곳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가 이것이 점점 더 발전돼서 콘크리트 녹색섬이라는 다큐멘터리로 나오게 됐고요. 그러니까 한 대상, 개포동 주공아파트, 정확하게는 그곳 녹지에 있던 나무들을 바라보고 관찰하면서 이성민 감독에게는 10년의 시간이 흐른 셈입니다.
1: 침묵의 친구라고
0: 네.
1: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찍은 영화에서 일드 코이네디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나무가 자기 친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 앞에 있는 나무랑 가끔 대화를 한다.
0: 네.
1: 퍼펙트 데이즈 만든 빔 벤더스 감독도 독일의 자기 집 앞에 네. 나무 한 그루 있는데 그 나무가 자기 좀 친구 같아서
0: 네.
1: 그런 어떤 경험들을 영화에 담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0: 네.
1: 혹시 이은선 기자는?
0: 없어요.
1: 나무 친구 없어요. 나무 친구.
0: 아니 그래서 제가 이 다큐를 보고서도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나무에 얽힌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추억에 그 빈곤함과 부유함의 차이가 엄청나다. 혹은 뭐 정서의 차이가 엄청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부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제가 아주 뚜렷하게 기억하는 첫 번째 집은 2층 벽돌집 인데요.
1: 네.
0: 그 집에는 정원이 없었거든요. 그냥 네. 이렇게 양옥집이라고 예전에 많이 부르던 형태의 집이고 아파트에서 살았던 기억이 사실 압도적으로 너무 긴데 그 전에 그러니까 제가 아주 어릴 때 태어난 집은 한옥집이었던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 한옥집엔 당연히 마당이 있고 정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그 정원을 이렇게 꾸며두신 사진만 있고 아주 어린 제가 그 목마 같은 거 타면서 거기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나무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내가 지금 그 나무를 기억한다면 나의 유년 시절을 떠올리는 나의 정서가 어떻게 달랐을까 하는 생각을 이 다큐를 보면서 사실 처음 하게 됐어요.
1: 네.
0: 그래서 이 개포동 주공 아파트의 녹지는 우리가 메타세쿼이어라고 알고 있는 그 묘목이 40년 동안 자라면서 형성된 녹지거든요. 그러니까 굵기도 꽤 크고 높이도 정말 풍성하게 자라난 나무들인데 나무 전문가들이 이 다큐멘터리 안에서 이 녹지를 평가하시는 말들을 들어보면 서울 도심에서 정말 전례가 없이 너무 다양한 수목이 공존하는 생태계다라는 평가를 해주세요.
1: 네.
0: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무가 40년 동안 털을 잡고 자라났기 때문에 이곳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씨앗을 가져오거나 하면서 좀 다양한 종이 모인 처음에는 나무 한 그루, 뭐 길 이런 거였겠지만 정말 숲이 형성된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숲을 기억하고 있는, 그 숲을 구성하고 있는 나무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이성민 감독이 사진을 찍은 걸 소셜미디어에서 본 사람들이 그 사진에 어떤 귀퉁이만 보고 저거 백오동 앞에 있는 무슨 나무인데 이런 식의 기억을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에서 기억산책, 나무산책이라 이름 붙은 그 모임 안에서 개포동 중앙아파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이 각자의 나무를 추억하고 이야기 나누는 과정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분들은 각각 그 나무를 부르던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큐 안에서도 그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른나무, 그러니까 어린 내가 보기에 키가 정말 큰 나무였기 때문에 어른나무라고 부르던 분도 계시고 우리 집 앞 나무, 그냥 내가 설거지하면서 창문으로 늘 내다보이던 나무였기 때문에 우리 집 앞 나무라고 부르던 분도 있고 손 내미는 나무,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들의 기억을 들으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던 각자가 나무와 어떤 식의 관계 맺기를 했는지 나아가서 자연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고백들을 하나하나 듣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 말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수렴하면 그 생태계가 나를 어떻게 살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참 묘했던 게 한국이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의 고향이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국의 재건축 이슈는 사실 30년, 40년을 주기로 계속 갈아엎어지는 것으로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자발적으로 혹은 타의에 의해서 고향을 계속 잃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 다큐 안에서 어릴 때 정들었던 곳을 다시 찾아와서 이곳이 사라진다는 그 쓸쓸한 소외를 고백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문득 그 표정에서 내 미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이성민 감독이 이 아파트를 처음 기록하기 시작했던 게 뭐 거창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가고 싶어서 뭔가 생각이 좀 복잡하고 요즘 마음이 좀 별로고 이런 상태에서 우연히 그곳에 간 것을 시작으로 이 모든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는데 감독님의 표현이 참 재미있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나의 무의식이 그 장소로 나를 이끌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힘드니까 나무 좀 봐. 마음이 복잡하니까 이 숲을 좀 걸어봐 이렇게 이끌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어쩌면 언젠가 한번 혹은 생각날 때마다 찾아갈 나무가 혹은 숲이 필요하다는 어떤 감각을 이 다큐멘터리가 저에게 일깨워준 것 같아요. 그 이상민 감독이 갑자기 이 아파트를 간 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릴 때 살던 동네 궁금하다 이런 생각 문득 할 때 있잖아요.
1: 그렇죠. 네.
0: 저도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에 제가 스무 살 이전에 살던 그 상도동 아파트를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그야말로 아파트 키즈여서 그 아파트가 어떤 나무나 숲을 대하는 것만큼의 감흥은 없는데 그 아파트가 제가 다니던 중학교로 이렇게 뒷길이 계속 이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한 두 개 브랜드를 통과해야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 길을 편하게 다니기 위해 누군가가 이렇게 좀 소위 개구멍이라고 하는 것들을 뚫어놨겠죠. 근데 그 구멍을 통과하려면 이렇게 덤불 같은 걸 항상 좀 이렇게 헤치고 지나가야 하는 경로였어요. 근데 그 경로를 맨날 친구들이랑 막 떠들면서 중학교 친구들이 항상 같은 아파트에 사니까 뭐 하굣길, 등굣길 다 똑같고 그러면서 그랬구나. 사실은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주변에 뭐 나무들 혹은 이렇게 둘러싸고 있던 덩굴들은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진짜 오랜만에 떠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아 나도 이름 붙여줄 나무 하나 갖고 싶다. 그런 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이 기분은 마치 드래곤 길들이기를 보고 나도 투술리스 갖고 싶어 했던 기분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입니다.
1: 맞아요. 반려나무가 없이 성장해온 사람들이 느끼는 네. 묘한 심지어 패배감이라고 불러도 좋을 감정을 영화가 불러일으키더라고요.
0: 네.
1: 그런데 영화 보면서 아, 참 요즘엔 저런 단지 힘든데 네. 저렇게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저런 나무들을 이렇게 품고 있는 단지를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
0: 그러니까요.
1: 아, 재건축하면 저 나무들 다 어떻게 되나 하는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잖아요.
0: 네.
1: 이 나무들은 어떻게
0: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 이 재개발 논리 앞에 나무들이라고 하는 건 사실 좀 뭐랄까 무력해 보여요.
1: 그 입장에서는 방해물.
0: 네.
1: 네. 빨리빨리 처리해 버려야 될 네. 장애물.
0: 네.
1: 뭐 그렇게 사실 보이겠죠.
0: 그렇죠. 그래서 특히 개포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원래 이 주공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까지만 해도 남쪽이 우리가 소위 달동네라고 부르는 구룡마을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개포동을 개도 포기한 동네 이렇게 낮춰 부르던 때가 있었다라는 말이 다큐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부동산 논리에 따라서 개도 포르땡을 타는 동네로 그 개포동의 의미가 바뀌었다 이런 뭐 우스갯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동네에서는 그리고 뭐 비단 이런 동네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과 서울의 모든 노른자위 땅에서는 언제나 부동산의 가치가 먼저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 영화의 카메라를 들고 있는 감독의 여정도 순탄진 않아요. 누군가 와서 갑자기 왜 재개발 방해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이거 찍어서 뭐 할 거냐 이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녹지의 운명이 지하 주차장 건설에 좀 밀릴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를 이렇게 다 내리고 있는 그 공간을 다 걷어내야 지하 공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개발의 논리인데 이 다큐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 건축이나 공사 상황에 대해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아니 녹지를 두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아?
1: 그쵸, 그쵸,
0: 예. 저걸 공원으로 만들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1: 나무가 많은 지역은 그대로 두고
0: 네.
1: 그 주변만 이렇게 하면 네. 되잖아 라고 네. 보통 생각하기 쉽죠.
0: 그런데 다큐를 보니까 공사 비용에서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거를 다 베어내고 설령 녹지를 다시 만들더라도 그냥 다시 만드는 게 훨씬 저렴한 거라는 거죠.
1: 그러면, 나무를 뽑는 것도 네. 돈이고 나무를 뽑아서 어디다가 공사하는 동안 잠시 옮겨 놓는 것도 돈이고
0: 네.
1: 다시 와서 심는 것도 다 돈이고.
0: 그렇죠. 그러려면 그냥 다 베어내고 새로 몇 그루 심는 게 낫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런 질문에 봉착하게 되죠. 그렇게 심을 수는 있지만 언제 또 키워? 언제 저렇게 키우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나무의 수명은 항상 재건축에 맞춰서 정말 길면 40년 정도밖에 될 수 없다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 녹색섬이라는 제목 자체는 이곳을 구성하고 있던 6만 그루의 나무들 정말 엄청난 숫자죠. 근데 이게 줄고 줄고 줄어서 결국 섬처럼 작아진 그 마지막 22그루를 어떻게 좀 지킬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거듭하던 마지막 시간을 대표하는 언어이기도 한데 있는데요. 감독이 너무 답답해서 구청에 막 이런저런 민원을 넣고 연락을 하는 과정도 다큐에 등장을 해요. 그때 이 구청 직원의 한마디가 정말 허를 찌르는 질문으로 날아오죠.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1: 왜 그렇게 나무에 집착하세요?
0: 네, 그런 질문을 듣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 감독은 뭐 나무에 엄청나게 개인적인 감상을 부여하고 있느냐? 사실 그렇진 않아요. 여기서 그 나무를 추억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에서 저는 이성민 감독이 발언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추억의 힘이 크긴 하지만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추억의 권리를 말하는 힘은 사실 약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당연한 개발의 논리인 거죠.
1: 네.
0: 그러니까 그 말을 바꿔보면 감독은 카메라를 드는 순간부터 이 나무들의 운명을 이미 알고 있어요. 결과를 알고 있죠. 그런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방법을 찾아보고 문의도 해보고 그러면서 나무에게서 조금씩 무언가를 더 배워가는 과정으로 이 다큐의 과정을 삼았다는 게 참 인상적인 여정으로 느껴지는 면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다큐를 볼 때 나무가 쓰러지고 정말 무참하게 베어나가는 풍경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걸 비극적으로 다루는 다큐멘터리는 아니에요. 성실하게 그 과정을 그냥 기록한다라는 인상이 더 강하고 한 명의 크레딧, 감독의 크레딧은 한 명만 올라가지만 저는 이 다큐가 모두와 함께 만든 다큐멘터리라는 상당히 생태적인 시선을 견지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엔드 크레딧에도 반영이 돼요. 보통은 엔드 크레딧에 나온 순서대로 이렇게 크레딧이 오르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 다큐는 그걸 얼마나 정성스럽게 카테고리화를 했냐면 기억하러 온 사람들, 동네를 지킨 사람들, 기억 산책, 나무 산책 참가자, 동네에서 만난 사람들, 동물 친구들까지 크레딧을 쭉 정리해 두셨어요. 그래서 아, 이 시선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와 영화를 세상에 선보이는 그 마지막 터치까지 이 작품은 정말 생태적인 시선을 훌륭하게 견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1: 제가 마지막 동물 친구들 크레딧에서 그 사이에 세상을 떠난 동물들이 많아서
0: 네.
1: 혼자 윽 했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0: 동물들은 수명이 인간보다 상대적으로 짧으니까요.
1: 네. 아까 6만 그루라고 그랬잖아요.
0: 네.
1: 마지막 22 그루까지 일단 최후까지 남아있긴 했었는데
0: 네.
1: 근데 그 6만 그루를 다 어디로 다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0: 그러게요. 그게 어디 갈까요? 여기에서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그 나무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감독이 표식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1: 네.
0: 개포라고 그 나무에 이렇게 새겨두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나무에 이렇게 칼로 긁어내지 말라는 자연보호 네네. 법칙을 알고 있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그 장면이 나와서 사실 살짝 의아했는데 감독님의 얘기로는 그 나무 전문가들에게 다 상담을 받고 이 정도는 나무가 이제 괜찮다라는 깊이로 이제 개포라는 걸 새겨뒀는데 나무의 일부가 살아서 어딘가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런 표식을 해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와 재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1: 이게 약간 저 그 장면 보면서
0: 네.
1: 약간 무슨 반려동물의 네. 인식칩을 인식해서 뭐 집에서 한 300km 네. 떨어진 곳에서 내가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았다.
0: 네.
1: 뭐 약간 그런 소식을 듣는 약간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0: 맞아요. 혹은 캐나다에 입양을 보냈는데
1: 네네,
0: 그 개와 조우하게 됐다. 마치 이런 느낌인데 뭐 그런 나무는 사실은 너무 적은 숫자가 살아남았고요. 일부는 지금 서울 성동구에 있죠. 서울숲에 공원의 안에 있는 곤충 호텔의 자재로 쓰이거나 뭐 통나무 벤치로 놓여 있거나 또 이성민 감독이 찍은 그간의 그 주공 아파트 사진들을 전시하는 나무 프레임으로 쓰이거나 8월 말까지 관련 전시도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나무들이 이제 활용되고 나머지들은 다 그냥 폐기 처분되는 건데 사실은 이 다큐 안에 담긴 건 개포동 주공아파트만의 사례지만 최근에 무참하게 나무가 베어진 사례들이 너무 많잖아요.
1: 네.
0: 분당에 30년 된 가로수길이 다 사라지거나 전주의 버드나무들이 다 사라지거나 최근에 소셜미디어를 달궜던 그 종로구 신영동에 있던
1: 네.
0: 200살 남는 느티나무에 대한 얘기라던가 그러니까 여전히 쉽게 베어지고 있는 나무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대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다르게 생각해낼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일시적인 편의 때문에 나무를 베어내는 거 말고 어떻게 나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이 다큐멘터리가 던지고 있고요. 종국에 우리가 참 마음이 복잡해지는 자막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그 자막은 뭐냐면 2017년에 서울시가 재건축 조합에서 수목 활용 계획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제출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뒤 제출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영화 개봉 현재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자막을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암담한 결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게 이 콘크리트 녹색섬 같은 작업들이 말하자면 나무를 심는 과정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다 잘려나간 자리를 그냥 콘크리트로 덮는 게 아니라 다른 싹을 틔우려는 시도 같은 거죠. 시간의 기록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어떤 인식을 바꾸거나 하다못해 뭐 조례 개정을 하는 법적인 상황에서도 가장 필요한 증거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포동 주공아파트의 녹지를 기록한 이 다큐멘터리나 혹은 이전에도 둔촌동 주공아파트 사례를 기록한 다른 다큐멘터리들이 있었잖아요. 네. 지배 시간들이나 고양이들의 아파트 같은 작품들. 그래서 재개발이라는 게 사실은 도시 생태계와 이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키워드가 됐지만 앞서서 기록된 이 다큐멘터리들이 우리가 조금 다른 미래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이자 단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아주 기분 든든한 마음으로 극장을 나서게 하는 다큐였습니다.
1: 비용이라는 게 그 비용보다 가치가 크다는 걸 알게 되면 네. 그 비용을 지불할 용이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0: 네.
1: 그 가치에 대한 좀 생각들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시도가 되지 않을까
0: 네.
1: 그런 생각을 저도 하면서 봤습니다.
0: 제가 저만의 나무가 없는 관계로 요즘은 전국의 나무들에 약간 집착하고 있거든요. 이 다큐를
1: 네.
0: 보기 전부터 모르겠어요. 어릴 때도 뭐 풀, 자연 이런 걸 좋아했던 것 같기는 한데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더 이상하게 저는 자연에 제가 좀 집착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멋있는 나무가 있다고 하는 장소들을 많이 갔었어요. 시간이 날 때.
1: 네.
0: 뭐 예를 들면 무주에 갔을 때 무주에서 그 영화제가 열리는 장소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을 가면 500년 된 보호수가 있어요. 너무 커서 한 팔로 그걸 다 안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잠깐 이렇게 껴안고 있는 순간이 너무 특별한 거예요.
1: 그게 뭔가 힘이 있다니까요.
0: 네. 그래서 괜히 이렇게 어루만져 보게 되고
1: 네.
0: 그 나무를 최근에 봤던 게 가장 강렬한 기억이었는데 얼마 전에는 제가 부여에 갔다가 부여의 갈림성이라는 데를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그냥 하나 덜렁 있는 느티나무를 봤어요.
1: 네.
0: 근데 그 나무는 400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여를 전체 이렇게 좀 굽어보는 듯한 자태로 그 나무가 서 있는데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벅찬 마음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나무는 정말 대단해요. 볼수록 너무 대단한 존재 같아요.
1: 제가 유년기에는 그런 나무가 없었지만
0: 네.
1: 학교 다닐 때는 저 대학교에는 있었어요. 600년 넘은 은행나무가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정문에서 이렇게 들어갈 때 오른쪽에 항상 그 나무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학교는 거의 모든 졸업생들이 그 나무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졸업사진 찍을 무렵이

0: 않던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의 경험을 저도 해서
1: 네.
0: 이 콘크리트 녹색 섬을 보는 관객들에게 그런 기억 하나쯤 내 인생에 혹시 없었을까? 아마
1: 네.
0: 이렇게 다시 떠올려 보는 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래는 나무의 노래.
1: 이게 굉장히 유명한 동요더라고요.
0: 아까 제가 찾아보니까
1: 네.
0: MBC 창작
1: 네,
0: 동요제
1: 맞아요.
0: 앨범에 실려 있어요.
1: 네. 가사도 굉장히 아름답고,
0: 네.
1: 콘크리트 녹색 섬의 음악은 이민희 음악 감독이 담당을 하셨는데요.
0: 네.
1: 근데 오늘은 좀이 맑은 동요를 또 우리가 들을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이 노래에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0: MBC 창작 동요제 앨범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윤진 외 5명이 부른
1: 네.
0: 나무의 노래.

0: 나무의 노래 하윤진 외 다섯 명 MBC 창작 동요제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관 녹색섬이라고 해서 큰 영화들 사이에서 마치 도심의 녹지처럼 그 존재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들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콘크리트 녹색섬이 첫 번째 영화였고요. 두 번째 영화는 뭔가요?
1: 두 번째 영화는 극영화 소개해드릴게요. 8월 네. 26일에 개봉한 작품이고요. 트루먼의 사랑이라.

0: 있는 영화입니다.
1: 아, 이거 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봤어요.
0: 영화 굉장히 독특해요.
1: 네, 저도 재밌다는 소문을
0: 네.
1: 들었거든요.
0: 주인공은 속기사로 일하고 있는 지연이라는 여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법원 안에서 자기만 빼고 모두가 멈추는 이상현상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풍경이잖아요.
1: 네.
0: 이 풍경을 곧 에러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지연이 이 세계에 나는 종속되지 않네? 나는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트루먼이라고 하는 사람이라 부른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외로운 거예요. 에러가 나면 나만 트루먼이잖아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더니 지연이 또 다른 트루먼들을 찾아 나서다가 현식과 문성이라는 또 트루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세 사람이 어느 날 우리가 속한 이 세계의 바깥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마치 트루먼의 엔딩처럼 그 방법을 알고 서로 가까워지면서 이야기를 나누지만 이 지연을 사이에 둔두 남자 사이에 무언가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1: SF 영화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제목부터가 트루먼의 사랑이라
0: 네.
1: 트루먼 쇼를 보고 구상을 한 이야기이겠다
0: 네.
1: 싶은데요.
0: 네.
1: 네.
0: 트루먼 쇼를 아주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조금 신선한 것이라면 대화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라는 점이어서 저는 트루먼 쇼의 영화적인 특징들과 대화라는 형식을 접목한 작품이라고 영화를 부르고 싶은데 영화를 연출한 김덕중 감독의 전작을 보시면 아, 대화를 다루는데 좀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이전에 만들었던 에듀케이션이라는 작품들은 새롭게 시작되는 관계들의 탐색의 대화로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 나온 컨버세이션 제목조차
1: 네.
0: 컨버세이션인 이 영화에서는 이미 완성된 관계들 안에서 또 어떤 대화 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바라본 작품이고, 이번 영화는 장르적인 장치, 그러니까 SF의 느슨한 결이 들어오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탐구하는 작품으로 바뀌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대화로 만들어 보는 SF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세 명이라는 그 묘한 숫자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작품이 되는 것인데, 대화를 이렇게까지 다채롭게 여러 가지 실험으로 하는 감독이 있다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까지 궁금해하고 열심히 들여다보는 감독이 있다니, 신기한데?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필모그래피로 대화의 여러 실험을 좀 이어가고 있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SF도 힘을 하나도 주지 않은 채로 그냥 밀어붙이는 패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오작동을 할 때, 이 사람들은 트루먼에 대비되는 라이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1: 네.
0: 이 라이어들이 에러가 날 때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어디선가 무슨 영어 듣기 평가 예문 같은 영어가 막 들려와요. 그럼 사람들이 하던 동작을 반복하면서 멈춰요. 예를 들면 물을 마시고 있던 사람이라면 물컵을 계속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런 동작을 하는 거예요.
1: 네.
0: 누군가는 가만히 있다가 눈을 계속 깜빡깜빡 하는 에러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SF적인 설정에 살짝 미스터리까지 깔아두는 게 트루먼들이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예상하는 트루먼 소셜 클럽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를 주관하는 희선이라는 인물을 또 새롭게 만나게 되는데, 대체 이 사람에겐 어떤 꿍꿍이가 있을까? 정말 트루먼들에겐 좀 위험한 존재일까? 이런 미스터리까지 깔려가면서 영화가 계속해서 굴러가고요. 느슨하게 1부와 2부로 나뉠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대화의 맥락은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1부는 그세 사람 사이의 관계성 혹은 우리가 정말 트루먼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라면 2부는 정말 대화를 위한 대화. 그러니까 뭐 예술, 경제 같은 술자리에서 계속 이어지는 그 대화들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아예 정말 말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문성이라는 주인공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 사이에 그 대화를 듣는 재미로 흘러가는데 그 사이사이에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익숙한 공간들을 마치 트루먼의 세계처럼 아주 낯설게 바라보게 돼요. 예를 들면 지하철 플랫폼,
1: 네.
0: 에스컬레이터도 뭔가 좀 달라 보이고, 카페나 밤의 도로 같은 것들도 참 달라 보이는 풍경으로 제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공간은 바다입니다. 트루먼 쇼에서도 바다가 중요한 공간으로 등장을 하죠.
1: 그럼요.
0: 네.
1: 네.
0: 이 영화에서도 바다가 2부로 넘어가기 직전의 공간인데 그 공간에서 주인공 3명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고요. 그 서로 간의 선택들의 결과로서의 2부가 곧 펼쳐집니다.
1: 그럼 어쨌든 사랑 영화예요?
0: 사랑 영화입니다.
1: 사랑을 그럼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바라보는 영화인 건가요?
0: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연결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사랑이라는 감정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 감정을 확대를 하고 나면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영화가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 안을 다 파고 들어가 보면 본인이 완전히 철저하게 혼자라고 느끼든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든 사람은 늘 외롭다고 느끼잖아요.
1: 그렇죠.
0: 외로워. 연결되고 싶어. 근데 난 특별한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그 마음을 이 트루먼과 라이어의 상황에 대입한 이 시각이 너무 재밌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루먼이 에러의 상황에서 자기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 설정은 사실은 자기를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고 믿는 사람들을 시각화하는 거예요.
1: 그죠, 그죠, 그죠,
0: 네.
1: 그죠. 예.
0: 어딘가에는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거고,
1: 나는 달라라는
0: 네.
1: 생각.
0: 나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또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 트루먼들로 대변되는 이 영화가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나와 같은 상태를 공유하는 사람을 찾는 일이에요. 이 이상한 세계에서 내가 혼자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대입하는 인물들도 있고 정반대 시각으로 이 세계를 대입하는 인물들도 있어요. 가령 이렇게 말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우리 괄호 열고 우리가 왜꼭 특별해야 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라고 말하는 캐릭터도 등장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셋의 관계 맥락을 왜 저렇게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라면서 외부에서 이 맥락을 보는 캐릭터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캐릭터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세상이 고장난 것 같다면, 실제로 정말 고장이 났다면, 내가 움직일 수 있더라도 못 움직이는 척하고 가만히 평온하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사랑이라는 걸 얼마나 특별하고 보편적인 감정으로 바라보느냐, 그 양분된 시각에 따라 이 영화는 완전히 달라 보여요. 결국에 나를 둘러싼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영화로 나아가는데 이 시각의 전환이 상당히 흥미롭게 그려지는 영화입니다.
1: 아, 궁금하네.
0: 네.
1: 안 그래도 보고 싶었는데 더 보고 싶네.
0: 네.
1: 트루먼의 사랑까지
0: 네.
1: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영화에 이 노래가 나오나요?
0: 여기서 지연을 연기한 이주호 배우가
1: 네.
0: 우쿨렐레를 연주하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1: 아마도 이자람 밴드의 비가 축축 조금 뒤에 엔딩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화관 녹색섬이라는 주제로 콘크리트 녹색섬 그리고 트루먼의 사랑, 지금 극장에서 볼수 있는 작지만 힘 있는 영화들 두 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뵐게요.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자람 밴드의 비가 축축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FM 91.9MHz, MBC FM4U입니다. HLKV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내 최애가 들려주는 K-POP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하나 둘 셋 넷 꿈속이 꿈일까 깨도 똑같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깊고 긴 꿈에 빠진 느낌이 더 푸른

여러분은 지금 최신 K-POP 트렌드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FM 91.9MHz, MBC FM4U입니다. HLKV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1.9MHz, MBC FM4U입니다. HLKV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